0: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김다송 감독의 현재를 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봉한 신작이고요. 김다송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현재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 혜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인데요. 주인공 현재는 신인 황보은 배우가 맡았고, 혜인은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돼지의 왕 등으로 익숙하실 최정환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올해 5월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 초청돼 개봉하기 전 영화제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0: 예, 먼저 영화의 줄거리 만나볼까요?
1: 네, 17살의 현재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대로 응해주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10년째 행방불명된 딸을 찾아 헤매는 혜인과 우연히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현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혜인이 몸을 던져 현재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막아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떠난 현재는 혜인의 집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둘은 마치 모녀지간처럼 가까워지고 현재는 혜인을 자신의 엄마처럼 여기면서 지냅니다. 그러던 중 딸 윤수리를 목격한 것 같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혜인은 곧바로 목포로 향합니다.
0: 예, 각자의 상처를 지닌 두 주인공이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이야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혜인의 관계가 일종의 유사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영화가 둘이 모녀지간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손쉽게 마무리 짓진 않고요. 현재는 혜인을 자기 엄마와 다름없이 대하지만 혜인에겐 여전히 딸 윤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런 혜인을 바라보면서 현재도 집에서 아버지의 손찌검을 견디고 있을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0: 예, 혜인이 자신의 딸 윤수리를 찾아서 목포에 갔을 때 현재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1: 네, 굉장히 놀랍게도 혜인이 진심으로 딸을 찾길 바랍니다. 혜인의 딸 윤수리에겐 청각 장애가 있다는 설정이라서 혜인과 현재도 목포에 위치한 농학교에 찾아갑니다. 혜인이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현재는 윤슬로 추정되는 다솔이라는 학생을 찾아가서 굉장히 느리게나마 수어로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내가 윤슬이가 맞는지, 만약 윤슬이가 아니라 해도 오늘만이라도 혜인의 딸이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 누구보다 안정된 가족을 바라고 있었던 현재이기에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딸을 찾고 싶어하는 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0: 예, 실제로 작품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가 영화에 함께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비장애인 배우가 수어를 배워서 극중 청각장애인을 연기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김다송 감독은 수어를 단순한 연기 기술이 아니라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극중 다솔 역에 실제 청각장애를 지닌 박세현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서울농학교 브이로그나 SK텔레콤 문자 캠페인 등의 영상에서 김다송 감독이 눈여겨봐온 배우라고 하는데요. 김다송 감독 역시 그동안 비장애인 스태프와 배우들과 영화 현장에 함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와 처음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준비가 좀 미흡해서 현장에서 혹여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이제 감독과 배우의 다리 역할을 해주자 어렵지 않게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실제 농인 배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박세현 배우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 박세연 배우가 연기한 다솔은 혜인의 딸 윤슬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온 현재 혜인과 주로 윤슬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수업뿐 아니라 이들의 말에 놀라고 난처해하고 웃으면서 반기는 표정을 상당히 잘 쓰고요. 게다가 극중 다솔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짧은 공연을 또 현재와 혜인 앞에서 선보이는데요. 영화에선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공연을 보여줍니다. 대신 자막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관객들이 다솔의 수어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연출이 된 것 같은데요. 조용한 학교 교실에서 펼쳐지는 다솔의 공연과 이를 집중해 바라보는 혜인, 현재 모습이 어딘가 모를 뭉클함을 자아냅니다.
0: 비정인 배우들도 수어를 배워야 소통이 가능할 텐데요. 어떤가요?
1: 네, 황보은, 최정한 배우 모두 수어를 배웠는데요. 김다솜 감독이 비장애인 배우들에게 수어를 동작을 외워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어가 지닌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준비해보자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현재는 혜인에 비해선 서툴게 수어를 하지만 어떻게든 윤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배우들의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현재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먼저 현재를 위하여는 현재와 혜인 두 사람이 가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서로 보듬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하여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영화에선 드물게 청각장애인 배우를 기용했다는 점인데요. 해외 영화에선 꽤 자주 농인 배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곧 개봉 예정인 티모시 샬람의 주연의 마티 슈프림에선 극중 탁구 선수 역에 실제 일본의 청각장애인 탁구 선수를 캐스팅하기도 했고요. 영화 코다에서도 농인 배우인 트로이 코처가 주인공 아버지 역을 연기해 아카데미 최초의 농인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주인공의 엄마 역에 캐스팅된 농인 베이 말리 매틀리는 과거 작은 신의 아이들로 일찍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연달아 여러 성과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장애를 가진 캐릭터에 실제 장애인 배우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현재를 위하여는 농인 배역의 농인 배우를 기용한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요. 그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까지 되짚는 영화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현재와 혜인, 다솔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김다솜 감독의 현재를 위하여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연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브올릭의 화분.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네, 야구는 함께 뛰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스포츠인데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웃고 응원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특별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교남 소망의 집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배트를 휘두르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초대석 시간에서는 교남 소망의 집 이수연 실장과 함께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의 감동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교남 소망의 집에서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해온 23년 차 사회복지사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1: 예. 교남 소망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2: 교남 소망의 집은 현재 50분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이 그냥 각자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정말 무용고 장애 아동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할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무용고 장애 아동 50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양육하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1: 예.
2: 처음에는 50분에서 많게는 100분까지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1: 네.
2: 이분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시고 또 다른 데도 이주하시고 그러시면서

0: 지금은 다시 50분의 장애인들이 교남 소망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1: 예. 네. 교남 소망의 집. 올해로 개원 44년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1982년 문을 열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좀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0: 정말 엄청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예.
0: 장애인복 그런 인프라들도 없었고 그냥 거주시설에 장애아동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부터도 좀 어려웠고 교육할 곳도 없었고 또 성인이 되신 분들은 또 직업생활하면서 자립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의 집은 그 장애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교육, 뭐 재활치료, 또 성인이 돼서 직업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런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강서구 화곡동에 계속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은 정말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서요. 기관들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연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1: 예.
0: 많이 발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야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교남 소망의 집에서 발달장애인 야구팀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0: 네.
1: 왜 웃으십니까?
0: 아, 너무 저희 티볼팀만 생각하면은요 절로 좀 미소가 짓는데요.
1: 예.
0: 저희 그 소망의 집에는 24시간 돌봄을 필요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지역의 일반 주택에다 살고 계시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주택을 체험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구성된 팀이고요. 지금 현재 18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 예.
0: 이제 그 야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경증 장애인이고 되게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좀 중증 장애인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높아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1: 50대 분들도 계세요?
0: 네. 40대, 50대가 주로 계셔가지고
1: 네.
0: 중증 장애인들이시고 또 고령자가 많은 야구팀입니다.
1: 예. 네. 주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0: 네. 야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야구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뭐 LG 광팬도 계시고요. 네, SSG 팬이신 분들도 계셔서 만났다 하면 이제 야구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1: 싸우시지는 않나요?
0: 싸우기도 하시죠.
1: 예.
0: 서로 내 편이 이겼으면 바라니까.
1: 처음에 야구팀을 만들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0: 처음에 사실은 야구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2023년도에 저희랑 이제 그 연계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야구가 너무 괜찮다. 티볼이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스포츠다 운동이다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지원하고 연계하는 곳이어서 그곳 제 지원으로 이제 티볼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경기를 그냥 관람만 하러 갔었고 티볼을 그냥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선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선수들이?
0: 네, 선수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재밌다고 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해 좀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팀으로 꾸려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뭐라고 해야 하지? 티볼을 하면서부터 삶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안부 인사가 이렇게 빼뜨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해? 너 올 거야? 너 올 거야?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제스처로 언어 표현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제스처로 뭐 말씀하시면서
1: 예.
0: 이제는 그냥 주말에 즐거운 하나 일상이 되었습니다.
1: 경기장에서 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뛸 수 있다고요?
0: 네. 티볼은 그게 또 매력이에요. 네, 저희 장애인분들이 규칙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계시지 못해가지고 치고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주루에 따라서 달리는 게 어렵거든요.

0: 저쪽으로 하세요. 뭐 이쪽으로 달리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진짜 네. 봉사 그러니까 지원자들과 함께 진짜 함께 경기를 임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1: 예. 대회도 참가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0: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매 대회마다 기억에 남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2회 그 이만수 감독님이 예,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를 이제 만드셔서 저희가 2회부터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요.
1: 예.
0: 근데 출전을 하고 나서 그냥 뭐 운동 활동이었다가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선수들에게 스포츠가 되었어요.
1: 아, 이제 진정한 선수로 거듭났군요.
0: 그럼요. 네. 예. 뭐 눈빛이 그때부터 싹 바뀌었어요. 경기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력도 이제 알고 승부욕도 막 생기고
1: 이기고 싶으니까
0: 이기고 예. 싶고 막 잘하고 싶고 또 막 거기 열기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예.
0: 그때부터 진짜 선수들로 이제 거듭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현재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팀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까요?
0: 저희가 이제 티보를 지원하면서 다 없었어요. 티볼을 전문 코치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는 비용도 없고 그리고 뛰어야 될 운동장도 없고
1: 장비도 없고 예.
0: 그리고 이제 같이 뛰어줘야 되잖아요.
1: 상대 선수도
0: 필요하지만 또 같이 뛰어줘야 되기도 하고
1: 예, 예. 보조해 주실 분들
0: 다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움을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강서대학교 운동장에서 티볼 하고 있고 강서대학교 미랄 친구들이 같이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뛰어주고 계시고 또 이제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또 SNU 서울병원에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얘기를 좀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네. 저희가 자 끝으로 교남 소망의 집 티볼 야구팀이 이루고 싶은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저희 지금 이제 티볼 야구 선수들이 다들 멋진 이제 실력 같은 야구 선수가 더 되고 싶은 꿈을 다 갖고 계세요. 예. 그 꿈들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원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중단 없이 좋은 분들과 이제 이어가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강서구에 티보라는 장애인 팀들이 네 개 팀이 있어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희 네 개 팀이 가을에 친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데 이제 소속이 되어서 정식 대회가 되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장애인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티볼 경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회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앞으로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발달장애인들의 멋진 도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남 소망의 집 통합사례관리팀 이수연 실장과 함께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최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이야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작중의 거침없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중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한편 현실의 씁쓸한 단면이 투영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드라마 참교육에 대중이 이토록 열광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훈육의 주도권을 상실한 어른과 방치된 교실 때문에 얼마나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무력하게 뒤로 물러서 있다 보니 드라마 속 강한 처벌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육과 양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른이 아이들의 미성숙함에 압도되어 선을 긋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은 넘어서는 안 될 사회적 경계와 어른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날의 교육적 비극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반항을 감당하지 못해 단호함을 잃어버리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안전기지가 무너진 데서 출발해요. 오늘은 다시 서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0: 예, 어른들이 아이를 두려워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1: 어른들이 아이를 두려워하게 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요. 저출생시대로 접어들며 한 가정의 자녀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보니 부모와 조부모의 과도한 물질적 지원과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 중 일부에서 자립심 부족,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황제 신드롬이 고착화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과거의 억압적인 양육 방식에 상처를 받았던 지금의 부모 세대가 나는 절대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과도한 강박으로 인해 조금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도 과하게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점이에요. 부당한 압박인 권위주의를 피하려다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건강한 권위까지 스스로 거세해버린 것이죠. 결국 아이에게 미움받거나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어른들의 무의식적 두려움이 훈육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역전현상을 낳았던 것이에요.
0: 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까요?
1: 예,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규칙 없이 조건 없는 사랑과 허용만 베푸는 허용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았지요. 반면 따뜻하게 소통하되 넘어서는 안 될 행동의 규칙을 단호하게 통지하는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가장 높은 자아 존중감과 뛰어난 사회성을 보여주었어요. 즉, 어른이 단호하게 통제해 주지 않는 일방적인 허용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를 통제할 기회를 박탈하여 정서적 미성숙을 초래할 뿐이에요.
0: 예, 부모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내면에 본능적 충동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를 조절하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단단한 통제를 필요로 해요. 만약 어른이 아이를 두려워해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아이는 통제되지 않는 전능감이라는 위험한 환상에 갇히게 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막아설 강력한 존재가 없다는 자각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파괴적 충동이 세상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무의식적 불안을 유발해요. 소아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가 어른을 도발하는 행동을 어른이 나를 단단하게 안아주고 버텨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무의식적 신호라고 보았는데요. 나는 나를 안전하게 막아줄 단단한 어른의 벽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심리적 공포를 느끼며 더 폭주하게 되죠.
0: 예. 왜 어른의 단호한 제지와 훈육이 필요한 걸까요?
1: 네. 인간의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청소년기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데요. 반면 이 충동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 피질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요. 즉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탄 상태와 같은데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내부의 브레이크가 아직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호하게 스톱을 외쳐줄 외부의 전두엽 역할을 어른이 해내야만 해요. 어른이 아이의 눈치를 보며 피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브레이크 없는 차를 그냥 몰고 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어른의 정당한 권

0: 이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전두엽 기능이 미숙함을 인지하고 외부의 단단한 제동장치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1: 예. 그렇다면 어른들이 제때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0: 예, 오늘날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계선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사회성은 단순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추상적인 훈계나 매끄러운 디지털 소통으로 길러지지 않아요. 내가 타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른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돼요. 무서운 것 없이 자라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데 거침이 없는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내면의 방어력도 취약해서 작은 갈등에도 쉽게 고립되거나 무너지지요. 타인의 권위와 영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고립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에요.
1: 예, 현실에서 어른들이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현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미성숙함을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어른의 정서적 기계와 품격이에요. 훈육의 실패는 대개 어른이 아이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전염되어 같이 화를 내거나 거꾸로 불안해하며 애원할 때 발생해요. 하버드대학의 생리심리학 연구를 보면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차분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일관된 규칙을 선언할 때 불안해하던 아이의 편도체 흥분이 동기화되어 가라앉는 정서적 공명현상이 일어나지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제한하는 원칙을 톤 다운된 목소리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어른의 무기예요.
1: 네, 아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권위 있는 어른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과도한 염려 때문에 정작 아이들이 발을 딛고 서야 할 단단한 대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으로 건강한 아이는 자기를 무조건 맞춰주며 눈치를 보는 유약한 어른 곁이 아니라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든든하고 단단한 진짜 어른의 그늘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지요. 아이들의 거친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는 유약한 부모나 교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미성숙한 폭주를 단호하게 막아서는 강인한 벽이 되어줄 때 우리 아이들도 비로소 사회적 경계를 배우며 품격 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1: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도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보조기구 지원 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을 소개해드리느라고 6월 30일이 마감 시간인 사업인데 굉장히 임박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돼버렸는데요.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1: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2: 네,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푸르메재단이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또 의사소통, 혹은 정보 접근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학습활동을 하는 거죠. 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개인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예, 장애아동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2: 네, 아동 청소년이어서요. 지원 대상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만 5세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에 장애와 관련된 소견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1년, 그러니까 2025년 1월 이후에 푸르메재단을 통해서 학습이나 시청과 관련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학습과 의사소통, 또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필요한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AAC라고 부르는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기, 점자 정보 단말기, 독서 확대기, 특수 마우스, 보청기, 송수신기, 인공 와우 같은 기기들이 해당합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용 전자기기라기보다는 AAC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조기구 용도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기구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자가 현금을 받는 방식

0: 게 아니라 푸르메 재단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보조기구를 여러 개 신청할 수는 있는데 같은 종류의 기기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청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제품이나 옵션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제조사나 정확한 제품명, 옵션,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학습을 돕는 사업인데요. 휠체어나 자세 유지 기구도 함께 혹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0: 이번 사업에서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기구나 자세유지보조기구는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휠체어나 이동 자세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푸르메 재단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적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제품이 건강보험이나 다른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나 보호자가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병원, 학교,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보조기기센터 혹은 주민센터처럼 기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을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먼저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조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관은 선정 이후에도 이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관리하고 또 보조기구를 받은 뒤에 활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1: 예, 신청기관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주시죠.
0: 네, 신청 기간이 6월 30일 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기관 담당자가 온라인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인 지원단넷, 영어로는 GWON 홈페이지에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주요 서류로는 기관의 신청 공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또 대상자의 장애 상태나 학습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장애 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단순히 진단명만 적는 게 아니라 장애 상태와 신청하려는 보조기구의 종류, 그 기구가 왜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좋고요. 서류는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일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0: 네, 우선 서류 심사에서는 제출해야 될 서류에 누락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신청 자격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서류에 가게 되면 2차 심사에서는 보조기구가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실제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의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서 역시 현재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어떤 불편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왜 필요하고, 그걸 활용하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심사위원들이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선정 결과는 7월 중에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재단 구매 절차를 거쳐서 9월 이후에 보조기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푸르메 재단의 기업협력팀 전화 02-6395-7003번이나 이메일 do-0107-PUREME.org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오늘은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지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필요한 보조기구 하나가 장애아동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몸의 균형 감각과 자세를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 활동,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고 근력을 길러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 네, 춤입니다. 춤은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보지 않고도 몸의 감각과 리듬을 익히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과 댄스 교육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무용단인 룩스빛 아트 컴퍼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웰빙 댄스와 댄스 스포츠, 아르헨티나 탱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컴퍼니 양서연 장애인 예술단에서는 스페인 전통춤 플라멩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별도의 모집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자세한 내용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춤은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뮤직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평생 안마만 하며 세상 일은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방 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공과금 하나를 내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발트 3국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나라 에스토니아로 떠나봅니다.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 수준이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가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의 모범 사례로도 자주 언급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장혁의 노래 먼저 듣죠. 중독된 사랑.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겨울 좋아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1: 네,
0: 이제 완연한
1: 좋아하죠.
0: 여름입니다.
1: 아,
0: 올 여름 저 더위 대비해서 뭔가 저 준비하는 것 있으십니까?
1: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이제 에어컨 청소를 다 했죠.
0: 오호.
1: 네.
0: 혹시 직접 하세요?
1: 아유, 제가 어떻게 직접 하겠어요?
0: 저는 네. 그 망 이런 거 직접
1: 아, 네.
0: 그 빼서 다
1: 네.
0: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1: 아,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청소까지도 더 하시는군요.
1: 네, 그렇죠.
0: 아이, 깔끔하시네요.
1: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0: 네, 여름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곰팡이도 없애고요.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여름 날씨기를 바라고요.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우리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낭독의 유승희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70대 초반이고 시신경 위축으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울고 싶답니다. 평생 안마의를 해왔는데 지체장애를 가진 남편이 지병 악화로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아왔습니다. 자녀는 없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사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나 주민센터에 공지가 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직접 찾아가면 담당이 아니라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쓴다지만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버튼식

집전화뿐이랍니다. 그마저도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면 누르라는 번호와 기계음 안내만 계속 나오니 물어보고 싶어도 물을 수 없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저를 속 터지게 만들고 부하가 치밀게 하네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평생 안마의를 하며 살아왔는데 지방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공과금을 내는 것도 어렵고 각종 기기 활용도 잘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정말 이분 사연 들으니까 정말 망연자실하실 것 같은 그런
0: 너무
1: 마음이.
0: 안타깝습니다.
1: 정말 안타깝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아 그러면서 막 부하까지 치민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이 화가 쌓여서 화병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이분 정말 이렇게 한 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한 분이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1: 아유, 물론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들 디지털 네. 기기 익히는 거 쉽지 않아서 네. 아직도 옛날 그 휴대폰도 말이죠. 네, 스마트폰 네, 아닌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네. 이분은 특히 모든 것을 챙기던 남편이 사망한 뒤에 이거 혼자서 모든 걸 담당하게 되니까 이게 더욱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도 상당히 크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은 이분은 지금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남편을 잃은 어떤 상실감 그래서 그런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은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어떤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요.
1: 그렇죠.
0: 일상을 회복하는 게 순서겠군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분이 지금 마음 둘 곳 모르고 우왕좌왕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0: 그 남편이 다 해 주시니까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부분을 또 비장애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1: 그렇지.
0: 아니 남편이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여성이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 남성이잖아요.
1: 네.
0: 아내가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공과금 처리나 이런 거. 저 절대로 할 생각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게 돼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일이 돼요. 일이.
1: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1: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이분 평생을 이렇게 의존하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은 정말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0: 답답한 겁니다.
1: 네,
0: 진짜.
1: 답답하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분노하고 지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 아니 이렇게 네.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네.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네. 다 밀려오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그 시각장애인들 스마트폰 처음 나왔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1: 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이 세상이 달라.

0: 가진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떤 적응하시지 못하고
1: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0: 전혀 그동안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1: 자, 한꺼번에 많은 걸
0: 그렇죠.
1: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0: 네, 맞습니다.
1: 하나씩 언제나 그렇듯이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우선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복지관에 그 또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님들 계시거든요.
1: 네.
0: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님, 복지사님 이렇게 짚어서 말씀해주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이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그 호칭 네. 하나가
0: 그렇죠.
1: 상당히 편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돼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선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있는 복지관 찾아가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해보시면 그분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분의 말씀을 듣고
1: 네.
0: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안내문 발송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또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그런 교육도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은 앞으로 정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것 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장애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하지만 또 이게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은 그런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0: 네네.
1: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더라도 사회복지사님이라든지
0: 그렇죠.
1: 사회복지 담당자님 이러든지
0: 네.
1: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분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때 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사실 집에 있는 버튼식 그 전화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가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분들 스마트폰 이런 거 익히시면서 일단은 전화 걸고 받는 것 그리고 문자를 내가 열어보고 문자를 보내는 것.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 탐색하는 것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1: 네.
0: 지금 현재 이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이 부분은 어때요? 이분이 지금 문득문득 화가 나신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바로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 또 그리고 그런 주변에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그래서 딱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1: 네.
0: 그 세 분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럴 때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점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과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1: 네.
0: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또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24시간 그렇게 또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연세가 네. 어느 정도 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그동안 일만 해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좀 더 돌보시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시면 이분에게는 이런 외로움도 많이 좀 덜해지시고
1: 네.
0: 그리고 사회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또 네. 마음에 쌓인 그 우울화 같은 것도 좀 풀리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0: 것을 만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밖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1: 이분 상당히 용기 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분의 이 용기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한 걸음을 뗀 거거든요.
0: 네.
1: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지금 스마트폰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0: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1: 아유, 우리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 다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지금 용기 내서 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뭐 지금은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연에 보니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1: 네. 저도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간혹 가족분이 옆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또 네. 자부담도 아끼고 이래가지고
0: 네.
1: 활동지원을 안 쓰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걸 보니까
0: 네.
1: 저도 활동지원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지원사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아, 이분의 삶이 네. 더 나아지는데 정말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 충분하게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조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0: 끝으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용기에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있었던 어떤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당장 답답하고 힘든 그런 건 있으시지만 이것도 충분히 극복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 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UN의 노래 같이 듣죠. 선물.

이런 것도 보람이라면 보람일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지인이 수정체 불완전 탈구라는 안질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청취자들도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내의 지인은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내 친척이라도 수술을 꺼릴 거라고 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 매일 울면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아는 병원과 전문의를 소개해 줬습니다. 안과에 관한 거라면 아무래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잘 알고 있게 마련이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수술이 잘 됐고 눈도 잘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과 함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내의 지인은 정말 고맙다면서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요. 뭔지 모를 보람과 감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근호가 아니.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3국 여행이 라트비아를 거쳐서 마지막 나라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발트 3국 중에서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런 나라죠.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공화국이고요. 에스토니아 공화국인데 통칭은 이제 에스토니아로 불리고, 근데 에스토니아어로는 ST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공화국은 그때 건립됐고, 근데 이제 구소련 시절을 거쳤다가 1991년도에 그 구소련 지배하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네. 재건국이 됐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약 4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20만 명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나라죠.
0: 땅이 엄청 넓게 느껴지겠습니다.
1: 그렇죠. 우리나라 절반인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이게 뭐 한 2%가 약간 넘는 정도니까. 네. 남쪽으로는 라트비아, 동쪽에는 러시아, 또 북쪽의 발트해를 지나면 핀란드가 위치해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수도가 탈린이고요. 주요 도시는 탈린을 포함해서 타르투, 나르바, 뭐 파르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0: 나머지 다 처음 듣는 곳이고요.
1: 탈린은 좀 그래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러세요?
1: 네. 나머지는 좀 생소한 그런 지명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교류도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발트 3국들의 독립을 인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에스토니아는 유일하게 남한과만 네, 대한민국과만 단독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북한과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제 미승인국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을 뭐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복잡하게 안 부르고 그냥 코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표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1: 동유럽 내에서도 이제 동유럽 뭐 중부 유럽 포함해서 이쪽에서도 루마니아나 크로아티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 친한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왠지 기분 좋아서 여기 좀 가보고 싶어지네요.
1: 네, 그렇죠. 자, 이 발트 3국의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빙하 작용을 받아서 이 토지가 굉장히 낮고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가 별로 없죠. 그리고 기후는 습윤 기후고요. 삼림, 습지, 목초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이곳 나라들이 뭐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라트비아도 그렇고 이 지역의 나라들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을 거다. 경제적으로 좀 빈곤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곳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낯서니까.
1: 그렇습니다. 그 뭐 1차 산업 중심일 거다. 이런 왜 선입견이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근데 이곳은 네. 의외로 최첨단 IT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0: 네.
1: 상당히 의외죠. 실제로 이제 1인당 GDP도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짝 뒤처지긴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건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스카이프라고 예전에 그 인터넷 전화 및 메시징 서비스를 했던
0: 네.
1: 그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서비스가 끝났어요. 종료됐는데 바로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0: 그렇군요.
1: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0: 네. 네.
1: 그 에스토니아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는 방식을 네, 무려 14년 전이죠.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정보를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나라이고요.
0: 그러네요, 정말.
1: 네. 이렇게 작은 북유럽 국가인데,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북유럽이나 뭐 서유럽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창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이런 그 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당당히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0: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네,
1: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밀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유럽연합의 경제자유지수 또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서 정한 조세 경쟁력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정한 이제 디지털 국가 인덱스 지수 뭐 이런 것들에서 모두 1위로 선정됐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개방돼 있고 산업 활동이 활발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대비해온 나라로 전문가들 열의 아홉이 이 에스토니아를 주저없이 꼽는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그 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뭐 알아주는 수출 품목이나 뭐 지하자원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정부 시스템.
0: 네.
1: 이게 뭐 조세라든지 뭐 행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괄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1991년도에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그런 정부에서 그 정치인들이 이런 것도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국토도 상당히 작고 자원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가져갈 것이냐
0: 네.
1: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0: 이걸 그 지방 정부와 민간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자, 또 여름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70년대 활동했던 멍고제리라는 영국 락밴드가 있었는데 뭐 밴드 이름 잘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n the Summertime이라는 곡인데 원곡도 상당히 그 리듬감이 있고 좀 재밌는 노래인데 이걸 레게로 조금 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좀 재편곡을 했습니다. 바로 쉐기라는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아티스트인데요. 중간에 보면 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마랩이라고 해요. 자메이카식 영어 발음으로 하는 랩을 자마랩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주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쉐기의 노래입니다. In the Summertime.

0: 경쾌한 레게막 쉐기의 In the Summertime 듣고 왔는데요. 굉장히 흥겹게 들리네요. 오늘따라.
1: 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랩 부분 들어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영어 얘기할 때 뭐 인도식 영어 뭐 필리핀식 영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특유의 발음들이 있는데 자메이카 역시도 이런 영어 발음 좀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네. 지금은 이 에스토니아가 여행하기에도 상당히 좀 안전하고 그런 그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직 범죄가 만연했던 조직 폭력배들이 그 특실됐던 그런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조폭 세력들 간에 좀 이렇게 연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했던 치안이 특징이었는데 또 마약 거래 뭐 매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그 당시 또 사인율이 굉장히 그 높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성공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에스토니아가 고대 시절에는 우랄계 민족, 에스토니아인들이 이제 우랄계 민족인데요. 이곳에 이제 에스토니아인들이 이곳에 살아왔었고요. 그 당시 이제 리보니아 지역의 발트족들과도 교류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중세시대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정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독교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스웨덴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면서 그 당시 또 이제 스웨덴 지배에 들어갔고요. 이런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여러 민족에 의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민족주의 부흥 시대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면서 독립의 열망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1918년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초대 국무총리였던 콘스탄틴 페츠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0: 오호, 어떻게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네요?
1: 그러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용 쿠데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 친위 쿠데타, 네, 친위 뭐 비슷하게 쿠데타
1: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과 나치 독일이 밀약을 맺었었잖아요. 1939년 경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유럽 우리가 이곳은 관할한 이런 밀약을 맺었다가 독일이 배신을 하고 이제 소련을 침공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 바로 이제 쿠데타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소련 구 소련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치 독일에 또 침공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나치 독일 하에서는 독일의 침략 전쟁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러시아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독일이 패퇴하면서 다시 이제 소련의 점령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도에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되고요. 2004년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그리고 EU, 유럽연합에 각각 가입을 했고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을 하게 네. 됩니다. 이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겪었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들 제가 여행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지녔잖아요. 실제로 지배를 받았던 것은 일제시대가 유일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뭐 중국에 의해서 여러 그 중국 그 국가들이 설립이 될 때마다 침략을 받아왔던 그런 외세에 시달렸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민족 상전의 비극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뭐랄까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동질감을 갖고 한번 이 나라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0: 그런 흔적들도 많이 네. 곳곳에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그 에스토니아 소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 탈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역시 여름 노래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그 피아노 연주곡을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조 히사이시라고요. 히사이시조라고도 하고 그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 내한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 영화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서머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 거기에 사용됐던 곡이고요. 원곡은 상당히 긴데요. 이게 이제 그 편집본으로 짤막하게 한 편집된 그런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청량한 피아노 연주 음악으로 무더위를 좀 날려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영화에 나왔던 기타노 다케시라고 유명한 이제 일본 배우인데 아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작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피아노 연주곡 앞에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루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주가 되고요. 그 피아노의 건반음이 상당히 청량하게 들리는데 그 부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건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앞서 소개해드렸죠.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히사이시 조의 연주곡 서머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들어가며. 오늘도 운동을 하지 않은 당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등록한 헬스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아이는 제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일까? 배우자가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둔 주방 벽치라기를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대부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다. 10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꼬드기거나 비싼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칠을 마저 끝내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리라. 만약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부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을 믿으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원리로 무장한다면 이도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나 그 사람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야. 명령할 때 사용하며 동기를 좀 가져봐. 직장에서도 사용한다. 판매팀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 과학자들에게 동기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다. 둘째, 동기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다른 일인데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포함되지만 동기는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기는 안에서 나오므로 애초에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동기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라의 예를 살펴보자. 사라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남편은 지시 모드로 말한다. 운동은 꼭 해야 해.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얼른 준비하고 나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져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동기부여는
밀어붙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도록 도와주거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에 가깝다. 타인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운동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내면의 동기적 자원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관심사, 목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가 개인의 동기적 자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 행동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내 딸은 축구를 썩 잘한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와서 그 집 딸은 언젠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축구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 연습이 끝난 후 아이는 이제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스포츠를 계속 시킬 생각은 없지만 의아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딸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술을 시도했다. 미아 햄이나 메간 라피노 같은 유명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까웠다. 첫째, 보상을 시도했다. 축구 연습이 있는 날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인 데어리 퀸에서 파는 블리저드를 사주겠다고 했다. 초콜릿과 쿠키가 섞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당연히 혹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전략은 단 2회만 효과가 있었다.

주말쯤 되자 딸아이는 더 이상 블리저드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상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는 다른 전략을 마련했다.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축구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재능에는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스파이더맨에게도 통한 말이니까 축구 소녀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뒤에 나올 구장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다.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재능을 강조했으니 어쩌면 아이는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재능이 있다는 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만약 실패하면 재능이 없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나 두 번째 설득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새로운 계획은 딸아이에게 축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직접 물어 답을 들어보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1년 내내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는 다른 스포츠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하고 있었다. 결국 축구를 얼마나 할지부터 할지 말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딸의 동기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딸아이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축구는 한 시즌만 하도록 했다. 또한 취미용 축구 리그에서 할지, 다른 지역의 팀들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축구 클럽에서 할지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 시즌을 쉬고 가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축구에 대한 딸의 동기가 커져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같이 취미용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 갑자기 아이는 다시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축구를 했다. 물론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겠다는 의욕과 활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딸아이의 동기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아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욕구를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부여 연구자들은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 최적의 동기부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면 설득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적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유능감의 욕구,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관심사도 동기부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 이론들. 동기는 좀처럼 규정하기가 힘든 개념이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동기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동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시도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혹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동기부여에는 많은 하위 과정이 따른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하위 과정이 제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작용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 각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활성성분, 의약품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활성성분은 동기를 예측하고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로체스터 교수인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가 창시한 것으로 동기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자기 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예측하는 활성 요인이다. 동기부여에는 다른 유용한 이론들도 많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제클린 에클스와 앨런 위그필드가 제안한 기대 가치 이론도 유명하다. 기대 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과제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과제에 참여했을 때 얻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동기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기도 커진다. 또한 과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대 가치 이론의 활성 성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귀인 이론, 성취 목표 이론, 자기 규제 이론, 흥미 이론 등이 있고 각 이론마다 활성 성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표 1에 요약하고 각각의 활성 성분을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동기부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이론의 활성 성분을 이용해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들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인지 이론,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3명의 공동 저자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웨델이 쓴 책입니다. 웬디 그롤닉은 미국 클라크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육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아동의 동기와 성취에 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벤저민 헤디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로 동기부여, 학교 외 활동, 가치 및 참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심리학학술협회 회장입니다. 공동저자 프랭크 워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학교 심리학 프로그램과 학업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청소년, 민족 및 인종 정체성, 인재 개발, 시간적 관점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세 명의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제 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함해.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멜이 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 한 척이 제주도 해안에 난파돼 표착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었죠.
2: 주상 전하, 어느 날 배 한 척이 부서진 채로 풍파에 밀려서 우리 제주고을의 남쪽 해안에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사온데, 그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배 한 척이 풍파에 부서진 채로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하였사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인원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38명이었다고 하옵니다. 그들과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실정이온데.
1: 효종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음력 8월 6일에 제주목사 이원진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제주목사 이원진이 이때 난파선에 탔다가 제주로 떠밀려온 생존자 수를 실제로는 38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요. 그 난파선에 탔다가 살아난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은 자신이 기록한 표류기에 36명으로 적고 있고 여타의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6명으로 통일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0: 제주 목사의 계문을 읽은 임금이 표류한 외국인을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박연이라는 자를 제주도 현지에 통역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는데.
1: 조선왕조실록에 역관이라고 표기된 사람이 무수히 등장하지만 그들은 주로 명나라나 청나라 혹은 일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명한 통역관들이죠. 그런데요,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표류민과의 언어소통을 위해서 박연이라는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서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아닐 텐데 말이죠. 비변사 당상 회의가 열리는 편전으로 가보죠.
3: 전하, 이번에 제주에 표류해온 자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판이한 남만인들이라고 하옵니다. 그들을 조사하여 정체를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1: 여기서 남만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0: 남만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남쪽에서 온 오랑캐, 그런 뜻인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남쪽 지방의 이민족을 비하해서 부르던 호칭이다. 특히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일본에 왔던 서양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 앞으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나오는 남만인은 그냥 서양인 혹은 서양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던가?
5: 아니옵니다, 전하. 이번이 세 번째이옵니다. 선조대왕 때 중국 복건성 사람 진원경과 함께 마리이라는 서양인이 제주도에 표착하였는데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곧 명나라로 이송된 적이 있사옵니다.
1: 여기 나오는 마리이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이름 마리네이루를 한자로 음차하여 마리로 부른 것으로 문헌에 나타납니다.
4: 아, 그런 일이 있었군. 그 다음으로는 인조대왕 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박연인데, 지금 박연은 훈련도감에 배속돼 있지 않은가?
5: 그러하옵니다, 전하.
4: 허면 박연을 내려보내서 표류해 온 서양인들의 이모저모를 탐색하게 하되, 박연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말고 그들의 언행을 잘 살핀 다음에 말을 통하게 하라. 알겠는가?
5: 예, 주상 전하.
6: 박연이란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본명이 이제 얀 얀서 대 벨테브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벨테브레, 벨테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선박인 홀란디아호라는 거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표류를 해서 제주도로에 표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남만인이나 이렇게 만인 이런 사람들이 표착을 해서 조선의 해안가에 떠밀려 오면 일단 조선에서는 부산 외관에서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일본 쪽이랑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외관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데

0: 파견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본명은 벨테브레였다. 1626년 3월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인 홀란디아호에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우베르 케르크호로 바꿔 타고서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파견의 배는 당초의 계획보다 항해가 오래 걸려서 도중에 먹을 물마저 바닥이 났으므로 우선 급히 식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모두 들으라! 선장으로서 명한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 일본까지 항해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니 저기 멀리 보이는 저 큰 섬에서 식수를 보충한 다음에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다들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0: 드디어 배가 제주도 가까이에 이르렀다. 선장이 다시 명령하였다.
1: 배가 더 이상 섬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몇 사람이 먼저 보트를 타고 상륙해서 물을 구해오도록 해야겠다! 벨테브레가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섬에 가서 식수를 구해오라!
0: 벨테브레와 두 명의 선원은 보트를 저어서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섬 주민들에게 발각되었고 급보를 듣고 달려온 제주의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우베르 케르크호에서는 선원들이 체포된 것을 알고는 그들 셋을 외면하고 배를 돌려 달아나버렸다.
2: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 특히 벨테브레는 화약지조와 무기 다루는 법에 능숙했기 때문에 인조가 훈련도감에서 일하도록 벼슬을 내려줍니다. 물론 나머지 두 사람도 함께였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3: 임진왜란 끝난 다음부터는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쪽 무역에서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요. 박연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선원이었는데 박연이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게 1628년이라고 합니다. 요 1628년이 언제냐면 정묘호란 끝난 다음에요.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박연과 함께 두 명이 더 있어서 세 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총포 기술도 있고 상당한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에서는 이들을 훈련도감에 배속을 시킵니다. 훈련도감에 배속해가지고 이 박연은 뭐 화약 다루는 방법, 총포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2: 그런데 인조 14년인 1636년 12월 청나라군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그들 세 명도 화포 기술자로서 청나라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벨테브레를 제외한 동료 두 명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에 벨테브레는 차차 생활이 안정되자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박연이라는 조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력을 가진 벨테브레, 즉 박연이 제주에 표류해온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의 선원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럼 박연 일행이 제주로 향하는 동안에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표류 당사자인 하멜의 기록, 즉 하멜 표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 그 섬에 표착한 지 나흘째 되던 1653년 8월 20일.
1: 자, 부서진 배에서 끌어내린 물건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라!
0: 조선의 군사 지휘관은 난파된 배에서 끌어내린 목재들과 여타의 물건들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해서는 한 곳에다 쌓아놓게 하였다. 우리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조선의 지휘관과 해군대장을 찾아가서 망원경 하나씩을 선물로 바쳤다. 뿐만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물품인 은술잔과 포도주 한 항아리도 함께 선물로 주었다.
1: 호호라, 이 항아리 속에 든 것이 포도주라고 했으렸다.
2: 예.
1: 아니, 이왕 선물로 받은 것이니 내 맛이나 봐야겠다. 여기 은술잔에다 한 잔 따라봐라.
2: 예. 그래.
1: 이 술 맛이 참으로 색다르구나 이가. 자자자, 너도 한 잔 마시거라.
2: 예.
1: 쭉.
2: 아, 좋습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요.
0: 두 사람은 포도주가 입맛에 맞은 듯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마셨다.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은술잔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1: 난파선에서 꺼내 쌓아놓은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0: 병사들이 부서진 판자조각 등 난파선의 파편들을 비롯하여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부서진 목재들과 배에서 꺼낸 허들의 물건들이 활활 타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난파선의 잔해가 불타는 도중에 화약이 장전돼 있던 대포 두 문이 폭발하였다. 그 폭발음 때문에 조선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가는 한참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짓으로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더 이상 폭발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8월 21일 정오가 되자 군관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해가면서 말했다.
3: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곳 바닷가 막사를 떠나서 마을로 이동할 것이다.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라!
4: 자, 출발하라!
0: 우리는 기병과 보병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길을 나섰다. 그날 밤 우리는 대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다음 날인 22일 새벽, 우리는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제주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 무릎을 꿇렸다. 목사가 손짓을 섞어가며 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개 이런 내용이었다.
5: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6: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왔으며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고 있던 중에 풍랑을 만나 여기로 온 것이요.
5: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6: 우리를 나가사키로 보내주길 바랄 뿐이요.
0: 피차간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손짓만으로 묻고 대답했는데 제주 목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 도성 출신이라 하였다. 그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왕의 숙부되는 사람이 유배 왔다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하였다.
7: 여기서 말하는 왕의 숙부는 곧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을 말합니다. 광해군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4년 4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바로 그 집에 네덜란드에서 표류해

0: 온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주에 표착한 지 두 달 보름가량 지난 1653년 10월 29일
1: 제주 목사 나리의 명령이다. 너희들 중에 서기를 담당하는 자와 선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 그리고 1등 항해사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오라는 명령이니 이 세 사람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서도록 하라.
0: 이렇게 해서 호출받은 세 사람이 관하에 도착하여 제주 목사 앞으로 불려나가는데요. 그들은 뜻밖에도 붉은 수염을 늘어뜨린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사가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2: 너희들은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보이느냐?
3: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 분명합니다.
2: 이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이니라.
4: 제주 목사와 선원들 사이에 한참 동안 손짓과 말이 오간 다음 그때까지 입을 다문 채 잠자코 있던 붉은 수염의 남자가 선원들을 향해서 네덜란드 말로 입을 열었다.
5: 그대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3: 네덜란드 말을 알고 있군요.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타이완을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으나 폭풍우를 만나서 닷새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다가 이 섬 인근에서 좌초된 것이요. 근데 당신은 대체 누구신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요? 어쨌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반갑소. 제발 우릴 나가사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5: 내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인데 그냥 벨테브레라고 부르시오. 이제는 그 이름마저 버리고 박연이라는 조선 사람으로 살고 있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오.
3: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이 섬에 떠밀려왔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이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하멜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연유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의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0: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1: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우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할퀴며 소리를 질러대는 새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활을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활을 쏠 수가 없었다.
3: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요원이 있어요!
1: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채령과 다른 소촌머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방금 부상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순식간에 부상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순간이동 요원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어느새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소초모들을 내려다봤다.
4: 달리기가 아니야, 이 꼬맹이들아. 이 몸이 바로 순간 이동 저인이시다.
5: 아, 말투 뭐야. 과거로 순간 이동한 줄.
1: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란주와 효석, 현우는 유라의 말에 피식 웃었다. 채령에게 치료를 받던 연희마저도 낄낄대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4: 이 새끼들이!
1: 약이 오른 순간이동 요원은 유라의 눈앞에서 요리조리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며 유라를 농락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배에 주먹을 날렸다. 유라가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본 란주가 소리를 질렀다. 채령 덕에 부상이 깨끗이 나은 연유는 순간이동 요원이 있는 곳과 거리를 벌리며 다시 활을 들어 올렸다.
6: 지우 선배를 도와주러 가자. 혼자서 힘들어 보여.
1: 어느새 곁에 다가온 란주가 연유를 잡아 끌며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유는 지우가 있는 곳을 바라봤다. 지우는 좀 전에 연유가 손을 맞힌 요원과 란주와 싸우던 근육질 요원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0: 순간이동 아저씨를 잡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1: 란주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던 연희는 란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자신을 끌고 가는 란주의 힘이 이상하게 장사처럼 느껴졌다. 당장은 유라를 괴롭히는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하는 게 더 급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연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순간이동 요원과 란주, 그리고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이동 요원 때문에 도련님과 고양이들은 잔뜩 약이 올라 있었다.
0: 어? 아니, 언제 저기로 가... 어라? 어? 선배? 어?
1: 연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란주가 두 명이 아닌가? 연희 옆에선 란주가 벙찐 표정으로 물었다.
0: 그건 내가 먹고 싶은데요. 여기 좀 봐요. 란주 선배가 둘이야.
1: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순간이동 요원을 한 대도 때리지 못해 뿔이 잔뜩 난 란주가 연희를 봤다.
0: 이건 또 무슨 소리야.
1: 순간이동 요원도 멈춰섰다. 그는 확인이라도 하듯 연희 옆에 란주 앞으로 순간이동을 한 뒤 다시 자신과 싸우던 란주에게로 가 주먹을 휘둘렀다.
7: 이놈이 진짜로 그래!
1: 연희는 순간이동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 옆에 란주를 향해 옆차기를 날렸다. 란주는 잽싸게 옆으로 구르며 연희의 발차기를 피했다.
0: 야, 나라고! 내가 란주야!
8: 맞아! 연희 옆이 진짜야!
1: 그 모습을 보던 현우가 빽 소리를 질렀다.
8: 저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
0: 이 연희 미친놈아!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빨리 이 자식 잡는 거나 도와주라고!
1: 순간이동 요원에게 계속 얻어맞고 피하기를 반복하느라 지친 또 다른 란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현우가 계속해서 연희 옆에 란주가 진짜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연희도 유라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사태를 보다 못한 효석이 등장했다. 효석은 연희 옆에 있는 란주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었다.
9: 성란주! 범초본에서 탈출하고 찜질방 간 날 우리 자기 직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나?
8: 뭐? 자기 직전에? 둘이 뭔 짓 했어요? 아, 맨날 나만 놀리더니 사실 둘이 뭐 있었나 보네.
1: 효석의 질문에 현우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연유는 꼭 여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는 큰오빠를 봤을 때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0: 그날 키스
1: 란주의 대답에 연희와 현우 둘 다 동시에 얼굴을 찌푸린 채 비명을 질렀다. 효석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란주의 배에 훅을 먹였다. 훅을 맞은 란주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자마자 효석은 란주의 얼굴을 붙들고 찬유에게 배운 니킥을 날렸다.
10: 땡이다, 이놈아! 어디래, 씨!
1: 정신을 못 차리는 가짜 란주에게 효석은 연달아 원투 펀치를 날렸다. 놀란 눈을 한 현우가 효석을 말렸지만 효석은 쓰러진 란주 위에 올라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잠시 뒤, 몇 초 만에 란주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피투성이인 아저씨 요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저씨 변신 요원을 본 효석과 현우, 연희는 함께 진저리를 쳤다. 효석은 연희와 현우에게 뒤처리를 부탁했다. 그러고는 란주를 도우러 순간이동 요원에게로 향했다. 연희와 현우는 노끈으로 변신 요원을 묶었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는 노끈에 묶인 채 기절한 요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잡는 것을 도우려던 연희는 지우가 기체를 제어하는 요원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요원의 한 손은 연희의 화살에 맞았지만 남은 한 손이 멀쩡하기에 지우 주변의 공기를 조종하는 듯했다. 지후에게 가기 전 연희는 다른 소초모들을 봤다. 효석이 순간이동 요원의 행선지를 읽어냈고 그 덕에 란주가 드디어 요원에게 한방 먹인 것 같았다. 두 사람과 순간이동 요원의 대결에서 희망이 보이자 연희는 현우를 불렀다. 두 괴수와 시온을 지나쳐 지후를 돕자는 거였다. 현우는 도련님과 고양이들을 불러 연희와 함께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도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은 지후의 얼굴 근방의 산소를 모두 빼낸 것 같았다. 지후의 목과 이마에 핏대가 선 것이 또렷이 보였다.
8: 도련님! 달려!
1: 도련님은 지후의 포스필드를 때려 부수려는 근육질 요원을 발판 삼아 뛰어올라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의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도련님은 앞발톱으로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발톱을 잔뜩 세운 뒷발로 목을 차며 뛰어올랐다가 다시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을 세게 물었다. 공기제어 요원의 손이 흔들렸다. 공기제어 요원은 도련님을 잡으려 목 뒤를 더듬었다. 연희는 요원의 팔꿈치를 향해 빠르게 화살을 쐈다. 명중이었다. 드디어 숨을 쉬게 된 지우는 땅 위에 엎어져 헐떡였다. 그런 지우를 지켜보던 근육질 요원이 지우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주먹으로 지우를 내리찍으려는 찰나 지우는 옆으로 굴렀고 요원의 주먹에 M1 바닥만이 박살났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현우의 손에 건네주며 귓속말을 했다. 현우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련님과 함께 몸을 숙이고 공기제어 요원의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연희는 공기제어 요원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며 화를 들어올렸다.
3: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1: 일부러 공기제어 요원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활 시위를 잡아당기자 요원은 연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피가 뚝뚝 흐르는 손으로 연희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다시 한번 요원이 무언가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취하자 연희는 주변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초단위로 느낄 수 있었다. 연희는 입을 다물고 숨을 참았다. 숨을 참는 동안엔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었다. 하지만 연희의 목표물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연희에게 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를수록 숨을 참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요원은 일말의 산소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당기며 치켜올리고 있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목과 관자놀이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연희를 본 요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오른손을 최대한 올린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요원의 팔목을 뚫고 벽에 박혔다. 요원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새빨개진 얼굴에 연희가 외쳤다.
3: 지금이야!
1: 도련님이 날쌔게 달려와 공기제어 요원 주변을 빙글빙글 돌자 창고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분진이 뿌옇게 요원 주변으로 피어올랐다. 바로 옆에 있는 지후와 근육질 요원이 분진 때문에 콜록거렸다.
8: 윤지우씨! 거기서 나와요!
1: 불이 붙은 나무 토막을 손에 든 현우의 말에 도련님과 지우는 동시에 요원들 옆에서 빠져나왔다. 화살이 팔목에 박혀 꼼짝도 못하는 공기제어 요원을 본 근육질 요원이 화살을 잡아당기는 사이 불 붙은 나무 토막은 현우의 손을 떠나 요원들에게로 날아갔다. 나무토막의 불은 잠시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공기제어 요원 주변의 분진과 만나 큰 폭발을 일으켰다. 지우는 도련님을 감싸며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불길을 피했지만 현우와 연휘는 충격에 떠밀려 뒤로 날아갔다. 새빨갛고 샛노란 불길은 공기제어 요원 주변의 고농도 산소에 힘입어 거세게 타올랐다. 근육질 요원은 결국 동료를 포기하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의 몸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올랐다. 그때 순간이동 요원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8: 수진아! 안 돼! 수진아!
1: 그는 2리터짜리 생수통 여럿을 들고 와 수진이라 부른 동료의 몸에 부어댔다. 하지만 고농도 산소 때문에 공기제어 요원에게 붙은 불은 잘 꺼지지 않았다. 순간이동 요원은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다. 차가운 바닥에서 연유가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대체 오늘 몇 번을 날고 구르느냐는 것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도 않았다. 엉덩이가 너무 아팠지만 연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야 조금 사그라든 불길이 연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간이동 요원의 소화기와 물 덕분에 겨우 목숨만 건진 두 요원이 새카맣게 그을린 채 고통의 시

0: 휘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연희는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게 자신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 라투스들과 싸울 때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1: 내가 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걸까?
0: 연희는 자신의 두 손과 활을 내려다봤다. 고개를 들자 도련님을 아는 지후와 현우가 다가와 있었다. 현우의 표정 역시 썩 밝지 않아 보였다.
2: 범초본 특수부들은 미등록 초임 범죄자들과 싸우기도 해. 초임끼리 싸움이 붙을 때는 확실히 위험하거든.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싸우고 제압하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결말로 흐르지 않아. 가끔 정부에서 붙잡지 못할 경우 죽여도 된다고 명령이 내려올 때도 있어.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건 특수부 팀장인 나와 저기 괴물이 된 저분이시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이야.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할 만큼 해를 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 게다가 저 약이 저렇게 위험한 인간에게 주어져서 어디 기업이라도 함부로 팔린다면 어떨 것 같아? 죽여서라도 그걸 막을 수 있다면 활 들어. 못하겠다면 여기서 얼른 나가! 도망치라고!
0: 숨을 헐떡이며 일장 연설을 마친 지우는 도련님을 현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괴수 요원과 순간이동 요원이 지후와 연휘, 현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휘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희를 향해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사람마다 음악 듣는 방법이 다르죠. 누군가는 가사를 먼저 듣고 또 누군가는 멜로디에 따라 흥얼흥얼합니다.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은 이 음악 듣는 방법이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음악을 귀로만 듣지 않았답니다. 소리에도 색깔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크게 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소리가 좀 날아다니는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하네요. 자,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듣던 노래도 오늘만큼 조금 다르게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 조규찬입니다. 포유류.

팝의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잭슨은 노래를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고 소리 속에서 전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풍경까지 함께 상상한 걸 텐데 그래서인지 마이클 잭슨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듣고만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게 되고 어깨를 또 덜썩덜썩하게 되고 박자를 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다리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음악이 주는 특별한 색깔과 리듬 속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 가득 채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팝 주크박스가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Pass.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팝 주크박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지난 6월 25일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 또 세상을 떠난 지 1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해서 국내에서는 조금 흥행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마이클 잭슨 나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문워크,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 해가지고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 네.
0: 귀로만 듣지 않고 몸으로 느끼고
1: 네.
0: 그러니까 멜로디 생각이 이전에 일단은 뭐 어떤 춤을 출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마이클 잭슨의 오프 더 월에 담겨 있었던 곡이죠.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마이클 잭슨이 이제 성인 아티스트로서의 본격적인 신고식을 했던 그런 또 싱글이기도 했었고 퀸스 존스와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한 그런 음악이었죠.
0: 네.
1: 사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클 잭슨 어머니가 그랬다죠. 얘야 이거 너무 좀 약간 좀 노래가 좀 선정적이지 않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니? 마이클 잭슨이 그랬다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이건 듣는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나오는데 어쨌든 70년대 말에 유행했던 디스코 음악을 대폭 수용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아주 또 본인의 또 자작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마이클 잭슨의 가능성을 활짝 보여줬던 명곡이죠.
0: 그러니까 지금 들어볼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이 노래 자체는 마이클 잭슨의 솔로곡인데
1: 네.
0: 잭슨스라는 라이브 음반에 마이클 잭슨 솔로곡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던 거는 그 영화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그래 마이클 혼자 해도 되지만 잭슨스 공연은 같이 하자.
1: 그죠. 예. 그때 병행을 했던 거예요. 이 오프 더 월 앨범을 냈을 때 잭슨스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밤에는 스튜디오에 가서 퀸스 존스와 함께
0: 네.
1: 솔로 앨범도 만들고. 근데 그냥 아버지는 보면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되겠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그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마이클 잭슨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를 이제 갖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좀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죠.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한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빌리진 준비했습니다.
0: 빌리진.
1: 예. 뭐 오프 더 월을 통해서 이제 뭐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뭐 Rock With You 이런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더 이거보다 위대한 음반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스릴러 앨범을 구상하는 뭐 그런 것들. 영화에도 이제 마이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노래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트랙 리스트를 구성하고 퀸스 존스와 함께 이제 노래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빌리진 너무나 상징적인 음악이죠. 특히 이 노래가 상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타운 창립 25주년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사실 그때 모타운
0: 부르는 것보다는 일단 뒤로 간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1: 엄청났죠. 네. 퍼포먼스가
0: 그 문워크라는 그 동작이죠.
1: 네. 그래가지고 그 모타운 창립 25주년 그 무대에서 원래 이 노래를 하기로 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0: 예,
1: 잭슨 5로 초대를 받았는데 마이클 잭슨이 다른 레이블에 있고 형제들도 다른 레이블에 있는데 베리고디 주니어한테 사장님 그러면 내 형들하고 무대 할 테니까 나 신곡 하나 하게 해줘요. 그래서 했던 게 바로 빌리지.
0: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바로 문워크. 정말 뭐 이 그 한순간이 마이클 잭슨을 정말 팝의 황제 대관식에 올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인상적이었죠.
0: 그 빌리진 부르는 모습을 본 전 세계인들이 그날 이후로 다들 뒤로 다녔다는.
1: 제가 마이클 잭슨을 처음 이제 봤던 게 바로 이 25주년, 모타운 25주년 창립기념 이 공연이었는데
0: 네.
1: 제가 그때 나이가 5살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때 KBS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뒤로 가. 그 어린 나이에
0: 보는. 로봇처럼 가.
1: 왜 어떻게 뒤로 가지?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무대들도 이제 영화 마이클을 보면은 그 마이클의 그 자파 잭슨 조카.
0: 그쵸.
1: 자파 잭슨이 그것도 나름대로 멋지게 또 연기를 하기도 했었죠.
0: 맞아요. 자,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문학,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곡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오프 더 월에 담겨 있는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하고요. 너무나 유명한 스릴러 앨범의 넘버원 싱글 빌리진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문어크,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이란 주제로 마이클 잭슨의 음악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스릴러 앨범의 타이틀곡 준비했습니다. 스릴러. 아, 이거 진짜 뭐 뮤직비디오 역사에 정말 그 한 획을 그었던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고, 당시 MTV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MTV 그 레코드 사장한테 우리 내 음악 MTV에 좀 나오게 해줘요 라고 해가지고 빌리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MTV에서 흑인 음악 뮤직비디오를 틀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마이클 잭슨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릴러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아, 이거를 영화처럼 이제 15분짜리 단편 영화처럼 구성을 하잖아요. 이것도 당시 최초였고, 그리고 또 좀비 분장을 하면서 뭔가 그 이 스릴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제대로 또 연출을 해내기도 했었고, 정말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던 정말 음악이었다. 영화 자체 스릴러의 어떤 메시지는 그냥 뭐 연인과 함께 그냥 공포 체험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좀비로 만들어내면서 뭔가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 이제 정말 그 빨간 가죽 자켓부터 해가지고 이 좀비 댄스 이거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예,
1: 그것도 엄청나게 유행을 시켰던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0: 이 드릴러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안무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1: 그 영화 보는 스릴러 보는데 기억나더라고요.
0: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노이즈의 네, 상상 속의 너의 네. 안무에 조금 넣고, 그리고 그 안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가수들이 그 안무를 채용을 해서 이쪽 저쪽에 많이 썼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네. 바로 또 다시 재현을 한다는 모습 보고, 야 이거 진짜. 근데 이 그 자파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역할을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좀 안 닮았다는데 한 너다섯 장면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이클 잭슨과 너무 흡사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1: 마이클 잭슨 그 마이클 영화 보신 분들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이상한데. 근데 영화 끝날 때쯤에는 마이클 잭슨 같아. 영화 막 바지에 가서
0: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
1: 야, 마이클 잭슨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이란 영화에서 이 스릴러 뮤직비디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영화 속에 또 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고, 어쨌든 이 싱글과 뮤직비디오 전 세계에 1억 장이 넘는 전무후무한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정말 그 MTV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의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일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기억되는 최고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진짜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때 제가 다시 봤거든요. 또 네. 근데 진짜 원래 형님 생각나더라고. 저 이거 옛날에 이거
0: 아, 이 동작.
1: 이건데 이러면서 제가 이거잖아 이러면서 상상성이 넌데 이러면서 제가 아 맞아. 그래서 이제 많이 정말 전 세계에 그 댄서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진짜 줬던 게 맞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0: 아직까지도 아마 지금 현존하는 스트릿 댄서들 중에서 네. 물론 마이클 잭슨을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릴러와 또 비릿 있잖아요.
1: 비릿, 예.
0: 그 안무만큼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나오면 그 춤을 추게 되는
1: 예.
0: 노래와 춤을 합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1: 그죠. 뭐 비릿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길거리에 있는 그 이제 그 약간 불량 청소년들을 직접 이렇게 섭외를
0: 진짜
1: 해가지고
0: 폭력배였다. 예, 그 만들었으니까요. 비릿이란 뮤직비디오를 보면 춤추는 댄서들 빼고 뒤에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은
1: 진짜 정말
0: 거의 90% 예. 거의 갱스터였다.
1: 예. 그 지역에서 정말 험악한 친구분들을 모셔서 근데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그러잖아요. 참 그래도 순수한 분들이다. 네. 알고 봤더니 이러면서 또 이제 음악을 통해서 뭔가 마이클 잭슨이 사회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었던 비폭력적인 락 음악이 비릿이었죠.
0: 그래요.
1: 네.
0: 이 스릴러라는 제목을 알면서 우리가 이걸 스로 읽어야 되냐? 드릴러 읽어야 되냐?
1: 드릴러.
0: 그래서 예. 약간 우리 예. 영어 발음 중에 번데기 발음?
1: 번데기 발음. 돼지꼬리.
0: 예. 스릴러
1: 예.
0: 기억납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마이클 잭슨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역시 또 뮤직비디오가 화제였던 18분짜리 대장 뮤직비디오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또 메가폰을 잡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배드. 예, 마이클 잭슨의 또 배드 앨범의 타이틀곡 배드 준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 마이클 잭슨 실제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네. 이제 만든 곡이고, 뮤직비디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곡이죠. 원래 할렘가의 고학생이 정말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평범하게 이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네. 방학 때 집에 오면은 이제 뭐 이제 그 갱스터 친구들이 야 어떻게 뭐 좀 학교 가니까 좋아? 대학 가니까 좀 어떻게 좀 뭐 달라 달라져 보여? 막 이렇게.

0: 또 비하인드죠.
1: 그래요. 드릴러 뮤직비디오 또 삐딧 뮤직비디오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배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약간 그 전 세계 댄서들이 약간 후회 좀 뭐랄까 아쉬운 점이
0: 댄서분들이
1: 댄서들에게서는 왜냐하면 그 장면이 그 전에 이제 브레이크 댄스 영화 비트 스트리트 중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춤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그걸 약간 좀 오마주 한 것 같은데 그 춤보다는 좀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0: 아, 비릿해서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1: 그만큼 우리는 기대를 하고 드릴러의 춤만큼 이상 나오겠지 했는데 배드에서는 아, 좀 아쉽다, 아쉽다.
0: 아무래도
1: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영화 감독이 약간 갱스터 영화 감독이라 가지고
0: 마틴 스콜세지
1: 춤 쪽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약간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그때 배드의 뮤직비디오는 마이클 잭슨 측에서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그 갱스터들에게 봐봐, 우리는 춤과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이게 더 이게 멋진 거 아니야?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폭력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런 게 더 멋진 거야. 배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니까 아마 웨슬리 스나이프스 쪽에 그 춤이 좀 약하긴 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자, 그 두 곡 또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예, 마이클 잭슨 드릴러 하고요. 배드 두 곡 골라봤습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 주크박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문학,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이란 주제로 마이클 잭슨의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역시 배드 앨범에 담겨있는 히트곡 가운데 하나죠. 스무스 크리미널 준비했는데, 이 곡은 이제 영화 문어커에 삽입되었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쓰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 감각적인 어떤 영화 속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뮤직비디오가 된 그런 또 곡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 공연을 볼 때 굉장히 또 극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넣어서 영화적인 분위기를 또 무대에서도 연출하고, 특히 야, 이게 린백 댄스라고 해가지고 무중력 댄스라고 우리는 또 이제 얘기를 하죠.
0: 앞으로
1: 싹 넘어지는. 예. 네. 그게 이제 그 특수한 신발 장치로 인해 가지고 이제
0: 신발에 고리가 있어요.
1: 예. 그게 그 장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장치가 고정이 돼 있다고 해도 일반 사람은 그걸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허벅지에 하체 근육과 복근 근육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또 버티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데.
0: 그러니까 이 사실은 드릴러 노래 나가고 빌리진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우리 박현준 평론가가 한 몇 개월을 하면 마이클 잭슨까지 춤출 수 있을까요 하는데, 정말 저도 이제 춤을 좀 가르쳐본 입장이지만, 네, 예,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턴을 한두 바퀴 돈단 말이죠. 예. 그 1년에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1: 아, 근데 진짜 정말
0: 그 예,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핀이 박힌 구두를 신고 한다고 하지만 그 균형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1: 그게 이제 단순히 고정이 되어 있다 해도 앞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각도를 맞춰서 엄청난 몸의 전신 근육과 복근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린백 댄스를 춘다고 이제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춤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그런 음악이었고, 그리고 또 그 마이클 잭슨의 영화 문워커의 어떤 성공적인 영화 자체, 영화적으로는 크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지만, 근데 마이클 잭슨 팬들에게는 그 영화 문워커는 굉장히 또 80년대 그쵸, 후반에 아주 큰 재미로 남아 있었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이 참 잘 살아 있구나. 뭐 이제 지구를 구하고 외계 뭐 이런 악당들을 무찌른다는 뭐 그런 이야기, 춤과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이제 아동용 영화로서는 괜찮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즐기기에는 좋은 영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역시 또 이 곡도 뮤직비디오가 너무나 화제였던 몰핑 기법이라는 그런 또 특수한 그 당시 터미네이터 2편에 사용되었던 특수효과 있죠. 그런 몰핑 기법이 예,
0: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이었죠?
1: 그러니까 그 터미네이터에서 악당이 그 갑자기 막 어떤 물체로 변한다거나.
0: 아, 맞아.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1: 얼굴이 바뀌잖아요.
0: 사람 얼굴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1: 블랙 오어 화이트 지금 네, 얘기를 하려는데 그 몰핑 기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터미네이터에 쓰였던 그 몰핑 기법을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블랙 오어 화이트가 이제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인종이 뭐가 중요하냐, 남녀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서로 아끼고 뭐 이렇게 좀 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인종, 얼굴 색깔, 국가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이 바뀌는데, 그거를 몰핑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엄청난 화제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마이클 잭슨 음악 가운데서 빌보드 차트에서 제일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7주간 1위를 차지했던 음악이었던 게 바로 블랙 오어 화이트였죠.
0: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스무스 크리미널하고요, 블랙 오어 화이트입니다.

Sure.

0: 밥음 앞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팝 주크박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문어, 그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이란 주제로 마이클 잭슨의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예, 데인저러스 앨범 뭐 블랙 오 화이트 들어봤는데요. 그 후속 싱글로 역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리멤버 더 타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곡도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었죠. 고대 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 뭐 에디 머피도 나왔었고,
0: 맞아요.
1: 매직 존슨도 그 당시 이제 나와가지고 참 재밌었던. 역시 또 특수 효과도 볼만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의 또 뉴잭스윙, 당시 유행하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흐름을 잘 또 표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 노래를 너무 그 당시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그래요.
1: 좋았습니다. 데인저러스.
0: 그렇게 앨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이후에 We Are the World라는 많은 그
1: 힐 더 월드가 나왔죠.
0: 그, 아니요, 그러니까 We Are the World라는 음악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기부한다라는 느낌을 줬었고, 그리고 또 힐드 월드도 하고,
1: 나오고.
0: 그리고 나중엔 좀 얼스송 같은 그러니까 뭔가 그 한 지역의 가수가 아니라 전 우주에서
1: 전 지구적인 이제
0: 지구적인 예. 가수 대표하는 가수다라는 걸 좀 나타낸 것 같아요.
1: 사실 We Are the World가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We Are the World를 만들면서 마이클 잭슨이 음악으로 세상을 뭔가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배드 앨범의 Man in the Mirror로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힐 더 월드로까지 이어지면서, 그게 또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얼스송까지 만들어지면서 마이클 잭슨 유니버스가 We Are the World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한마디로.
0: 그래요. 자, 팝주크박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문어, 그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들이라는 주제로 마이클 잭슨 노래 만나봤습니다.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1: 예, Remember the Time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었죠. Earth Song까지 두 곡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두 곡 전해드리면서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와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인데요.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요. 동절기 난방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그동안의 정책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는 동절기나 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에 쓰지 않겠다는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인피니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꺼 하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슬기로운 경제생활 준비하고 있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어울림 마라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인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반 자카파가 부릅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 투자 상품을 찾거나 또 부동산을 떠올리는데 대표님께서는 제도를 먼저 챙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세요.
2: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주식, 부동산, 연금 상품에는 관심이 많지만 네. 정작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놓치고 계시는 상황이 많아요.
1: 네네네.
2: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은퇴 후 재무 상태를 결정하는 건 투자 수익률보다 제도 활용 여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실손보험과 같은 제도는 제대로 활용하면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고요.
1: 예.
2: 놓치면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1: 아하.
2: 은퇴 설계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제도들을 챙겨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보험인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2: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죠.
1: 네.
2: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직장 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1: 맞아요.
2: 이때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등 재산까지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퇴직 전에는 월 15만 원 정도 내던 분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4, 50만 원

0: 정도 어휴, 고지서를 받고 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네. 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1: 오.
0: 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1: 아,
0: 있는
1: 그래요?
0: 거죠.
1: 예.
0: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최초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예, 예.
0: 이 기간 놓치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제도입니다. 오,
1: 그렇군요. 두 번째는 퇴직금 세금인데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0: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두었다가 사용하시는데요.
1: 예, 그렇죠. 예.
0: 사실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먼저 이체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으니까
1: 예, 예.
0: 퇴직금도 소득이에요. 이 퇴직소득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러면 저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0: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1: 오.
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감면폭이 40%까지 확대가
1: 어이구,
0: 됩니다.
1: 예.
0: 즉 동일한 퇴직금이라고 해도 한 번에 받아 쓰는 것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은퇴 후 현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일시금으로부터 선택하기보다는 세금과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한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0: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조금 더 받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 네네.
0: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다시 계산돼서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0: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소득과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만 하시는데
1: 예.
0: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늘어나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1: 예.
0: 연금을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실질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네요.
0: 저는 아파트보다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도 조정되는 대표적인 평생 흐름, 그 국가가 지켜주는 흐름, 이런
1: 네.
0: 자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네.
0: 반면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생활비는 안 나오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과거에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경우
1: 네.
0: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추납부, 즉 추납이라고 표현하는데
1: 네네네.
0: 추납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추납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0: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이 늘리면 노후에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년 넣으셔야 됩니다.
1: 네.
0: 상담하다 보면 수천만 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국민연금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1: 맞아요.
0: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는 종신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설계 상담을 할 때 아파트 시세를 보기 전에 배우자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 퇴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0: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문제는 퇴직하는 순간 단체 실손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한참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는 거죠.
1: 잘 모르죠. 그건. 예. 그럼 퇴직과 동시에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0: 퇴직 후 1개월 내에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부담을 줄이면서 개인적인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시기 놓치면 새롭게 가입해야 됩니다.
1: 아이고.
0: 또는 예.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1: 그런
0: 있습니다.
1: 경우도 있죠. 예.
0: 퇴직 직후 가장 짧고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오늘 그 퇴직을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볼까요?
0: 퇴직은 월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건강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실손보험과 같은 제도는 미리 알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예.
0: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퇴직 전에 반드시 다섯 가지 점검해 보세요.
1: 네.
0: 첫째,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둘째, 퇴직금 IRP 활용.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네 번째는 배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 여부.
1: 예.
0: 다섯째, 실손보험 전환입니다.
1: 예.
0: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네.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0: 아, 예.
1: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나윤권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였으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올해가 벌써 12회째였죠?
1: 네.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 하고요.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용과 동행의 가치를 나누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올해 행사는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에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어요. 5km, 10km가 마련돼 있고요. 올해 대회부터는 특별히 하프코스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참가자의 다양한 참여 방식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완주 수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프코스를 신설하고요. 특히 이제 이 하프코스에서는 완주 경험을 쌓은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고요. 또 체력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5km 코스는 경쟁 없이 완주의 의미를 든 비공 경쟁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10km와 하프 코스는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가비가 있어요. 이 참가비와 또 여러 기관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은 전액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 기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1: 네, 시각장애인들도 당연히 달리고 싶죠. 저처럼 지체장애, 중증인 경우에야 사실은 그런 욕구가 적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보행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달리고 싶은데 이제 다른 쪽에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이 이동이거든요. 예,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해서 불편할 것이다라고만 보통 생각하지만
0: 네.
1: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혼자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곳곳에 위험과 장애가 너무 많거든요.
0: 네.
1: 그런데 달릴 때만큼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이드러너와 함께 뛰면서 그 마음껏 달리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특히 이제 그 가이드러너들과 마라톤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지원이 또 시각장애인의 자립활동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면 시각장애인 이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말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 대회를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들도 걷기 행사에 함께 동참했다면서요.
1: 네. 먼저 공동 주관을 한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1,000명이 시각장애 참가자의 이동을 돕는 차원에서 동참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참가자들이 시각장애

0: 기독교 140주년이었대요. 그 2023년이.
1: 네.
0: 그때 이제 28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000명 규모로 늘어난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뭐 전년과 대비해서도 무려 4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털사이트 다음도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또 결합을 했는데요. 어울림 마라톤 전용 대회 페이지를 개설해 주었고요.
1: 네.
0: 참가 접수 행사 홍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1: 네.
0: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스상트 코리아라는 기업도 공동 주관에 합류했는데요.
1: 네네.
0: 이번 대회에서 그 기록 형상에 도전하는 중급자 이상 참가자를 위한 하프 코스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곳이래요.
1: 예예.
0: 네, 그 제안하고 이제 적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프 코스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올해 12월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호놀룰루 마라톤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하프 코스 1위에게는 러닝화를 제공하고요. 10km 1위에게는 바람막이를 부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좀 많이 부상을 주는 그런 발전이
1: 그래야죠.
0: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네. 그리고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됐다면서요.
0: 네. 국제 로타리 3640 지구 케인스 로타리 클럽 소속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안마부스가 마련됐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러닝 후에 가볍게 안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고요. 시각장애인 대상 용품 키트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브랜드 부스 행사도 풍성했는데요. 르꼬꾸 스포르티브 부스에서는 기록 포스터를 증정했고요. 포토존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요. 또 다음 부스에서는 신규 캐릭터를 활용해서 포토존 그리고 커뮤니티 인증 이벤트도 마련해서 부대 행사가 무척 풍성했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이번 대회에는 그 소녀시대 수영 씨도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었어요.
0: 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실명퇴치운동본부의 최정남 회장의 따님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부친과 나란히 이번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주소녀 다영도 참여했고 또 가수 션도.
1: 아, 션. 예.
0: 평상시에 마라톤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1: 그렇죠,
0: 분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예.
0: 대회 전날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대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마라톤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제 본인이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즉석 공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소녀시대 수영은 9회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1: 그렇군요.
0: 올해가 12회니까 무려 3인 연속이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실명퇴치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봤고요. 2023년 실명질환치료제 개발연구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가수 수영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가면서 언론에서 대부분 뭐 14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온 배우 정경화의 결별은 첫 공식석상.
1: 예.
0: 네. 또 뭐 결별실에도 환한 미소.
1: 예.
0: 그럼 뭐 결별하고 나면 계속 울어야 되나요?
1: 그러게요.
0: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1: 맞아요. 예.
0: 사실 공식 활동과 사생활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강조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연예인이어도 사생활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지 않나.
1: 그럼요. 네.
0: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좋은 일인데 좀 긍정적인 것만 내면 좋을
0: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시각장애인 어울림 마라톤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이드러너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0: 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뭐 지체, 청각, 발달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사실 참여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도 비장애인 위주이다 보면 거기에서 뭐 참여할 엄두를 사실 못 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0: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 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대회들이 특히 체육활동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1: 예.
0: 또 가이드러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가까이서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1: 그럼요. 맞아요.
0: 그런데 시각장애인 입장에 서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예, 많이 권해서 더 많이 참석하도록 그러면 결국은 함께
1: 맞아요.
0: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1: 그럼요.
0: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분위기가 예,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한선이 부르는 기분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여러분은 추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을 채웠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오늘은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아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억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보관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추억을 떠올릴 때 어떤 감각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던 풍경이나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 즉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할 겁니다. 파란 하늘, 붉게 물든 노을, 혹은 소중한 사람의 환한 미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추억은 조금 다른 색깔과 형태로 기억되곤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보다는 그 당시에 내가 머물렀던 어떤 공간의 독특한 공기와 느낌, 나를 다정하게 불러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혹은 그날 먹었던 음식이나 코끝을 스치던 향기처럼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여행지는 시원하게 귓가를 스치던 파도 소리나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남아있고 단골 카페의 추억은 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던 고소한 커피향이나 잔잔한 음악 소리 등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그날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기억해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소중한 추억을 오랫동안 붙잡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해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찍어서 보관한 사진을 나중에 다시 꺼내서 추억하는 게 조금은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진에 어떤 풍경이 담겨 있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추억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곤 하는데요.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추억을 박제하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저장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자, 시각장애인으로서 저만의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눈으로 다 담지 못하는 풍경 대신에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소리들과 제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살아 숨쉬는 영상은 나중에 다시 틀었을 때 저를 완벽하게 그 시간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글을 써서 텍스트로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추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약간 일기를 쓰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느꼈던 마음들을 한자 한자 적어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남겨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글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언제든지 생생하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요. 여행지나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하나 사오는 겁니다. 그곳을 대표하는 향수나 길에서 우연히 들른 귀여운 소품샵에서 만난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들, 퍼져나가는 향기나 손끝에 닿는 그 소품의 감각을 만져보다 보면 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언제든 그곳의 추억으로 스며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누군가의 목소리로, 때로는 향기나 손끝에 닿는 촉감으로, 그리고 내가 꾹꾹 눌러 담은 영상과 글로 추억을 기록해 나가는 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남들처럼 선명한 사진으로 남겨두지는 못하지만 추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유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참 좋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 모든 기록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샜을 때 제가 남겨둔 소리나 글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면서 아, 참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마음속 서랍을 한 번쯤 열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1년 내내 여기저기서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떤 축제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은 보통 지역 축제에 많이 참여하시죠? 지역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레퍼토리는 노래와 춤, 먹을거리인데요. 특히 먹거리는 지역 특산 음식보다 그런 지역 축제만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파는 음식일 때가 많고 그것도 바가지급 논란을 벌일 때가 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색다른 축제가 열려서 어르신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4일에 시작해서 내일 5시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책축제입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책축제인 2026 서울국제도서전인데요. 어르신들은 단순히 책 전시회쯤으로 생각하시지만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막 전 입장권이 매진되는가 하면은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하고 자칫하면은 사고 싶은 책과 굿즈가 매진되는 인기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 538개 출판사와 관련 단체가 참여해서 강연과 세미나, 전시 등 415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책 축제에도 은발 휘날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정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월미도와 인천자유공원을 찾아갑니다.
1: 네, 네.
2: 아, 인천광역시 중구는 개항장, 차이나타운, 심포시장 등과 같은 근대의 문화유산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1: 네.
2: 아쉽게도 돌아오는 7월 1일이면 인천광역시 중구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 아, 네, 네.
2: 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중구가 재물포구와 영종구로 이제 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아, 네.
2: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사랑을 받았던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월미도하고 자유공원 가운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2: 네, 오늘 먼저 찾아갈 여행지는 월미도입니다.
1: 네, 네.
2: 월미도는 자유공원, 연안부두 등과 함께 인천을 상징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네.
2: 그런데 월미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월미도가 배를 타고 찾아가는 섬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네, 네.
2: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1: 네.
2: 현재 월미도는 이름만 섬일 뿐 이미 육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1: 네, 네.
2: 섬의 형태가 마치 반달의 꼬리처럼 휘어져 있다라고 해서 월미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1: 네.
2: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을 하면서 외세의 각축장으로 급부상을 한 곳인데요.
1: 네, 네.
2: 이 대한제국 말기에는 로즈 아일랜드, 즉 장미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럼 월미도는 언제 육지가 됐나요?
2: 네, 본래 월미도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요.
1: 네, 네.
2: 일제강점기 때인 1921년, 약 1km 길이의 제방을 쌓으면서 육지와 연결이 되었고요.
1: 네.
2: 이후 월미도 일대는 일본인들을 위한 유원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 아.
2: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인천 상륙작전의 격전지로 변신하기도 했죠.
1: 네, 네.
2: 이후 1970년대 월미도와 육지를 이어주던 제방 주변을 매립한 후에 완전히 육지가 되었습니다.
1: 네. 월미도는 한때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월미도는 1980년대 말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1: 네.
2: 1990년대에는 월미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디스코 팡팡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죠.
1: 네, 네.
2: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연보 연걸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1: 네, 네.
2: 여기에서 말하는 연보 연결은 사랑하는 총각과 아가씨, 즉 젊은 연인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였습니다.
1: 네.
2: 이 월미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08m 지점에 있는 월미산입니다.
1: 네, 네.
2: 그런데 이 월미산은 수십 년 동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51년부터 우리 군부대가 월미산 정상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네, 네.
2: 현재 월미산에 있던 군부대는 지난 2001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군부대가 있던 월미산은 월미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2: 이 월미공원은 월미도에서 꼭 한번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명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월미도는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2: 네, 월미도의 주요 명소들을 가볍게 둘러보려면 월미 바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2: 지난 2019년에 운항을 시작한 월미 바다 열차의 출발지는 인천역 오른쪽에 있는데요.
1: 네.
2: 6.1km 구간을 평균 시속 9km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월미 바다 열차가 운행되는 고가 궤도의 높이는 최고 18m가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약간 겁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만큼 또 시야는 아주가 좋습니다.
1: 네.
2: 현재 월미 바다 열차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월미 바다 열차 전구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뭐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 월미 바다 열차를 타면 뭐가 어떤 점이 좋은가요?
2: 네, 월미 바다 열차 구간에는 이제 승하차가 가능한 네 개의 역이 있는데요.
1: 네.
2: 이제 승차권 한번 구매를 하면은 1회에 걸쳐서 재승차가 가능합니다.
1: 네.
2: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미 바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 역에 잠깐 내렸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타도 된다는 거죠.
1: 네.
2: 그리고 이제 월미 바다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높이 48m의 대형 곡물 창고인 사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2: 이 사일로는 지난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 네.
2: 아울러 월미 공원역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의 격전지였던 월미 공원을 들을 수가 있고요.
1: 네, 네.
2: 월미 문화의 거리역. 이름이 좀 역 이름 좀 깁니다.
1: 네.
2: 이곳에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770m 길이의 월미 문화의 거리와 함께 서해 바다를 또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게 월미도를 둘러본 후에 인천 자유공원에도 가보면 좋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와 관련된 명소와 기념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1: 네.
2: 근처에 있는 송월동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도 함께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아울러 자유공원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인천역이나

0: 동인천역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양쪽을 다 이용해 봤는데 인천역이 거리상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1: 아, 네.
0: 해발 69m 높이의 응봉산에 있는 자유공원은 저에게도 확실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1: 네, 네.
0: 제가 1980년대 초에 전국 일주를 할 때 그 출발지로 삼은 곳이 바로 자유공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그 당시 저는 자유공원과 강화 전등사를 거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부산역까지 여행을 했었습니다.
1: 네, 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시 공원이기도 하죠.
0: 네, 인천항이 개항을 하면서 인천에는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0: 1888년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각국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1: 네, 네.
0: 이것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보다 9년이나 앞선 것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후 자유공원은 1914년에 서공원, 광복 후에는 만국공원 등으로 불렸고요. 1957년부터 자유공원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1: 네, 네.
0: 이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957년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나서 이 공원의 이름을 자유공원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1: 네.
0: 맥아더 장군 동상은 당시 인천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웠는데요.
1: 네.
0: 뭐 지금까지도 자유공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자유공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0: 네, 현재 자유공원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외에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뭐 효도권장기, 인천시민헌장기념비 등을 비롯한 많은 기념탑과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일부러 이들 기념탑과 기념비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이 자유공원을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예, 그래야 신경도 덜 쓰이고 보다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1: 네.
0: 인천 자유공원 전망대는 이제 뱃머리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이곳에서는 인천 내항과 월미산 전망대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1: 네, 네.
0: 해가 질 무렵에는 멋진 낙조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망대 아래를 보면은 유난히 키가 큰 플라타노스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1: 네, 네.
0: 1884년에 심은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노스이기도 합니다.
1: 오, 이 나무를 보는 즐거움도 있겠네요.
0: 예, 저는 가면은 그 이파리를 좀 주워다가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보관하기도 합니다.
1: 네, 네. 역사가 깊은 나무군요.
0: 네, 네, 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와 인천 자유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박경원이에요. 이별의 인천항.

0: 외로울래야 외로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음악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다 보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그렇게 모두 우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말 이 추억의 한 자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왠지 상당한 친밀감을 주잖아요.
1: 네.
0: 그 시절에 내가 느낀 감정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천양지차죠.
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이 매년 가방에 노트북 갖고 다니지만 예전에 7, 80년대 대학생들은 두꺼운 원서 몇 권을 그냥 손에 들거나 옆구리에 네. 끼고 다녔어요.
1: 네.
0: 그럼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유행이었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거기다 뿔테 안경까지 쓰면 더.
1: 저도 그랬나요?
0: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아주 학구적으로 보이잖아요.
1: 그러면서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0: 네.
1: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0: 네.
1: 맨날 음악 담방만 다니고.
0: 네. 그래도 원서를 네. 뭐 뜻은 잘 몰라도
1: 네.
0: 열심히 읽는 척은 또 했잖아요. 특히 여학생 옆에서.
1: 척은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의 음악 들어볼까요?
1: 지난번에 제가 70년대 10년간 빌보드 차트 인기곡을 소개해드렸는데
0: 네네.
1: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0: 네.
1: 또 듣는 분도 좋으셨을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대를 갖다 또 올라가서 1980년대 10년간의 또 최고 인기곡은 뭔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1: 네.
0: 우리는 뭐 짧게 몇 곡만 골라서 했지만 그걸 네. 전체적으로 다 들으시는데
1: 네.
0: 그렇게 행복하셨다면서요.
1: 아니 25곡 처음부터까지 듣는데
0: 네.
1: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0: 네.
1: 여인한테 차인 얘기,
0: 네.
1: 얘기 그다음에 앞전에 또 혼난 거 그다음에 밤에 공부를 한다고 엄마가 말을 못하고 저쪽 방에서 구슬피 우시셨던 거 이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0: 그 노래 한 곡마다의
1: 네.
0: 추억이 서려서.
1: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들을 때
0: 네, 네.
1: 다 저는요.
0: 네.
1: 어떤 곡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 얘기 다 기억해요.
0: 네.
1: 엄마가 그때 언제 그 이 곡 좋아하셨는지. 아버지 제 방송에서 다 얘기 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한 번은 또 어머니가 이 자식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어려운 집안인데 살려야 되는데 그저 맨날 앉아서 팝송이나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말을 못 하시고
0: 네.
1: 저 방에서 우시는데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잘나서.
0: 잘나야 된다는 강요였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대한민국의 임진모가 됐구나 하면서 좋아하실 텐데. 자, 그럼 오늘 첫 곡은요?
1: 예, 80년대 첫 곡. 아주 신나는 곡이죠?
0: 네.
1: 다운 언더. 저는 다운 언더가 호주라는 걸 이 노래를 통해서 배웠어요.
0: 네, 네.
1: 맨 앳 워크의 곡인데
0: 네.
1: 엄청 됐죠? 전체 순위 24입니다.
0: 네.

0: 다운언더, 호주 남성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호주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이게 호주인의 정체성과 유머를 담아서 비공식 국가로 불릴 정도로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서요.
1: 실제로 제가 호주 무슨 행사를 봤더니 네.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던데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이걸 아니까.
0: 네.
1: 네. 자, 80년대를 한번 인물로 보면요.
0: 네.
1: 역시 80년대 최고의 인물은 마이클 잭슨이죠.
0: 네.
1: 마이클 잭슨이 있고 그다음에 프린스가 있었고 라이언 리치가 있습니다.
0: 네.
1: 여자는 누굴까요? 마돈나입니다.
0: 네.
1: 마돈나하고 나중에 휘트니 휴스턴이죠.
0: 네.
1: 이렇게 빅5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라이언 리치는 완전 자기 전문 영역이 있어요. 발라드. 너무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0: 네.
1: 여기 22권에도 두 곡이 있는데 또 하나 곡은 바로 다이나 로스랑 불렀던 엔드리스 러브죠.
0: 네.
1: 엔드리스가 전체 3위예요. 3위. 엄청나게 사랑받은 거죠.
0: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아유, 많이 들었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너무 나와가지고 제가 지겨운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0: 네.
1: 네. 전체

0: 가장 기여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대범하죠. 네, 네. Like a Virgin 뭐예요? 처녀처럼인데, 나 그렇진 않은데,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처녀처럼. 얼마나 당당해요.
1: 네.
0: 그 당시에 쇼킹한 그 자체죠.
1: 네, 네.
0: 정말 85년 신정. 신년 벽대 이 곡이 1위가 되는데 여성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두 곡 들을까요?
1: 네.
0: Lionel Richie, All Night Long, 그 다음에 Madonna, Like a Virgin.

0: 마돈나의 Like a Virgin 이 노래로 이제 새겨진 팝 아이콘이 됐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성 뮤지션들에게는 네. 성적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렇습니다. 계기를 또 마련하고요.
1: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먼 파워.
0: 네.
1: 근데 노래 듣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도 그러실걸요. 와, 이 노래 이렇게 좋았나?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0: 네.
1: 다시 들으니까 노래 잘 만들었네. 그때는, 이 생각하실 거예요.
0: 그때는 우리가 좀 어색했어요. 이 표현이 어떻게 이런 노래까지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정말 잘하죠.
1: 뮤직비디오 시대라
0: 네.
1: 그때 노래 듣기보단 보는 거에 더 적응해서 더 그랬어요.
0: 옷차림도.
1: 맞아요.
0: 왜 저렇게 입었지.
1: 또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가 봅니다.
0: 아, 다른 여자는 좋으셨군요. 우리는 아유, 부끄러웠어요.
1: 세상에 이런 여자 좀 계속 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0: 네. 에, 오늘 80년대 10년간 빌보드 최고 인기곡 듣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도 두 곡 드릴게요.
0: 네.
1: 전체 순 12위인데 제이가이즈 밴드의 센터폴드입니다.
0: 네.
1: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았는데
0: 네, 네.
1: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햇뜰날인 거예요. 땅다다당당당
0: 송대관 씨.
1: 송대관에 그래갖고 실제로
0: 네.
1: 미국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0: 네.
1: 냈어요.
0: 네, 네.
1: 근데 미국이 깜짝도 안 하고
0: 네.
1: 아예 무시해버려서 끝났는데 전 아직도 이거 이 분명히 이 제이가이즈 밴드의
0: 네.
1: 멤버가 와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이걸 들은 거야.
0: 네.
1: 그래서 가져갔다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표절 대상에 올랐던
0: 네.
1: 제이가이즈 밴드의 센터폴드 듣고요.
0: 네.
1: 또 하나는 흑백 화합의 노래죠.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입을 맞췄습니다.
0: 네.
1: 에보니 앤 아이보리. 이건 전체 6위입니다.
0: 네.
1: 엄청난 히트곡이죠.
0: 네, 네.

0: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에보니 앤 아이보리 이 노래는 흑백 피아노 건반을 은유 삼아서 인종 화합과 조화를 노래한 거라고요?
1: 예, 흑백 건반 보면은 그 네. 검은 네네. 반음적이죠, 검은색. 그게 네. 에보니예요. 네. 그 흰색은 이제 상아 같은 색깔이라서 아이보리라고 하는데 음반이 그야말로 그 흰색과 검은색의 그 음으로 하나의 음악이 탄생하듯이 네네. 흑백이 이렇게 한

0: 함께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인데 아직도 이게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1: 네네. 네.
0: 하여튼 80년대에는 가장 중요한 특색이 아프로 아메리칸 흑인 가수들이 득세했다는 거. 그 70년대도 물론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백인 가수들한테 밀렸죠. 그러니까 어떤 파워에 있어서.
1: 네네.
0: 근데 마이클 잭슨 하나로도 그냥 완전히 그냥 80년대는 그냥 뭐랄까요. 한 세대가 규정이 돼버리니까
1: 네.
0: 흑인들이 아주 그야말로 대세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아무튼 히트곡도 25곡 중에 가장 많아요.
1: 네.
0: 자, 근데 이제 이번엔 4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1: 네.
0: 바로 스팅이 만든 더 폴리스라는 밴드였죠.
1: 네.
0: 그래서 만든 Every Breath You Take. 네가 숨쉴 때마다 난 널 지켜볼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랑 노래고 또 스팅은 이걸 갖다가요. 정부 정책을 내가 주시하겠다라는 뜻으로 이 노래를 갖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1: 아.
0: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봐 완전 다 스토커송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1: 네네.
0: 아니 숨쉴 때마다 쳐다보고
1: 네.
0: 뭐 네가 깨는 귀향마다 내가 다 챙길 거고
1: 네.
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완전 스토커송이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더 떴어요 이 곡이.
1: 그러니까 집착과 소유욕을 담은
0: 그렇습니다.
1: 그런 가사 때문에
0: 네. 네. 이게 이제 82대 당시 3년인데요
1: 네네.
0: 이때가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아니에요? 마이클
1: 네네.
0: 잭슨이 빌리진 빌이 나왔을 때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전체 연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뭐냐
1: 네.
0: 바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였어요.
1: 네.
0: 그 정도로 이 곡이 사랑받았습니다.
1: 이게 스팅의 가장 큰 히트 곡인데 그래서 그의 음악 출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요.
0: 그래서요 문제가
1: 네.
0: 생겨요.
1: 네.
0: 세 명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나머지 둘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아.
0: 사실 우리는 스팅 굉장히 이미지 좋잖아요.
1: 네네.
0: 사람 참하고 왠지 모르게 공평할 것 같고. 근데 수익을 다 챙겨주지 않았나 봐요.
1: 아.
0: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1: 네.
0: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사이 좋게 잘 지낸대요.
1: 네.
0: 그렇게 돈 때문에 싸우면서 사이좋게 지낸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태도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네. 네.
0: 예, 더 폴리스 곡입니다.
1: 네.
0: Every Breath You Take.

0: 네, 오늘 1980년대 10년간 빌보드 최고 인기곡을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1: 80년대 최고 히트곡은요. 네. 아주 일찍 나와요. 81년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입니다.
0: 와.
1: 냄비 위에 바비타, 바비타. 바로 이 노래인데 네. 얼마나 노래가 사랑 받았으면 세상에 이런 노가박까지 나오겠습니까?
0: 네, 네.
1: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0: 네.
1: 그냥 옛날에 이웃집 그 착한 소녀 느낌이 있었잖아요.
0: 청순한 느낌.
1: 청순한 느낌.
0: 네, 네.
1: 세상에 그리스 영화를 보니까 그냥 검은 그냥 그 백바지 입고 나와서 거기 한번 놀랬는데
0: 네.
1: 세상에 이제는 헬스장을 그냥 누비네요.
0: 피지컬로. 네, 네.
1: 근데 좀 야이기도 했어요.
0: 네. 네.
1: 예쁘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진짜 많은 여성들을 갖다 피트니스 클럽으로 인도한 그런 노래인데
0: 네.
1: 사실 건강하게 살자는 욕망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0: 네, 네.
1: 그래서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올리비아 뉴튼존의 피지컬이 전체 1위를 차지하는데 전 사실 딱 안 보고도 이게 1위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0주간 1위를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걸 깨기라는 게 그때 당시 어려웠는데
0: 네.
1: 지금이야 그걸 뭐 13주 뭐 엄청나게 곡들이 많지만
0: 네.
1: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0: 네, 네. 끝곡으로 피지컬 듣고요. 임진모 씨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에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친근하게 다육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이 다육이는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 잎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저장해두기 때문에 자주 물을 안 줘도 알아서 잘 큰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막상 키워본 분들은 다육이 물 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고요. 네, 물을 자주 안 줘도 되지만 막상 물을 주려면 다른 화초들과 주기가 달라서 애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육식물은 종류도 참 많고 특이한 모양도 많지요.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모습들인데 그 작은 화분 앞에서 가끔은 생명의 신비랄까 경외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김상희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빨간 선인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주도에도 다육식물 네. 많이 키우시나요?
1: 많이 키워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키우기가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키우잖아요. 게을러서인가? 근데 이 돌담집에 살잖아요, 네네네. 제가. 근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 쫙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0: 틈새에서 뭐가 나와?
1: 네, 돌담 사이사이. 근데 너무 예뻐요.
0: 보통은 거기 이끼 같은 게 많이 끼는데, 다른 데는.
1: 근데 아니, 막 다육이가.
0: 다육이가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0: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네.
1: 네. 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다육이가 나와서 이 돌담 사이사이를 너무 예쁘게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0: 정말 예쁘겠네요.
1: 근데 저는 물을 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막 피어서 막 이렇게 살아있어서 네. 이 돌담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0: 네. 앞에 들었던 그 선인장 같은 경우도 네. 다육식물의 일종이긴 한데
1: 네.
0: 그 식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흡수해서 몸에 저장하는 것.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뭐 물 수분이건 뭐 땅에 있는 거건 다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다육식물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주에는 다육이가 잘 되는 건가요?
0: 물기가 많잖아요.
1: 네,
0: 제주는
1: 좀 습할 때
0: 습하니까.
1: 많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쩔 땐 대문 옆에 뭐가 막 갑자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있네. 근데 그 꽃도 이렇게 피더라고요.
0: 꽃이 있죠.
1: 네.
0: 얼마나 또 앙증맞고 이쁘니까.
1: 네. 예. 저는 사실 다육이가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잘 못 키워요.
0: 알아서 네. 잘 크는
1: 네.
0: 거.
1: 네. 네.
0: 자, 사연 네. 만나봅시다.
1: 네. 서울 마포구에서 박태식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카센터입니다.
0: 아, 예.
1: 나른한 오후에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고 방송 듣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0: 예. 네. 더위에 힘내세요. 네. 카센터 일하시다 보면 많이 더 고좀 지치기
1: 그쵸.
0: 쉬운데
1: 예. 예. 냉커피 한잔 좋죠. 시원하고
0: 예. 네. 카센터 갈 일이 있는데 저도
1: 네.
0: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2년에
1: 예.
0: 한 번씩
1: 네, 예. 네.
0: 자, 박태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세아님 저희 애청자시죠. 1980년 무렵 남양주에서 군산으로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아, 원래 남양주에 사셨군요.
1: 네.
0: 6월이 되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용인 자연농원 아시죠?
1: 알죠.
0: 지금은 에버랜드.
1: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예, 예. 자연농원이네요.
0: 자연농원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알죠.
0: 예.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장미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라도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 거리, 임실 치즈 테마파크, 전주 도로공사 수목원, 광주 조선대학교까지. 게다가 입장료나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더 좋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없어서 멀리 가진 못하지만 군산 시내 곳곳에 장미를 카메라에 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출사를 나서는 것도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1: 네.
0: 아마도 네. 이것이 인생 말년에 느끼는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장미 같은 이 시간 장미빛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박재홍의 인생 수첩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오세아님.
1: 네.
0: 아, 군산이나 네. 그 전라북도 또 광주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장미 명소들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있어요.
0: 예. 아, 가보고 싶어요.
1: 요즘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0: 예. 네. 군산도 가보고 싶고 임실 거기 치즈도 또 네. 유명하잖아요. 아, 한번 가봐야겠네요.
1: 자, 군산은 정말 가본 지 오래됐네요.
0: 네. 저도 진짜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1: 예전에 저는 무명 가수 시절에 갔었어요. 나이트클럽에. 군산은 예. 진짜 정말 오래됐죠. 그때.
0: 그때 어떤 일했던 환경, 일했던 경험, 기억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때 제가 그거를 군산에서 어떤 분이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우유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봤어요.
0: 어? 저도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1: 아, 그랬어요?
0: 우유에 밥 말아 먹어봤어요.
1: 아, 저는 어릴 때 예.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 살아서 그런가 우유를 잘 못 봐서 그랬나? 우유에 밥을 말아 먹으니까 예. 저게 어떻게 맛일까? 저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오히려 그 군산의 먹거리보다 저는 네. 그분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0: 저는 어렸을 때 그 맨밥에다가 케찹 마요네즈 넣고 막 비벼 먹게 됐어요. 그건 좀
1: 마요네즈는
0: 쉬운가?
1: 좀 알겠는데 케찹을
0: 케찹도 비벼 먹고.
1: 아, 이 샐러드에 하는 식으로요?
0: 밥에 다시 말이 너무 어리네. 아니 밥에 간장도 비벼 먹고 하잖아요.
1: 간장은
0: 옛날에 버터도 비벼 먹고.
1: 오, 이게 샐러드에 넣는 것처럼 케찹하고.
0: 먹을 게 없을 때는 케찹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많이 그랬어요.
1: 뭐 제 동생은 계란후라이에 케찹을.
0: 아, 그건 언제 당연히 있어야죠. 예.
1: 아, 그래요. 저는 케찹 뿌려서는 안 먹었거든요.
0: 케찹밥 우유밥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할까.
1: 근데 예. 아직까지도 그 우유밥을 못 먹어봤어요.
0: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해요.
1: 네.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고소할 것 같긴 해요.
0: 꼭 흰밥에다가 하세요. 네. 잡곡밥은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흰밥에다가.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0: 장양원 님, 반갑습니다. 네.
1: 제 나이 80이 되고 보니 아침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위해 새벽 4시가 넘으면 운동을 나섭니다.
0: 아유, 예.
1: 평소에 자주 걷는 길이 있는데 1시간 정도 걸으면 걸을수록 6,000보가 조금 넘더군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0: 예.
1: 눈에 노래를 들으면서 더위를 덜 느껴보고
0: 시원한
1: 싶습니다.
0: 눈 노래.
1: 네. 네네.
0: 그래서 타향설 청하셨어요.
1: 네.
0: 남산유.
1: 아, 눈의 노래.
0: 네.
1: 저는 지금 읽으면서 눈의 노래라 그래갖고 무슨 의미일까 잠깐 그랬어요.
0: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고
1: 네네.
0: 네. 시원한 네. 차가운 눈.
1: 네네네. 네.
0: 아, 여든이 되셨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네요.
1: 네.
0: 새벽 4시에 운동을 나가시는데 걷는 길이 이제 자기만의 길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음악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1: 네.
0: 또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분이 드실 텐데
1: 네.
0: 어떤 날은 더 상쾌하기도 하고
1: 그쵸.
0: 어떤 날은 좀 더 힘들기도 하고.
1: 네. 공기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
0: 예.
1: 근데 6,000보면은 많이 걸으시는 거죠.
0: 아, 그럼요.
1: 네. 네.
0: 한꺼번에 6,000보면 많이 걸으시는 겁니다.
1: 네.
0: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남상규의 타향설.

0: 네, 오세아님과 장양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그리고 남상규의 타향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백이철님.
1: 네.
0: 도연아 씨의 웃음소리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처음에는 네. 별로 우습지 않은 얘기에도 박장대소할 때마다 내 정서가 많이 메말랐구나 싶었는데 네. 지금은 그 웃음에 중독되고 말았어요.
1: 아. 제가 좀 잘 웃는 편이긴 해요.
0: 근데 웃음소리가 아주 네. 그 호탕하시잖아요.
1: 네.
0: 예, 아주 뭐 보통 여성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좀 꾸민 듯이 웃는 경우도 많은데 거침없이 웃으시잖아요.
1: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저도 듣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네. 저렇게 웃어도 되나 방송에서?
1: 아, 네.
0: 그랬는데 네. 이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중독성이 네. 있어.
1: 아, 네. 웃어도 되나 이렇게 놀라셨군요.
0: 아니, 방송인데 그래도 좀 심한 좀 거 아닌가 네. 싶었는데
1: 좀 조심히 네. 이렇게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1: 그래요?
0: 진짜.
1: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웃음이 터지면
0: 아, 그걸 어떻게
1: 뭐 조심히
0: 제어합니까?
1: 호호 이걸 안 돼요.
0: 아, 그럼요. 네. 예. 아, 백이철님이 아주 좋은 그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분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권택환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권택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소리향기 봉사단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아요.
0: 네.
1: 그래도 힘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자원봉사하는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0: 그러셔야죠.
1: 맞아요.
0: 예. 권택환님이 이제 자주 사연을 보내시는데
1: 네.
0: 좋은 봉사 활동 하시잖아요. 소리향기 봉사단.
1: 네, 네, 네. 네.
0: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네. 자원봉사 하시는데 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야지 딱 듣는 분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웃고 막 하니까 이게 또 애청자분들이
0: 느끼시는
1: 너무
0: 거지.
1: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요. 사이 좋은 척해도 다 알아요.
1: 그렇죠. 다 알아요.
0: 그러니까.
1: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0: 그럼요.
1: 다 아시더라고.
0: 예. 감 좋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1: 네.
0: 근데 저희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네.
0: 아주 뭐 거리낌 없는 사이.
1: 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청하셨네요. 다음은 양희열님이 콩게시판에 남기신 사연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면서 출근 준비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1: 네.
0: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청하셨습니다. 아, 일찍 출근하시네요.
1: 네네.
0: 아마 첫 차 이제 운행하려면 보통 5시, 5시부터 운행을 하시니까. 그죠?
1: 네, 그렇죠. 5시.
0: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듣고 나가시나 봅니다.
1: 네.
0: 예, 항상 그 안전 운전하셔야겠어요.
1: 아, 이렇게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타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앱으로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0: 네.
1: 아 도연아 씨가 여기서 주말을 하시는군요.
0: 아.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0: 네.
1: 들었습니다.
0: 아, 이렇게 그런 인사를 많이 해오시는구나.
1: 네. 아. 좀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 우리 방송이 진짜
0: 네.
1: 많이 듣는구나.
0: 전국 네.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1: 네.
0: 전국 방송일 뿐더러 글로벌 방송입니다.
1: 아, 정말
0: 저희가 그래서. 원래 단파 중파 쏘면은 저 멀
1: 네.
0: 원래 그 한민족 방송이 가청권이 저기 연해주 뭐 동북삼성
1: 네.
0: 블라디보스톡 다 나가잖아요.
1: 네. 이야, 그러면 제 노래도 막 울려 퍼지고 있네요.

0: 그럼요.
1: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저는 막 감동받아요. 그럴 때마다.
0: 그게 다 인연입니다. 네. 좋은 인연.
1: 맞아요.
0: 자, 양희열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리죠. 먼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와서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권태환님이 청하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양희열님의 신청곡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윤미자님. 화훼장식 기능사에 도전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꼭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짧게 사연 남기셨어요.
1: 네.
0: 아, 축하합니다. 네. 예, 필기시험 네. 네, 합격. 네.
1: 저는 요즘은 뭐든지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명칭이군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는 옛날에 뭐 꽃꽂이 자격증 네, 이런 것도 있었고
1: 갔는데.
0: 요즘은 플로리스트 많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정식 명칭은 화훼장식 기능사. 뭐 다른 분야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예. 그럼 이제 실기가 남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이제 실기를 또 하시겠죠. 필기에 이제 합격을 하면.
0: 예예. 예. 실기 합격하시면 또 한번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최유정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안녕하세요. 두 분께 익숙한 이름 하나 대고 시작할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의 자칭 홍보 국장이자 이미 방송에 세 번이나 출연하셨던 열혈 애청자 최윤보 씨를 아시나요?
0: 아, 네. 알죠.
1: 알죠. 네.
0: 잘 알죠. 예.
1: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따님이시군요.
1: 네. 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아빠가 이 방송에 축하 사연을 보내주셔서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요.
0: 네.
1: 제가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0: 아.
1: 비밀리에 글을 남깁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예.
1: 저희 아빠는 평소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릴 때 저희 3남매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면요.
0: 네.
1: 단 한 번도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0: 아.
1: 에너지가 우렁차다 못해 넘치던 분이셨죠. 아, 그런데 그런 무적 같은 아빠도 요즘 부쩍 나이 드신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엔 애교도 없고 늘 퉁명스럽기만 한 큰딸이지만 아빠 생신을 맞아 꼭 전하고 싶어요.
0: 네.
1: 아빠, 나 부끄러움 많은 큰딸이야.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툴툴거려서 미안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늘 사랑하고 우리 삼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서 고마워. 아빠가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아빠 72번째 생신이 6월 28일
0: 아,
1: 일요일이에요.
0: 내일이군요. 내일.
1: 네. 네.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신청곡도 올려주셨네요.
0: 송대관의 해뜰날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0: 네, 최윤보 선생님이.
1: 네네.
0: 아, 최윤보 선생님은 잘 알죠.
1: 네.
0: 저희 방송에도 여러
1: 네.
0: 번 나오셨고.
1: 저도 이제 뵌 적 있죠.
0: 예,
1: 네.
0: 예. 청취자 대표로
1: 네.
0: 나오시기도 했고, 저희 청취자 동호회가 있거든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 네.
0: 거기에 또 총무 역할도, 홍보 역할도 하시고, 아주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애정이 참 많으신 분인데
1: 네.
0: 이렇게 또 내일 생신이었군요.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예.
1: 네.
0: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
1: 네.
0: 방송 들으시고.
1: 아,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0: 네.
1: 이 라디오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묵뚝뚝하잖아요. 직접 말하기도 쑥스럽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송을 통해서
0: 네.
1: 아, 이렇게 마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0: 야, 따님이 아주 이제 센스가 아주 빛나셨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자, 신청곡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김을희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엄청나게 바쁜 일 끝나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하시면서 개은숙의 노래 노래하며 춤추며 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유정님이 청하신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김을희님의 신청곡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최유정님과 김을희님 잘 들으셨겠죠?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서울 노원구에서 최명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남편이 배탈 나서 고생 중입니다.
0: 아이고.
1: 그런데 출근한다고 현관문 나섰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똥 쌌다 하는 거예요.
0: 아이고 저런.
1: 드디어 이 남자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으이구 나 말고 강아지 하면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0: 아, 강아지가 똥을 쌌다고?
1: 네.
0: 아.
1: 알고 보니 남편은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거였고 배변판 보고 치워주라고 한 거였어요.
0: 아 그럼 그렇지. 아,
1: 네. 예.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실수한 줄 알았네요.
0: 물론 뭐 배탈이 나면
1: 네. 그럴 수 있어요.
0: 예. 고장 나니까.
1: 뭐 한 번쯤 예. 그래 보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0: 왜 또 다들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예? 그런 적 있었어요.
0: 아, 너무 네.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1: 아유, 아니 참. 정말 배탈 나서 장이 좀 이상해졌을 때.
0: 고장 나면 어쩔 수 없죠.
1: 예.
0: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네요.
1: 네.
0: 오해할 만하죠.
1: 네. 예.
0: 배변판을 보고 강아지 똥 싼 걸 보고. 예. 참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최명수님. 네. 자, 다음은 최신열님이 콩 게시판에 주셨는데 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제 고향을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칠순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는 고향 노래가 많이 나오죠.
1: 네.
0: 김상진 두메산골도 대표적인 노래인데 고향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노래 청하셨습니다.
1: 네. 네. 아, 진짜
0: 부안 지킴이세요.
1: 네. 네,
0: 부안에서 평생 네, 최신절님. 저도 부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대학생 때 그 농촌 봉사활동
1: 네.
0: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농활이라고
1: 네.
0: 그거 한 갔는데 그때가 부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산일 좀 돕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참 아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때 많이 체험을 했죠.
1: 농사가 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0: 자, 그러면은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죠?
1: 네, 김기동 님이 홈페이지로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0: 네.
1: 새벽마다 잘 듣고 있어요. 비록 제가 신청한 곡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노래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별한 사연 없지만 저도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0: 평양기생.
1: 네.
0: 네,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김상진의 두메산 골 이미자의 평양기생.

0: 네, 최신열 님이 청하신 곡 김상진의 도매산골, 그리고 김기동 님이 청하신 이미자의 평양기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고향 관련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많이 나오죠. 네,
0: 신청곡도 네. 많이 들어오고요.
1: 네.
0: 자, 이제 몇 분의 사연이 남았는데 네. 도희마 씨가 먼저 전해주세요.
1: 부산 수영구에서 송기범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아들이 차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작은 USB에 노래를 가득 담아줬어요.
0: 네.
1: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해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노래 제목 받아 적습니다.
0: 아, 그것도 네. 괜찮은 또 네. 아이디어네요.
1: 왜냐하면
0: 네.
1: 노래는 아는데 제목은 몰라요.
0: 맞아, 맞아. 예.
1: 또 어느 가수분이 부르셨는지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 노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수 선배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네. 했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원곡자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1: 네, 맞아요.
0: 예, 찾을 때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옛날에 그 CD 뭐 테이프로 듣다가 요즘은 그 조그만 USB에 수백 곡, 수천 곡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편리하고.
1: 그럼요. 막 지우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0: 예. 자, 그리고 김경식님 콩 게시판 남기셨는데 50년 전 대구 머스매와 고창 애기 씨가
1: 네.
0: 3년 넘게 펜팔을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1: 네.
0: 우리 황원길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네요. 내 마누라 이안나 여사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영원한 소녀랍니다 하시면서 이선희의 인연을 청하셨는데 곡 제목 보자마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였죠.
1: 예, 정말
0: 어떤
1: 인연이신
0: 거네요.
1: 예. 펜팔을 3년 넘게 펜팔하다가 결혼을 하시는
0: 예전엔 펜팔 많이 해서 만났죠.
1: 많이 했죠.
0: 예.
1: 무슨 그 왜 큰 잡지책 뒤에 보면 펜팔 그 있었잖아요.
0: 나오고.
1: 네.
0: 예.
1: 그렇지만 펜팔하다가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0: 옛날에 꽤
1: 많았어요.
0: 예, 그럼요. 예. 50년 전에 만나시고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제 인생 말년을 또
1: 네.
0: 오붓하게 보내시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1: 네. 네,
0: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1: 네.
0: 분.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분 사연이 있죠.
1: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미환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을 떼어놓고 친구랑 여행 갑니다.
0: 아유, 좋으시겠네요. 좋으시겠어.
1: 네. 2박 3일 동안 저 없이 잘 지낼까 걱정은 되지만 아유,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셨어요.
0: 아니 뭐 남겨진 사람 걱정을 왜 합니까? 본인 잘 노실 생각을 해야지. 예.
1: 사실 이미환 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1: 한 번도 이렇게 남편을 떼어놓고 지금 여행을 간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남편은 아 괜찮아 잘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이미환 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남편이 또 자기 없는 사이에
1: 너무 잘
0: 밥도 못해 먹고 굶거나 뭐 이러진
1: 네.
0: 않을까. 근데 요새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잘 해드시기도 하고 또 시켜 먹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1: 너무 잘 지내도 서운하대요.
0: 그래요?
1: 예전에 그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0: 뭐요?
1: 거기에서 어디 친정인가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0: 그 에피소드 네. 기억나네요.
1: 그,
0: 네. 네. 어떤 건지 알겠네요.
1: 네네.
0: 자,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
1: 네.
0: 박일남의 엽서 한 장을 청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들 중에서 김경식 님이 청하신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이미화 님이 청하신 박일남의 엽서 한 장 두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감소증의 위험에 대한 지적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몸의 균형은 물론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근감소증의 위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의 힘과 종아리 근육,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질 수 있는 근 손실의 위험이 노년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오늘은 근 손실로 인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량, 근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젊을 때와 비교할 때 나이가 주는 근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걸까요?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근 손실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근 손실이라는 게요,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근 손실, 뭐 근육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0: 네.
1: 이거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힘, 이게 두 개 다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육의 양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근육 섬유의 크기가 또는 그 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또 근력이,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근육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력과 근육량이 항상 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육량이 약간 줄어도 신경하고 근육의 효율이 유지되면 뭐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덜할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럼 이런 근 손실이 주는 위험은 뭔가요?
1: 사실 이제 근 손실이 진행되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큰 조직이고 큰 역할을 해요. 또 근육이라는 게 안정시에도 이제 우리 몸의 열량,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늘어나기가 쉬워요. 비만하기가 쉽는 거죠. 그리고 또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럼 근육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에 영향도 있고요. 또 근육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이런 근 손실이 오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겠고, 또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넘어져서 뭐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들죠. 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힘들고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근 손실이 오는 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중년 이후에는 저절로 빠지는 근육량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노화가 근 손실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년 이후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실 뭐 30대 중반부터 매년 1% 내외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 이제 노화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냐면 아무래도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근육 합성 돕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근육이나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활동량도 뭐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단지 노화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노화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육 손실의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빠르게 위축되고요. 또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료가 없으면 단백질 근육 협상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만성질환 뭐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면 근육 손실도 가속화되고 중요한 거는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런데요. 근 손실에도 종류가 있나요?
1: 뭐 근 손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쉬거나 또 부상으로 인해 골절해서 깁스하잖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이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 이런 근육을 단백질원으로 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하거나 또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충분하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섭취되지 않는 경우 되면 근육이 단백질원을 써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근육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 네. 근력이나 뭐 지구력 같은 것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근손실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나이뿐 아니라 기저 질환이라든지 영양 문제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뭐 근 손실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뭐 또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0: 네.
1: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저 질환이나 어떤 영양 상태까지 개입되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근육 대사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뭐 에너지의 어떤 영양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뭐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육이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0: 네.
1: 근육이 부피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뭐 만성 콩팥 질환 같은 게 있으면 몸속에 그런 염증 물질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들은 근육을 합성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게 되게 되고요. 또 질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일종의 일반적인 노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또 단순히 단백질을 안 먹는 경우에 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대다질환이 있게 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
0: 그렇군요.
1: 거거든요. 남들 먹는 만큼 먹어도 나만 근육이 빠져요. 이렇게 좀 억울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0: 네. 뭐 앞서 비만, 당뇨, 골다공증, 골절 말씀하셨지만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그렇죠.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 방방곡곡에서 뭐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는데
0: 네.
1: 단계적으로 보면 근육량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초기에는 뭐 쉽게 피곤하고 기운도 없어 버리죠.
0: 네.
1: 그러니까 뭐 계단 올라가라도 아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축 처지고 무겁다 이렇게 되고 뭐 운동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어떤 중기 상태가 되면 이런 근육 자체가도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걸음이 불안정해지죠. 또 체지방은 늘면서 체중은 크게 안 변하는 어떤 체성분의 변화가 생겨버리고
0: 네.
1: 또 손아귀 힘도 떨어지게 되고 뭐 허리나 무릎에 통증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전신적으로 보면 뭐 삶의 예전보다 쉽게 살이 찌고 뭐 잘 안 빠진다. 뭐 식후에 피곤하다. 뭐 또 체온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료를 자주 한다. 이런 현상도 생기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울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6개월 내에 체중이 한 5% 이상 떨어졌다. 그다음에 손에 쥐는 힘이 갑자기 떨어졌다. 보행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죠.
0: 네. 뭐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좀 느려지고 종아리가 가늘어지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이거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0: 예.
1: 근 감소증의 어떤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노화가 생겨서 기운 없는 거하고 근 감소증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면 종아리 굵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는 우리가 보면 근육의 저장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 빠지는 것과 달리 근육 자체가 줄어들면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요. 그래서 종아리 굵기의 변화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 속도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이런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초록불이 바뀌기 전에 건너가는 게 조금 두려웠고 버겁게 느껴지거나 또 평소보다 보폭이 좁아져서 발이 끄는 이런 소리가 나면 근육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우선 종아리 굵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종아리 둘레를 유심히 보는 것도 근육량에 대한 관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점점 O자형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근 감소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쉽고 핵심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0: 네.
1: 왜 종아리냐 하면 종아리는 피하 지방이 적고 근육의 비중이 아주 많은 그런 높은 지역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가장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아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단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 노인으로 보면 남성은 35cm, 여성은 뭐 34cm 미만일 때 이 병을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그 35, 33 얼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0: 예.
1: 그 자기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0: 예.
1: 양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아서 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원이 종아리를 딱 감쌌을 때 헐렁헐렁하게 공간이 남으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0: 아,
1: 볼 수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걸음걸이가 변하거나 다리 모양이 O자 형태로 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육하고 관절 건강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사이를 모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O자형 변형이
0: 아,
1: 생길
0: 그렇군요.
1: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팔자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골반이나 무릎 관절 자체에 문제도 생기는 거죠.
0: 네. 종아리 굵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아귀 힘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손의 힘이 약해지는지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지는데 악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일까요?
1: 그렇죠. 악력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전에 쉽게 따던 뭐 음료수 뚜껑을 열기도 힘들다. 뭐 수건을 짜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악력이 강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낮고 또 인지 기능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전신 근육이 함께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이 손아귀 쥐는 힘 자체는 어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조금 상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사망률을 높이는 지표로 알려져 있지요.

0: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영양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단백질이 강조가 되지만 오히려 또 노인들은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평생 습관이나 소화 문제 그리고 또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나물과 밥 중심의 어떤 채식 위주의 식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근손실이나 근감소증에 보면 채식 위주의 식단은 우리 몸의 근육 건강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뭐 채소나 곡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체내 흡수율이 낮거든요.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고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보면 대개 이제 곧 탄수화물 그리고 저단백 식단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고집하시더라도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훌륭한 대안인 홍이죠.
0: 아, 콩이요? 두부. 네, 두부.
1: 네, 콩이나 두부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뭐 부드러워 소화가 걱정된다면 붉은 고기 대신에 뭐 생선이나 계란찜이나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좋겠고요.
0: 네.
1: 최근에는 뭐 소화 잘 되도록 만들어진 어르신용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뭐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 기준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1: 근감소증은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양, 또 근육의 힘, 근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신체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하거든요. 근육 양은 우리 뭐 헬스장이나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인바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근육에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육 양을 측정하는 이런 형태가 있겠고요. 근력으로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악력 검사 같은 것 되시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신체의 어떤 활동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행 속도 같은 거 또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완전히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보면 쉽게 수박 한 통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방안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지 계단 오르는 게 힘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해보게 되죠.
0: 네. 이런 근육이 감소하면 나타나는 후유증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낙상이 걱정인데요. 근 손실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삶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어르신들이 근육이 손실이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관절 골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육 손실되고 낙상하고 고관절 골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골절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에 삶의 질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고관절이라는 게 엉덩이 관절이 이 몸의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주는 우리 몸의 기둥 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단순히 못 걷는 거로 끝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도 해야 되죠. 수술 후에는 또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한 달 누워 계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 또 잃어버리는 게 있고요. 계속 누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히는 이런 증상들도 생겨버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슬픈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
0: 그렇겠네요.
1: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네. 씻지도 못하고 뭐 산책도 못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네. 또 근손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들로 인한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되는 게 아니라 뭐 심장인데 근육이나 호흡 근육도 같이 소실이 되니까
1: 네.
0: 뭐 폐렴이나 또는 뭐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근육이 빠진 자리는 지방이 대신 채우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소비하지 못하니까 뭐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1: 네.
0: 또 혈관 찌꺼기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중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하고 이거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동시에 퇴화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치매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또 이런 경우 영양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안타깝게도 영양 공급만으로는 근 손실을 완전히 돌려줄 수는 없어요.
1: 네.
0: 단백질을 아무리 충분히 챙겨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운동, 영양, 그리고 환경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뭐 나이가 들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몸의 영양소를 근육으로 합성하는 그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아무리 공사 현장에 많이 갖다 놔도 짐 짓는 그 인부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운동 자극이 있어야만 비로소 몸이 아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고치고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몸에 염증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염증하고 싸우는 데만 연료를 쓰다 보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1: 네. 그럼 노년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인이 돼서도 또래 노인들과 비교할 때 훨씬 근육량이 많을 수는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0: 젊었을 때 쌓아놓은 근육 자산은 마치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이게 노년기에 엄청난 건강 격차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좀 더 누구보다 힘이 세다 이런 것들을 넓어서
1: 네.
0: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1: 네.
0: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 40대에 정점을 찌르고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 젊어서 운동을 해갖고 저금을 해둔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래요.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근육세포에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근육이 빠지더라도 흔적이 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젊어서 운동을 해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근손실이 이렇게 오더라도 다시 관리를 시작했을 때 이게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붙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근 손실이 시작되면서 근 감소증으로 진단되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방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한방 치료는 근 감소증 예방하고 치료에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근육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라든지 전신의 어떤 대사 기능들을 조절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조성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이라보다는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들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치료 방향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요건 한방에서는 소화력이 약해서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고기라든지 단백질 섭취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소화력을 좋아지는 이런 약물들을 같이 해서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개선시켜갖고 근육의 재료가 몸속으로 각각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약물들도 쓰고요. 또 아무래도 침이 또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통증도 없애주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방치료가 권장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단백질 음료나 고기를 드시면 설사나 뭐 복통 때문에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기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기초 운동조차 못하게 하는 분들 또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분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료라는 게 단순히 보약 개념을 넘어서 근육이 스스로 내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0: 주는 이런 관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근 손실 예방과 근력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강 365는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책 제목이 뉴로테리어인데요. 부제로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으로 돼 있네요.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2: 예, 많은 분들이 치매 그러면 두려운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0: 예.
2: 그럼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이게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삶까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치매 환자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네.
2: 그리고 이 증가세를 꺾기 위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뉴로테리어라고 하는 책은
0: 네.
2: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독자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0: 네.
2: 아마 치매와 관련한 가장 혁신적이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책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좀 쉽고 빠른 처방전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0: 네.
2: 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손혜주 교수는 뇌의 변화를 읽어 공간을 처방하는 뇌 전문의인데요.
0: 네.
2: 카이스트 출신 뇌의학자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수만 건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 영상 판독 경험을 바탕으로
0: 네.
2: 뇌과학과 공간 디자인을 결합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된 치매라고 하더라도
0: 네.
2: 후천적인 삶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루틴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타인과 교류하면서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천적인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을 규명해서 주목을 받은 의학자입니다.
0: 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관점이 좀 새롭네요.
2: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0: 네.
2: 치매 역시 우리 어떤 감각들,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이나
0: 네.
2: 사회적 고립과 같은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0: 네.
2: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라든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0: 네.
2: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0: 네.
2: 또는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제안이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색다른 인테리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2: 단지 자신의 상태

0: 에 따라서 벽지 색깔을 바꾸고 예. 조명을 조절하고 가구와 소품의 위치를 바꾸고 이러한 사소한 공간 변화를 통해서도 늙지 않는 뇌를 만들고 치매를 늦추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뇌의 회복 탄력성 이건 병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힘이 뇌 회복 탄력성인데요. 네.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의 일환으로 치매라는 어떤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신경망이 있다. 근데 이걸 일컬어서 우리 뇌 속의 맹그로브 숲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공간 배치와 벽지 색깔, 조명을 조절하는 것도 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저자는 예. 치매라고 하는 게 노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통사고처럼 발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치매는 20년 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강물 같은 변화의 흐름이다. 이걸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실제로 정상적인 일반인 가운데 약 15에서 20% 정도가 치매 유전자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중장년을 살고 있는 거죠.
1: 네.
0: 이걸 강에 비유하자면 젊고 건강한 상류에서 시작해서 병리가 밑에 쌓였지만 별로 증상은 없어 보이는 강의 중류를 거쳐서
1: 네.
0: 비로소 하류에 이르르면 이것들이 쌓여서 뚝이 터지는 긴 강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 교수는 보통 40대, 50대가 이 강의 중류에 해당한다.
1: 네.
0: 쌓이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는 여전히 잔잔한 물결 위를 순항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수면 아래의 강바닥에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검은 퇴적물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20년 정도 거치면 노년에 이게 뚝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속에 맹그로브 숲을 가꾸는 강력한 토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공간 집이 될 수 있다. 이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말씀 주신 이런 주장들이 저자가 처음 주장한 연구는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미국 노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월 로턴 박사는
1: 네.
0: 환경순응설 가설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네. 내 개인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 네.
0: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독거 노인들이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주 공간으로 이주했더니만
1: 네.
0: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 완충제가 되어줬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뿐만 아니라
1: 예.
0: 영국에서 건강한 50대 이상 성인 만 명을 10년 가까이 뇌 노화의 궤적을 추적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때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변수는 이분들의 매달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1: 아.
0: 평생에 걸쳐서 탄탄하게 다져온 주거 자산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1: 예.
0: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지 기능 궤적이 70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서서히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1: 아.
0: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50대부터 삶을 지낸다면 이분들의 80대 이후의 인지 기능이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50대 이후에 삶의 환경이 열악한 곳에 놓였던 분들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급격히 꺾여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 네. 그러니까 잘

0: 정돈된 공간 자체가 노화하는 뇌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이자 완충제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습관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1: 저자는 뇌에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이게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아밀로이드가 지금 우리 강바닥에 쌓이고 있는 이 시기, 이때부터 우리는 공간 배치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이렇게 되면 20년 후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스웨덴 왕실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웨덴 가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기가 합작해서 만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반주택 실비아보가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유명한 치매 공간 설계들, 이런 사례들도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앞서 실비아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실비아 왕비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스웨덴 왕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왕비가 그 가구 이케아 브랜드 창업자를 찾아갑니다.
0: 예.
1: 그래서 당신이라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가구왕과 왕비의 만남으로 이 실비아 보호라고 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0: 아.
1: 책에 보면 이 실비아 보호의 사진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명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가구들도 세련된 이 원목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노화하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덜어주는 아주 세심한 기술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0: 아.
1: 예를 들자면
0: 네.
1: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주방 후드라든가
0: 네.
1: 사라진 욕실 문턱이라든가 우아한 목재 틀로 마감된 거울,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0: 그렇군요.
1: 거울도 목재 틀로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집의 문 같은 경우에도 벽지와 문의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노인들이 공간의 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0: 그렇네요.
1: 거죠.
0: 뇌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예의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나요?
1: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는요. 낯선 환경을 거부하는 이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뭐 가까운 분이 치매 상황이 오면 서둘러서 어떤 시설로 옮기려고 하죠. 근데 치매가 이미 진행된 노년층의 뇌는 낯선 공간을 새롭게 학습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낯선 공간에 가서 손잡이 위치, 화장실 위치가 바뀐 것만으로도 뇌가 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이게 병의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뇌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의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내는 겁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시죠. 어떻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0: 아.
1: 저자는 시각, 청각, 후각 디톡스를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휴식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현대인들의 뇌가 이미 24시간 과부하 상태잖아요. 계속 알림음, 시각적인 소음 탓에 집에 와서도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특히 노화라든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 속에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만 골라내서 남기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감각 필터 영역 능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덧셈이 아니라 색깔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눈을 어지럽히는 복잡한 물건이라든가 네. 귀를 찌르는 생활소음 등은 에너지를 뺏기 때문에 네. 이건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뇌 친화적 공간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 비워내기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두 번째는 뇌가 편안해지는 유익한 자극 최적화하기입니다.
0: 네.
1: 공간의 대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조명 설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밤이 되면 네. 이 밝은 등 다 끄는 게 좋고요.
0: 네.
1: 어두운 등을 통해서 밖에 조도와 실내 조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세 번째 원칙은 친숙한 치유의 공간 뉴로테리어 만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0: 네.
1: 거실과 다이닝 개인 공간에 다이아몬드 배치입니다.
0: 다이아몬드 배치요?
1: 책에 보면 이 공간 배치가 그려져 있는데
0: 네.
1: 우리는 보통 소파라든가 가구들을 다 벽 쪽으로 붙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공간 배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보고 뭔가 느낄 수 있는 다이아몬드식으로
0: 네.
1: 구성을 하면 동선이 다 보이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공간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연결하기.
0: 네.
1: 그래서 거실, 침실, 화장실 연결과 구분 배치를 신경 써야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이 눈에 띄지 않는 위험 줄이기입니다.
0: 네.
1: 출입문, 바닥, 주방 설계.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설계하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우리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뇌를 켜는 스위치다. 그래서 많이 걷게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뇌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
0: 네.
1: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색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역세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뇌색권은 뭐냐 하면
0: 네.
1: 나이 들수록 혼자서 나가서 빵을 사거나 혼자서 나가서 무언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뇌색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와 공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이 책은
0: 네.
1: 책상을 넘길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0: 그렇네요.
1: 언뜻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0: 네.
1: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인데요. 저자는 뇌가 비교적 아직 건강하고 유연한 40대, 50대 때 이러한 공간 처방을 통해서
0: 네.
1: 미리미리 신경 쓸 때 우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우리가 사는 집 공간과 인테리어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뇌 과학자가 쓴 뉴로테리어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검정 치마의 에브리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네, 20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인 독서율이 지금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암울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책과 관계를 맺으며 책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책 이야기, 책에 대한 애정을 만날 수 있는 두 권의 책, 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두 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책 이야기 오늘은 책에 대한 애정을 만날 수 있는 책 두 권 만나봅니다. 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살펴보겠습니다. 위즘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책에 관한 책을
2: 그렇습니다.
1: 갖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책을 아끼는 마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골라오신 네. 거 아닌가요?
2: 저도 출판사와 서점을 오가면서 네.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독자로서 살아온 삶은 더 기니까
1: 그렇죠.
2: 책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 늘 찾아보곤 하는데요. 특히 그 이번 주가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1: 그래요.
2: 무려 20만 명의 독자가 찾는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인데요.
1: 맞습니다.
2: 이렇게 책을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는 이 시기에 마침 책을 말하는 책들이 나와서 신간 두 권 골라왔습니다.
1: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리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책을 가지고 같이 읽다 보면 책에 대한 어떤 애틋 이런 거 서로 좀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만나보죠.
2: 네. 첫 번째 책의 저자 이력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출판사의 영업 담당자로 입사를 했다가 본인은 글 쓰는 일이 좀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판 전문 주간지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일한 분입니다. 이시바시 다케후미라는 저자인데요. 이 저자의 기존 책들도 한국에 여러 권 소개가 됐었어요. 서점은 죽지 않는다라든지 서점은 왜 계속 생길까라든지 이런 책도 네. 썼던 분인데 이번 책은 그 전작 서점은 죽지 않는다와 연결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은 책은 죽지 않는다이고요. 이 책의 부제가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온 책이라는 세계입니다.
1: 여기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온 책이라는 세계. 이 부제의 한 사람이 저자겠죠?
2: 그렇죠. 예. 네, 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역시 그 한 사람에 빗대어서 책과 함께 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책하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어디 가도 묻는다는 거죠. 뭐 인생의 책을 한 권 꼽아주세요.
1: 맞아요.
2: 가장 소중한 책 한 권 꼽아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예. 진짜 평생 책을 많이 읽어왔음에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 어떠세요? 박태근 본부장께.
2: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늘 그때 저는 그 서점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내가 최근에 산 책이 뭐지?
1: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보게 됐네.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알려드리곤 하는데 저자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내용조차 떠오르지 않는 책이 많은데 나를 지나갔던 그 책들은 다 사라진 건가? 죽은 책이 된 건가? 이런 물음을 던진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약간 실망하던 차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1: 예.
2: 아 구체적인 책 한 권이 있진 않았는데 내 생의 거의 모든 장면에 책이 있었던 거고 슬펐을 때는 어떤 책 또 즐거웠을
1: 맞아요.
2: 때는 어떤 책 결국 한 권의 책은 아니지만 그
1: 여러
2: 모든,
1: 권이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그 책 전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 책의 제목을 지은 거죠. 책은 결국
1: 죽지는 않는다.
2: 그렇습니다.
1: 네. 책이든 뭐 책이 아니든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삶일 텐데 그런 삶을 책과 함께한다는 거 책으로 돌아본다는 거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2: 그렇죠. 전 차례를 보자마자 네. 이 사람은 정말 책을 많이 갖고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걸 공감했는데 전체 차례가 20꼭지 되는데
1: 네.
2: 그중에 무려 3꼭지가 책장 정리예요.
1: 책장 정리?
2: 네. 대부분 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1: 주기적으로 정리하시죠.
2: 그렇죠. 그럼에도 이게 잘 안 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공간의 상당 부분을 책이 잠식해오고 있기
2: 맞습니다.
1: 때문에.
2: 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첫 번째는 네. 요즘 이제 앱이 많이 나오니까 독서 앱을 활용을 하는데 독서 앱을 쓰는데 거기는 어떤 책을 내가 등록을 하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한대요. 읽음, 다 읽었다는 거.
1: 네.
2: 지금 읽고 있는 중.
1: 네.
2: 마지막으로 앞으로 읽을 예정.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구분 같지만
1: 아, 본인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 그렇죠. 이거 넣을 때마다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1: 읽을 예정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놓고 안 읽은 책은 읽은 예정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읽음과 읽는 중 이게 약간 어디까지 읽으면 다 읽은 난 한 장만 읽어도 내용을 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거 읽은 거예요?
2: 맞습니다. 정확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책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갔는데 네. 어쨌든 꾸역꾸역 끝까지 페이지를 넘겼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읽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책은 내가 한 50조까지 읽다가 멈춘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이거 뒷부분
1: 안 읽을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독서 중이라고 기록을 해도 되나? 아.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아,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책과 어떻게 만났는지 앞으로 아.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니까 아. 책장 정리가 곧 자기 인생 정리라는 거죠.
1: 그러네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네요. 끝까지 다 알고 싶은 사람이 아. 있고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2: 그렇죠. 그리고
1: 아, 진짜 그렇군요.
2: 불현듯 뭐 10년 20년 안 만나다가도 그냥 만나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1: 그
2: 대화가 되는.
1: 그 페이지로 바로 가는.
2: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책장 정리를 하다가 네. 이제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책장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약간 어떨 때 허세도 있고.
1: 맞아요.
2: 그렇죠. 나 좀 이런 책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막상 내 책장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 내가 보면서 왜 갖다 놨을까요?
2: 맞습니다. 바로 책장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건데 왜 그럼 내가 이런 책들을 모아놨을까? 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을지.
1: 아, 나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
2: 그렇죠. 이런 내용도 좀 이런 정도는 읽었으면 하는 사람. 이런 정도는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는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책장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1: 아, 그건 맞네요.
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장을 둘러보면 진짜 자기 삶의 여러 장면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출판 전문 주간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책의 어떤 일생 그중에 특히 책의 마지막 장면을 취재를 하게 되는데
1: 마지막 장면?
2: 서점의 폐점 이야기입니다.
1: 아.
2: 이 처음에는 이게 쉬운 취재라고 생각해서 예. 신입 기자인 자기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2: 아, 그냥 가서 언제 문 닫는지, 왜 닫는지
1: 간단히 이런 거 써갖고 와.
2: 네, 들어 정리해 봐.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1: 뭔 말이냐?
2: 그러니까 서점이 어렵다는 네. 얘기는 늘 있으니까 네. 아 버티다 버티다 문을 닫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장 얘기가 자기는 지난 20년 동안 서점이 계속 적자였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이거 메꿔왔다라는 거예요.
1: 아.
2: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문을 닫기로 결정했느냐? 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더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을 한 권 한 권 진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기로 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딴 걸로 벌었고 내가 어쨌든 운영하고 싶은 그 방식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닫는다.
2: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폐점하는 서점 취재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1: 그러네요. 하필이면 난항에 부딪혔네요.
2: 그래서 이런 서점들의 얘기를 이후에 아. 꾸준히 취재했다라는 거예요.
1: 폐점하는 서점들을.
2: 맞아요. 책으로도 되고요.
1: 아.
2: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어떤 반복돼서 들었던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점 일이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서점에서 일하는 서점원이 된다라는 거죠.
1: 네.
2: 그 서점원으로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마주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책과 늘 인생을 살아왔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금 전문인이 그렇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책의 마지막 장면 취재하는 날은 나의 일생은 예.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아. 이런 고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 이야, 어쨌든 책하고 서점이라는 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저자가.
2: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뭐 독서가로서 뭐 장서가로서 겪고 있는 여러 고민이나 또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1: 네.
2: 이 사람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주로 필요해서 읽는 게 많을 거잖아요.
1: 그렇죠.
2: 취재 준비 같은 거.
1: 맞아요.
2: 늘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니 그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 맞는 지적인데요.
2: 자기도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잡초가 무성해지면 어디가 풀인지 알 수가 없는 법이지 이런 속담을 떠올리게도 되고요.
1: 네.
2: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인공지능이 요약 정리 너무 빨리 깔끔하게 해주는데
1: 맞아요.
2: 이런 시절에 책에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죠.
1: 아, 이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 잘 안 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2: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이 이르는 그 결론은 네. 너무나 낭만적이라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거든요.
1: 어떤 흔적을 남기면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예요?
2: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읽는 것 같다. 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을까? 전철이나 카페 같은 데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
1: 아.
2: 그렇게 정신을 홀린 듯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1: 그렇죠.
2: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1: 아.
2: 거죠. 그런데 그런 막 책을 가만히 읽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 막 붙이면서 열중해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사람.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렇게 보면 남들이 뭐 그렇게 지금까지 기록하면서 읽어라고 하지만
1: 그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2: 어느새 그게 돼 있는 거죠.
1: 예.
2: 그게 너무 뿌듯한
1: 자연스럽게.
2: 거죠.
1: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열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든 그 모습은 참 멋있죠.
2: 맞아요.
1: 네, 근데 그거를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책이라면 더할 거고요.
2: 근데 그런 한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책과 관련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바로 독자죠.
1: 아.
2: 본인도 기자로서 글도 쓰고 책도 썼는데 이 독자의 판단은 경험은 내가 아무리 그 책을 쓴 사람이어도
1: 네.
2: 1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로서의 그 책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는 어둠 속으로 던지는 공과 같다.
1: 어디로 갈지 모른다.
2: 그렇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 알 수가 없다.
1: 아.
2: 미약하게나마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짐작할 뿐 그걸 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도 있고.
2: 그렇죠.
1: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1: 네,
2: 장면일 텐데.
1: 안타까운 장면이 생각나요.
2: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네. 읽으면서 네. 책을 만들고 또 알리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겸손해.
1: 그렇죠.
2: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열심히 던지는
1: 맞아요.
2: 용기를 좀 갖게 됐는데요.
1: 아.
2: 책을 읽다가 하는 마지막 저자의 작은 다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1: 네.
2: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이번에는 적어도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좋은 부분까지는 읽어두어야겠다. 책의 전체를 내가 막 총괄하거나
1: 그렇죠.
2: 기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읽다가 중지했더라도 거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1: 네.
2: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1: 굉장히 몰입해서 읽어야 가능한 말씀이죠.
2: 맞아요. 네. 내가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맞아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1: 야, 첫 번째 책을 아끼는 그 마음과 또 색다른 관점 이걸 보여주는 이시바 씨 다케후미의 책은 죽지 않는다. 서점은 죽지 않는다. 책은 죽지 않는다.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낸 두 번째 책 책은 죽지 않는다 만나봤고요. 그러면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 보죠.
2: 네. 다음 책은 책과 서점을 열심히 알리는 홍보와 마케팅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일본의 프리랜서 영상 크리에이터 하야시 유타카의 책이고요.
1: 아.
2: 제목이 좀 긴데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입니다.
1: 네.
2: 이게 제목이 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거든요.
1: 네.
2: 이 저자가 일하는 서점이요.
1: 네.
2: 무려 1909년에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17년이 된 곳입니다.
1: 와.
2: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서점으로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도서뿐 아니라 문구, 잡화까지 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일본 내 한 40여 개 매장이 있는 규모 있는 체인이고요.
1: 네.
2: 맞습니다. 이곳이 창업 111년을 맞아서 공식 동영상 채널을 개설을 했고 이 책은 그 채널을 기획하고 개설해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우왕좌왕 겪는 얘기들을 쭉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영상 크리에이터로 본인이 직접 그걸 한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요즘에는 뭐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다 동영상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고 책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20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진 서점도 똑같군요.
2: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이제 네. 흐름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걸 또 적극적으로 잘 부응하고 활용해. 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근래 큰 화제를 모은 한국의 그 미림사 TV.
1: 맞아요.
2: 미림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 축에 끼잖아요. 그렇죠. 60년이 됐으니까. 네. 그런 출판사가 가장 이제 새로운
1: 젊은
2: 그렇죠.
1: 네, 직원들
2: 방법에
1: 네, 편집자들
2: 홍보를 또 하고 있는 거니까요.

0: 그리고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제 저자가 어떻게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서점의 공식 미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채널로 만들었는지 그런 노하우와 도전을 전해주고 있어서 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뭐 단군 1회 최대의 불황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그거 해마다 들어서.
0: 그렇죠. 이런 말에 좀 지친 분들께
1: 저 지쳐있어요.
0: 도전을 전하는 책입니다.
1: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정말 사양산업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0: 그래서 이 서점의 사장 무려 7대 사장이거든요.
1: 7대 사장.
0: 네. 네. 이 사장이 늘 했던 얘기가 이거래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기의식을 더 크게 느끼게 했던 일이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서점 업계는 계속 하강세였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서점에서 20년을 일한 사람도 호황, 성공, 상승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1: 이런 걸 어떻게 대해야 되나.
0: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렇게 성공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작은 비품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다 조마조마한다는 거예요. 돈 쓰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1: 이해가 되네요.
0: 그래서 이 사장이 한 1, 20년 전에 그 대만의 어떤 복합 상업시설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할 때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채널도 개설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앞서 뭐 복합 상업 시설 브랜드를 뭐 하겠다. 그러니까 서점이 안 되니까 뭐 딴 걸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점은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모든 서점에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진열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뭐 사실 크게 차이가 없죠.
1: 맞아요.
0: 그리고 대표적인 게 가격이 동일하죠.
1: 저 도서전까지.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저자가 고민했던 건 그러면 그런 차별성이 아니라 기왕 같은 거 파는 데인데 여기는 좀 재밌는 일을 하는 데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기획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동영상을 첫 번째로 업로드 했는데
1: 기획을 꽤 오래 했네요.
0: 네, 그럼에도 첫 번째 그 동영상은 누구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명도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서점 직원들이 나와서 책 소개하는 거예요.
1: 네.
0: 자기들도 이게 될까?
1: 자신은 없어요. 위축돼 있어서.
0: 네, 근데 실제로도 안 됐던 거죠.
1: 어머, 어떡해.
0: 그래서 이 네. 저자가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나한테 전권을 주면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권한을 얻고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1: 뭔 캐릭터?
0: 마치 우리의 그 교육방송인데 펭수라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부엉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1: 부엉이
0: 탈도 씌우고
1: 일본 분들이 좀 좋아하는 동물인데 부엉이.
0: 그렇죠. 그리고 네. 왠지 그 지혜의 상징이니까
1: 맞아요.
0: 서점하고도 연관이 되고
1: 그러네요.
0: 근데 나중 얘기지만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캐릭터를 쓴 거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 채널에서 이렇게 만들면 개인의 캐릭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러면 이게 동일성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탈을 쓰고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1: 그 탈 안에 있으니까
0: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또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야, 어쨌든 이 성공 요인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캐릭터를 만들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첫 번째 방송에서요.
1: 예.
0: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홍보하고 알렸습니다.
1: 그건 왜?
0: 그러니까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1: 예.
0: 게스트가 나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그거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예. 우리 파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용인한 겁니다.
1: 문을 연 거군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아까 뭐
1: 나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0: 네. 미림사 TV 채널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네. 다른 회사 책도
1: 자기네 책만 하지 않죠.
0: 많이 소개하거든요.
1: 예, 맞아요.
0: 이럴 때 오히려 그 채널 자체가 더 신뢰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1: 미림사가
0: 거죠.
1: 여기를 카피했나? 그건 아니다. 어쨌든.
0: 되는 데는 다 비슷한 이유가 있는 건데
1: 그러네요.
0: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콜라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서점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서점에서 부스를 하나 내줄 테니까 한번 와서 그 채널 홍보해보시겠어요?
1: 그러니까 서로 다 반대로.
0: 센스와 감각이 있는 데인 거예요.
1: 와.
0: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재미나게 본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 초대 이왕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날 한번 그 서점을 점령을 해보자. 우리 캐릭터 굿즈 가져와서 막 흔드는 사람들로 그 서점을 가득 채워보자.
1: 네.
0: 이런 이제 용기를 재밌네요. 갖고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아, 아쉽게도 기대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한 300명 이상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150명 정도? 아, 그렇지만
1: 반수 정도 왔네요.
0: 그렇지만 동영상 채널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했던 재미난 도전과 장면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현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볼 수 있었던
1: 아,
0: 거고.
1: 아, 그거 좋네요.
0: 그래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점이나 출판사 채널 중에서는 24시간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기까지 됩니다.
1: 아, 그럼 잠도 안 잔다는 얘기야?
0: 그렇죠. 24시간 동안 게스트를 무려 12명을 섭외를 하고 게스트 한 명이 한 2시간씩 이제 이걸
1: 그러네요.
0: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을 위해서 정말 엉뚱한 상품도 팔아요. 막 밤에 위스키 같은 것도. 한정판으로. 이거 이 책과 잘 어울립니다.
1: 아니 원래 와인하고 책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는 예. 거고. 또 아. 어떤 작가를 섭외했는데 예. 이 작가가 출연한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에요.
1: 예.
0: 왜냐면 이 작가는 그때도 깨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1: 예. 작가분들 중에 밤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0: 그 시간에 출연을 시켜서 2시 반에 출연을 예. 시켜서 그 시간까지 글을 쓸 수 있는 뭐 체력 관리의 방법이라든지 아. 뭐 집중과 몰입의 장점이라든지 아. 이런 걸 소개하면서 책을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1: 이야, 정말 상상 못할 부분이긴 한데 재밌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를 1번에 뒀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고
1: 그렇죠.
0: 그렇게 들어갔다가
1: 우연히 들어갔다가
0: 가끔 책 소개할 때
1: 듣게 되고
0: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 얘기는
1: 한번 사볼까?
0: 재밌을 것 같아요. 에,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야, 그래서 그럼 이번 도서전에도 이런 마음으로 가셔서
0: 그렇죠. 아마 네. 도서전에 지금 가는 모든 출판사가 이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되게 재미난 걸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1: 아.
0: 한번 그런 기대를 갖고 찾아가 보시면.
1: 굿즈도 사실 많고 행사도 뭐 강연 뭐 토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0: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도서전도 그렇잖아요.
1: 네.
0: 거기서 파는 책 다 온라인에서 바로 사서 오늘 받아볼 수 있는데 굳이 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굳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재미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1: 그걸 찾아보러 이번에도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을 알리기 위해 색다른 노력을 담은 채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길게 긴 제목인데 긴 애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대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2: 네, 오늘은 OTT 업계와도 관련이 좀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 전반 그리고 어쩌면 요즘 사회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1: 네.
2: 바로 중앙미디어 그룹의 이제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앙미디어 그룹이 중앙일보, JTBC, 메가박스 그리고 SLL이라는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이 SLL이 중앙미디어 그룹 계열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사들도 이제 자체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JTBC도 이제 스튜디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제 IP라고 하죠.
1: 예예.
2: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두고 있는 이 업체가 SL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만든 작품 어떤 게 있을까?
2: 일단은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나 이제 예능 대부분이 SLL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OTT에 우리가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부르죠.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SLL과 SLL 산하에 있는 또 계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거나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요. 넷플릭스 작품이었던 레이디 두아, 흑백 요리사, 자백의 대가, 크라임 씬, 그리고 또 다른 OTT 작품이었던 파인, 다시 또 지옥, 무도 실무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 피라미드 게임, 뭐 황야, 뭐 이제 곧 죽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발레리나 DP, 카지노 몸값, 수리남, 종이의 집 공동 경제.

0: 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중앙미디어 그룹의 위기가 JTBC라는 한 방송사의 위기처럼 많이 다뤄지는데
1: 예, 예.
0: 그걸 넘어서서 어쩌면 OTT와 영업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제작사 하나가 이제 통째로 큰 위기에 빠졌다. 뭐 이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네.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0: 일단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이 된 유동성 네. 위기 도미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2일에 JTBC가 채무 206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서
1: 채무 206억 원
0: 중앙그룹 내에 이제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네. JTBC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JTBC, 뭐 중앙홀딩스, 콘텐츠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같은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원이 지정한 주체가 기업 활동을 관리하도록,
1: 예.
0: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인데, 근데 200억 원이라는 게 물론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한 기업의 휘청일 정도인가라고
1: 워낙
0: 볼
1: 미디어
0: 있는데.
1: 업계라는 것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 200억 원이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 그렇죠. 액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0: 이 정도면 예. 여담으로 이제 JTBC 모회사의
1: 중앙그룹.
0: 이제 그렇죠. 중앙그룹이 사실 삼성이랑 관련도 있잖아요. 지금 예. 좀 뭐 빌리면 안 되냐. 네티즌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1: 네.
0: 사실 이게 2천억 원은 표면화된 것이고요.
1: 아.
0: 계열사들한테 서로 지금 빚을 서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산되는 빚만 수천억 원 단위라고
1: 아.
0: 합니다.
1: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구성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어요.
0: 이제 최근에 이제 지라시라고 부르죠. 인터넷 받은 글을 통해서
1: 네.
0: 굉장히 많은 이 업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1: 예.
0: 일단 홍정도 중앙미디어그룹 부회장이 나서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겠다. 특히 월드컵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라고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JTBC 중앙일보 이제 기자들 또 구성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1: 예.
0: 법인카드가 중단이 됐습니다.
1: 아이고야.
0: 특히 월드컵 현지에 가 있는 취재진과 제작진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1: 그러면은 취재가 힘든데요.
0: 그렇죠. 그래서 해설진들 뭐 식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운영 경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사비로 써라. 나중에 회사에서 보전해 주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어쨌건
1: 보전이 될 수 있을지
0: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일단 중단이 돼 있고 이 중앙일보의 혜택을 제공해왔던 JTBC 혜택을 제공해왔던 많은 증권 업체나
1: 그렇죠.
0: 이제 은행에서 다 이제 상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일단 정지가 돼 있고요. 또 복지 포인트가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되는 등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JTBC의 기업 신용 등급이 지금 최저 수준인 D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고
1: 네네.
0: 6월 19일이 월급날이었는데요. JTBC와 중앙일보 계열사의 월급이 다 들어오긴 했는데 오후 늦게 월급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1: 굉장히 그 시간이 초조했겠어요.
0: 보통 월급은 오전에 많이 들어오죠.
1: 맞아요. 근데 9시 전에 보통.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고 이번 달은 막았다고 해도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 그러네요.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이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노동자들은 생계와 일터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일자리와 근로조건은 지켜지는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여건은 유지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이제 듣지 못하고 있다.
1: 네.
0: 그룹의 최고 경영자와 각사 경영진은 이 무겁게 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라고 요청했고요.
1: 네.
0: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미디어 업계가 지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0: 그래서
1: 이런 사태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0: 사실 처음에 추측성 보도나 이제 많은 누리꾼분들이 추정을 하는 게 중개권 이슈가 한번 있었죠.
1: 하도 비싸니까.
0: 맞아요. 하도 예. 비싼 중개권을 너무 많이 샀는데
1: 예.
0: 당연히 지상파가 이거를 되사줄 거라는 그런 전략적인 차고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시청자 시민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이슈가
1: 그렇죠.
0: 최근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중개권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일부만 맞는 얘기인 게요.
1: 네.
0: 중개권 비용은 분할 납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 위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1: 이전에부터 시작된 거다.
0: 맞습니다. 문제는 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중개권료를 분할 납부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은

0: 앞으로 더 많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번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콘텐츠 수익화를 중심으로 한 중앙그룹의 전략 실패, 또 시장의 변화, 또 계열사의 재무적 부담에 가중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JTBC가 출범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1: 그건 느끼죠.
0: 네. 그래서 다른 종편들과 다르게 사실 종편이 종합편성 채널로 출범을 했는데 드라마나 예능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은 JTBC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JTBC가 2년 말고는 다 적자를 기록해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중앙그룹의 좀 독특한 기업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SL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이 기업이 JTBC에서 방송되는 거의 모든 주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다 소유를 해왔거든요.
1: 예.
0: 문제가 뭐냐면 JTBC가 수익을 내도 이 수익은 JTBC에 오는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가진 SLL로 몰아주는 구조였는데 SLL도 결국 중앙그룹 거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SLL이 사실 상장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시도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1: 예.
0: 또 그다음에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을 SLL에 몰아주고 상장이나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는데
1: 그렇군요.
0: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1: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그 방송사들도 생각이 깊어질 텐데
0: 맞습니다.
1: 콘텐츠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IP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인가?
0: 이게 한국 미디어 산업의 좀 현실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1: 예.
0: 아주 좋은 작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지만 의외로 큰 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넷플릭스에 유통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버는 수익은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갔고
1: 그렇군요.
0: 전 세계 시청자들이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한국 기업이 갖게 되는 그 파이는 크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작 여건이 일단은 배우의 몸값이라고 하죠. 출연료가 폭등을 한 상태가 하나가 있고
1: 예.
0: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들이
1: 스태프들도 비용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고
0: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뭐 노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기는 하지만 예. 52시간제, 40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 예전에 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KBS 사극이나 이런 걸 찍을 예. 때 옛날 같았으면 문경세제 가서 한 1박 2일 밤샘 촬영을 하고 하루 만에 철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52시간이 넘어가면은 촬영 중단을 시키고
1: 예.
0: 다음 날에 다시 찍어야 되죠. 그러면 체류비, 숙박비, 교통비.
1: 일단 분장도 다 새로 해야 되고
0: 네,
1: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0: 그래서 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추가로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좀 잘 됐었는데
1: 네네.
0: 이게 금방 또 일종의 거품처럼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편수를 엄청 줄였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JTBC는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 타이밍에서도. 이 중앙미디어그룹에 계속된 투자가 결국은 환원이 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들면 돈을 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깨졌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나 이런
1: 맞습니다.
0: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고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1: 근본적인.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콘텐츠도 하나 살펴봐야 네. 되잖아요.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0: 네.
1: 우리의 콘텐츠.
0: 오늘은 최근 네. 가장 화제가 된 OTT 드라마는 이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1: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순위도 굉장히 높죠 지금.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에서 집계한 6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순위에서 연이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콘텐츠 2주 연속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고요. 지금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46개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0: 참고로 참교육이 10위권에 든 나라는 91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그래서 이 실적이 지금 어디까지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 2나 3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에는 특히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올해 최고 전 세계 히트작이 참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원작이 있잖아요. 그 웹툰.
0: 네. 이게 동명의 원작 웹툰이 있었는데 네. 이 원작이 인기가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원작이 여러 측면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일부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논란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제거를 하고
1: 예.
0: 사회적인 문제를 좀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제 꽤 많은 수정을 거쳤다.
1: 아.
0: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드라마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0: 일단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는 시대에 그리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선 넘은 학생들을 교사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오는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직속 조직인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이 각 학교에 파견돼서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을 응징한다. 뭐 이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배우들이 등장합니까?
0: 주인공은 나화진이라는 감독관이 등장하는데
1: 예.
0: 김무열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의 교권보호국 감독관으로 등장하는데 선을 넘는 학생과 뭐 진상 학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인물로 거침없는 행동, 뭐 카리스마, 그리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만화 같은 인물로 그려진 네. 인물이고요. 또 이성민 배우가 교육부 장관 최강석 역을 맡았는데요.
1: 아.
0: 나화진의 든든한 백이면서 나화진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최강석 장관의 딸이자 나화진의 약혼녀가 제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교사로 등장을 하는데
1: 아.
0: 그래서 딸과 약혼자를 잃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두 인물이 교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교권보호국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1: 네.
0: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교권보호국의 사무관인 봉근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1: 네.
0: 표지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가수 피오. 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1: 네.
0: 아주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 사무관으로 등장하는데 어수룩한 성격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기계를 되게 잘 다루기 때문에
1: 아.
0: 해킹을 막 해서 이제 문제를 알아낸다던가 학교에 잠입을 해서 학생인 척하고 학폭을 직접 당하면서
1: 함정수사네 일종의
0: 네, 그렇죠. 조사에 네. 나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기주 배우가 나오는데 진기주 배우는 이제 나와진의 과거 이제 군 시절 후임 역할로 등장을 했다가 교권보호국의 여성 감독관 임한님 역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네.
0: 진기주 배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기자 출신이거든요.
1: 오.
0: 강원도 이제 민영방송 지원에서 기자를 했다가 또 그 전에는 뭐 기업에서도 일했다가 이제 배우가 된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로 화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기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0: 네.
1: 해외에서 이렇게 이걸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아할까요?
0: 일단은
1: 네.
0: 이 드라마의 보편적인 인기가 요즘 저는 한국 드라마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이다를 제공한다.
1: 아.
0: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종일관 통쾌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 유력 정치인 부모의 백을 믿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만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교사를 시도 때도 없이 막 괴롭히는 학부모도 나오고 또 돈을 받고 시험 문제까지 유출하는 교사도 있었고
1: 야 이거는 거의 뉴스에 나온 내용들인데
0: 그렇죠. 다 예. 실제로 모티브가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그 친구의 계정으로 소액결제 같은 거 막 자전거도 빌리고 배달음식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게 해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친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소재인데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는 걸 알고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악동들도 등장하고
1: 네.
0: 또 유사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학생들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다 뉴스에 등장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권보호국이 이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응징물이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의 좀 하나의 장르? 그러니까 워낙 뉴스가 답답하잖아요.
1: 그렇죠.
0: 안타깝고 그런
1: 그거 해결된 내용이 없고
0: 맞아요. 그래서 뭔가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1: 어.
0: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걸 보는 맛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장르가 이제 점점 고착화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1: 네네.
0: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게 좀 낯설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해외 반응을 보면요. 미국의 포브스는 참교육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1: 네.
0: 참교육이 다른 교육 현장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잘 쓰였고 재미있으며 시청자들이 몰두하고 다음에 이어질 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디사이드에서는 이 드라마에서 감독관들이 하는 행동이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을 것들이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었고요. 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더글로리나 약한 영웅 같은 OTT 드라마들을 언급하면서
1: 네네.
0: 이제 교내 불량배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면 쾌감을 대신 느끼게 된다 하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더글로리 약한 영웅처럼 이런 것들이 이미 콘텐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도 방영되기 전부터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이 작품은?
0: 사실 예. 이 원작이 갖고 있는 좀 예민한 사건을 좀 일종의 감수성 없게 들여다본 문제가 1차적으로 있었고
1: 네.
0: 두 번째는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교권보호국이 우리에게 사이다를 주는 이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설계나 이제 논리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 인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설계의 전제로 시작하는데
1: 예.
0: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게 되죠. 과거에 체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냐?
1: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데요.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나와진 감독관이
1: 네.
0: 보기에는 통쾌한데 근데 지금 학생들 아마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1: 네.
0: 제가 80년대 후반생인데 저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1: 그쵸.
0: 그 시절이 과연 옳았느냐?
1: 안 좋은 기억들이
0: 그렇죠,
1: 또 있으시죠.
0: 네.
1: 예.
0: 그래서 저도 막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 온갖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는 친구들이 많은데 폭력에 폭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통쾌할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1: 그렇죠.
0: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와진 감독관이 눈에 내는 이해는 이거든요.
1: 네네.
0: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게 너무 통쾌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 재미는 있지만 씁쓸함을 계속 남기게 되는
1: 그러네요.
0: 드라마기도 하고 저는 특히 좀 고민스러웠던 게
1: 예.
0: 촉법 소년들이 자신들이 이제 교도소에 안 갈 걸 아니까
1: 예.
0: 온갖 비행을 다 저지르거든요.
1: 예.
0: 근데 이 교권보호국 직권으로 이 학생들을 소년 교도소에 강제로 구금을 시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너네 한번 깨달아 봐라. 너는 촉법이지만 우리는 너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전개를 하는데 근데 부모 허락을 안 받고 14세 미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소년 교도소에 강제 구금을 시켜서 이제 한번 교도소의 힘듦을 느껴라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1: 네.
0: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삼촌교육 되냐. 이게 좀 과하지 않냐.
1: 그 과거에 가졌던 그 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0: 그렇죠.
1: 나름대로 다 세대별로.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나우진 감독관이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한데 그러면 또 저보다 더 윗세대는 뭔 얘기를 했냐면 교련 시대 때.
1: 그렇죠. 교련이 있었어요.
0: 네. 그 월차려 받고 그런 시대 군사 훈련 받고 그런 시절을 또 떠올리는 분도 있어서 드라마로 보기에는 통쾌하고 재미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응징의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좀
1: 네.
0: 고민이 따라붙는 그런 작품이기도.
1: 생각거리를 좀 남기는 그런 드라마군요.
0: 네.
1: 오늘 최근 OTT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중경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이미 컬럼의 Everything You Didn't Do 끝곡으로 들어보죠.

그런 저녁이 있다 나이덕. 저물 무렵 무심히 어른거리는 개천의 물무늬에 하늘 한구석 뒤엉킨 하루살이 때의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 한다. 뜨거웠던 대지가 몸을 식히는 소리며 바람이 푸른빛으로 지나가는 소리며 뚝방의 꽃들이 차마 입을 다무는 소리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들으려 한다. 어둠이 빛을 지우며 내게로 오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도 둥글게 새겨 넣으며 가만가만히 거기 서 있으려 한다.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 하나 옹이로 박힐 때까지. 예전의 그 길, 이제는 끊어져 무성해진 수풀더미 앞에 한양 서 있고 싶은 그런 저녁이 있다. 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대가 되면 낮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있죠. 나이덕 시인의 그런 저녁이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몸의 균형 감각과 자세를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 활동,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고 근력을 길러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 네, 춤입니다. 춤은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보지 않고도 몸의 감각과 리듬을 익히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과 댄스 교육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무용단인 룩스빗 아트 컴퍼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웰빙 댄스와 댄스 스포츠, 아르헨티나 탱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컴퍼니 양서연 장애인 예술단에서는 스페인 전통춤 플라멩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별도의 모집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자세한 내용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춤은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뮤직.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평생 안마만 하며 세상 일은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방 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공과금 하나를 내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발트 3국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나라 에스토니아로 떠나봅니다.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 수준이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가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의 모범 사례로도 자주 언급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장혁의 노래 먼저 듣죠. 중독된 사랑.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치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겨울 좋아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1: 네,
0: 이제 완연한
1: 좋아하죠.
0: 여름입니다.
1: 아,
0: 올여름 저 더위 대비해서 뭔가 저 준비하는 것 있으십니까?
1: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이제 에어컨 청소를 다 했죠.
0: 오호.
1: 네.
0: 혹시 직접 하세요?
1: 아유, 제가 어떻게 직접 하겠어요?
0: 저는 네. 그 망 이런 거 직접
1: 아, 네.
0: 그 빼서 다
1: 네.
0: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1: 아,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0: 아,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청소까지도 더 하시는군요.
1: 네, 그렇죠.
0: 아이, 깔끔하시네요.
1: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0: 네, 여름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 네,
0: 곰팡이도 없애고요.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여름 나시기를 바라고요.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우리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낭독의 유승희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70대 초반이고 시신경 위축으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울고 싶답니다. 평생 안마의를 해왔는데 지체장애를 가진 남편이 지병 악화로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아왔습니다. 자녀는 없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사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나 주민센터에 공지가 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직접 찾아가면 담당이 아니라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0: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쓴다지만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버튼식 집전화뿐이랍니다. 그마저도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면 누르라는 번호와 기계음 안내만 계속 나오니 물어보고 싶어도 물을 수 없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저를 속 터지게 만들고 부하가 치밀게 하네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평생 안마의를 하며 살아왔는데 지방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공과금을 내는 것도 어렵고 각종 기기 활용도 잘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2: 아, 정말 이분 사연 들으니까 정말 망연자실하실 것 같은
1: 그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 정말 안타깝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아 그러면서 막 부하까지 치민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 화가 쌓여서 화병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2: 이분 정말 이렇게 한 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한 분이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2: 아유, 물론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1: 우리 시각장애인들 디지털 네. 기기 익히는 거 쉽지 않아서 네. 아직도 옛날 그 휴대폰도 말이죠. 네, 스마트폰 네, 아닌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네. 이분은 특히 모든 것을 챙기던 남편이 사망한 뒤에 이거 혼자서 모든 걸 담당하게 되니까 이게 더욱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도 상당히 크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은 이분은 지금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남편을 잃은 어떤 상실감 그래서 그런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은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어떤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요.
2: 그렇죠.
1: 일상을 회복하는 게 순서겠군요.
2: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분이 지금 마음 둘 곳 모르고 우왕좌왕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1: 그 남편이 다 해 주시니까
2: 그렇죠.
1: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네.
1: 네, 이 부분을 또 비장애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2: 그렇지.
1: 아니 남편이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여성이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 남성이잖아요.
2: 네.
1: 아내가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뭐 공과금 처리나 이런 거. 저 절대로 할 생각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게 돼요.
2: 네.
1: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일이 돼요. 일이.
2: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2: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이분 평생을 이렇게 의존하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은 정말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1: 답답한 겁니다.
2: 네,
1: 진짜.
2: 답답하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분노하고 지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아니 이렇게 네.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네.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네. 다 밀려오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그 시각장애인들 스마트폰 처음 나왔었을 때 얼마나 당황.

0: 당스럽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0: 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이 세상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떤 적응하시지 못하고.
1: 대비가 안 돼 있어요.
0: 네. 전혀 그동안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1: 자, 한꺼번에 많은 걸.
0: 그렇죠.
1: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0: 네, 맞습니다.
1: 하나씩 언제나 그렇듯이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우선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복지관에 그 또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님들 계시거든요.
1: 네.
0: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님, 복지사님 이렇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이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그 호칭 네. 하나가
0: 그렇죠.
1: 상당히 편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돼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선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있는 복지관 찾아가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해보시면 그분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분의 말씀을 듣고
1: 네.
0: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안내문 발송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또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그런 교육도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앞으로 정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것 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장애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하지만 또 이게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은 그런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0: 네네.
1: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더라도 사회복지사님이라든지
0: 그렇죠.
1: 사회복지 담당자님 이러든지
0: 네.
1: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분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때 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사실 집에 있는 버튼식 그 전화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가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분들 스마트폰 이런 거 익히시면서 일단은 전화 걸고 받는 것 그리고 문자를 내가 열어보고 문자를 보내는 것.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 탐색하는 것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1: 네.
0: 지금 현재 이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이 부분은 어때요? 이분이 지금 문득문득 화가 나신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바로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 또 그리고 그런 주변에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그래서 딱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1: 네.
0: 그 세 분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럴 때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점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과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1: 네.
0: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또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24시간 그렇게 또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연세가 네. 어느 정도 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그동안 일만 해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좀 더 돌보시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시면 이분에게는 이러한 외로움도 많이 좀 덜해지시고
1: 네.
0: 그리고 사회로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또 네. 마음에 쌓인 그 우화 같은 것도 좀 풀리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한 세 분 정도가 나중에는 좀 더 확장돼서
1: 네.
0: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 우선 무슨 네트워크를 만든다.
0: 그렇죠.
1: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주위에 세 분.
0: 네.
1: 아주 작은 네트워크?
0: 네.
1: 그 좀 연락할 곳을 만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밖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0: 이분 상당히 용기 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분의 이 용기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한 걸음을 뗀 거거든요.
1: 네.
0: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지금 스마트폰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1: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0: 아유, 우리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 다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지금 용기 내서 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지금은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0: 네. 저도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간혹 가족분이 옆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또
1: 네.
0: 자부담도 아끼고 이래가지고
1: 네.
0: 활동지원을 안 쓰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걸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도 활동지원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지원사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아, 이분의 삶이 네. 더 나아지는데 정말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 충분하게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조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1: 끝으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용기에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있었던 어떤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당장 답답하고 힘든 그런 건 있으시지만 이것도 충분히 극복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 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UN의 노래 같이 듣죠. 선물.

이런 것도 보람이라면 보람일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지인이 수정체 불완전 탈구라는 안질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청취자들도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내의 지인은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내 친척이라도 수술을 꺼릴 거라고 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 매일 울면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아는 병원과 전문의를 소개해 줬습니다. 안과에 관한 거라면 아무래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잘 알고 있게 마련이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수술이 잘 됐고 눈도 잘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과 함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내의 지인은 정말 고맙다면서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요. 뭔지 모를 보람과 감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근호가 아니.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삼국 여행이 라트비아를 거쳐서 마지막 나라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발트 3국 중에서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런 나라죠.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공화국이고요. 에스토니아 공화국인데 통칭은 이제 에스토니아로 불리고, 근데 에스토니아어로는 ST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공화국은 그때 건립됐고, 근데 이제 구소련 시절을 거쳤다가 1991년도에 그 구소련 지배하에서 벗어났죠.
0: 그래서 네.
1: 재건국이 됐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약 4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20만 명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나라죠.
0: 땅이 엄청 넓게 느껴지겠습니다.
1: 그렇죠. 우리나라 절반인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이게 뭐 한 2%, 2%가 약간 넘는 정도니까. 네. 남쪽으로는 라트비아,

0: 동쪽에는 러시아, 또 북쪽의 발트해를 지나면 핀란드가 위치해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수도가 탈린이고요. 주요 도시는 탈린을 포함해서 타르투, 나르바, 뭐 파르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1: 나머지 다 처음 듣는 곳이고요.
0: 탈린은 좀 그래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1: 그러세요?
0: 네. 나머지는 좀 생소한 그런 지명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교류도
1: 네.
0: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발트 3국들의 독립을 인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에스토니아는 유일하게 남한과만 대한민국과만 단독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북한과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제 미승인국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을 뭐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복잡하게 안 부르고 그냥 코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표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 예.
0: 동유럽 내에서도 이제 동유럽 뭐 중부 유럽 포함해서 이쪽에서도 루마니아나 크로아티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 친한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왠지 기분 좋아서 여기 좀 가보고 싶어지네요.
0: 네,
1: 더.
0: 그렇죠. 자, 이 발트 3국의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빙하 작용을 받아서 이 토지가 굉장히 낮고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가 별로 없죠. 그리고 기후는 습윤 기후고요. 삼림, 습지, 목초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 나라들이 뭐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라트비아도 그렇고 이 지역의 나라들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을 거다. 경제적으로 좀 빈곤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곳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낯서니까.
0: 그렇습니다. 뭐 1차 산업 중심일 거다. 이런 왜 선입견이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곳은 예. 의외로 최첨단 IT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 네.
0: 상당히 의외죠. 실제로 이제 1인당 GDP도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짝 뒤처지긴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건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스카이프라고 예전에 그 인터넷 전화 및 메시징 서비스를 했던
1: 네.
0: 그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서비스가 끝났어요. 종료됐는데 바로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1: 그래군요.
0: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1: 네. 네.
0: 그 에스토니아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는 방식을 네, 무려 14년 전이죠.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나라이고요.
1: 그러네요, 정말.
0: 네. 이렇게 작은 북유럽 국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북유럽이나 뭐 서유럽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창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이런 그 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당당히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0: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밀어주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유럽연합의 경제자유지수 또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서 정한 조세경쟁력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정한 이제 디지털 국가 인덱스 지수 뭐 이런 것들에서 모두 1위로 선정됐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개방돼 있고 산업 발전이 활발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대비해온 나라로 전문가들 열의 아홉이 이 에스토니아를 주저없이 꼽는다고 합니다.
1: 네.
0: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그 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뭐 알아주는 수출 품목이나 뭐 지하자원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정부 시스템.
1: 네.
0: 이게 뭐 조세라든지 뭐 행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괄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1991년도에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그런 정부에서 그 정치인들이 이런 것도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국토도 상당히 작고 자원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목걸이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그 지방 정부와 민간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자, 또 여름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70년대 활동했던 멍고제리라는 영국 락밴드가 있었는데 뭐 밴드 이름 잘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n the Summertime이라는 곡인데 원곡도 상당히 그 리듬감이 있고 좀 재밌는 노래인데 이걸 레게로 조금 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좀 재편곡을 했습니다. 바로 쉐기라는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아티스트인데요. 중간에 보면 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마랩이라고 해요. 자메이카식 영어 발음으로 하는 랩을 자마랩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주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쉐기의 노래입니다. In the Summertime.

0: 경쾌한 레게막 쉐기의 In the Summertime 듣고 왔는데요. 굉장히 흥겹게 들리네요. 오늘따라.
1: 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랩 부분 들어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영어 얘기할 때 뭐 인도식 영어 뭐 필리핀식 영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특유의 발음들이 있는데 자메이카 역시도 이런 영어 발음 좀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네. 지금은 이 에스토니아가 여행하기에도 상당히 좀 안전하고 그런 그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직 범죄가 만연했던 조직 폭력배들이 그 특실됐던 그런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조폭 세력들 간에 좀 이렇게 연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했던 치안이 특징이었는데 또 마약 거래 뭐 매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그 당시 또 사인율이 굉장히 그 높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성공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에스토니아가 고대 시절에는 우랄계 민족, 에스토니아인들이 이제 우랄계 민족인데요. 이곳에 이제 에스토니아인들이 이곳에 살아왔었고요. 그 당시 이제 리보니아 지역의 발트족들과도 교류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중세시대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정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독교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스웨덴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면서 그 당시 또 이제 스웨덴 지배에 들어갔고요. 이런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여러 민족에 의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민족주의 부흥 시대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면서 독립의 열망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1918년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초대 국무총리였던 콘스탄틴 페츠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0: 오호, 어떻게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네요.
1: 그러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용 쿠데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 친위 쿠데타, 네, 친위 뭐 비슷하게 쿠데타
1: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과 나치 독일이 밀약을 맺었었잖아요. 1939년경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유럽 우리가 이곳은 관할 이런 밀약을 맺었다가 독일이 배신을 하고 이제 소련을 침공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 바로 이제 쿠데타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소련 구 소련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치 독일에 또 침공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나치 독일 하에서는 독일의 침략 전쟁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러시아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독일이 패퇴하면서 다시 이제 소련의 점령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도에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되고요. 2004년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그리고 EU, 유럽연합에 각각 가입을 했고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을 하게 네. 됩니다. 이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겪었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들 제가 여행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지녔잖아요. 실제로 지배를 받았던 것은 일제시대가 유일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뭐 중국에 의해서 여러 그 중국 그 국가들이 설립이 될 때마다 침략을 받아왔던 그런 외세에 시달렸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민족 상전의 비극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뭐랄까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동질감을 갖고 한번 이 나라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0: 그런 흔적들도 많이 네. 곳곳에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그 에스토니아 소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 탈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역시 여름 노래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그 피아노 연주곡을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조 히사이시라고요. 히사이시 조라고도 하고 그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 내한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 영화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서머라는

0: 노래를 골라봤는데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 거기에 사용됐던 곡이고요. 원곡은 상당히 긴데요. 이게 이제 그 편집본으로 짤막하게 한 편집된 그런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청량한 피아노 연주 음악으로 무더위를 좀 날려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영화에 나왔던 기타노 다케시라고 유명한 이제 일본 배우인데 아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작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피아노 연주곡. 앞에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루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주가 되고요. 그 피아노의 건반음이 상당히 청량하게 들리는데 그 부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건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앞서 소개해드렸죠.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히사이 시 조의 연주곡 서머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와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인데요.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요. 동절기 난방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그동안의 정책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는 동절기나 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에 쓰지 않겠다는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인피니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꺼 하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슬기로운 경제생활 준비하고 있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어울림 마라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인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반자카파가 부릅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 투자 상품을 찾거나 또 부동산을 떠올리는데 대표님께서는 제도를 먼저 챙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세요.
2: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주식, 부동산, 연금 상품에는 관심이 많지만 네. 정작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놓치고 계시는 상황이 많아요.
1: 네네네네.
2: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은퇴 후 재무 상태를 결정하는 건 투자 수익률보다 제도 활용 여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실손보험과 같은 제도는 제대로 활용하면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고요.
1: 예.
2: 놓치면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1: 아하.
2: 은퇴 설계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제도들을 챙겨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보험인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2: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죠.
1: 네.
2: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직장 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1: 맞아요.
2: 이때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등 재산까지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퇴직 전에는 월 15만 원 정도 내던 분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4, 50만 원 정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네, 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1: 네.
2: 바로 임의 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1: 예.
2: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최초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놓치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제도입니다.
1: 그렇군요. 두 번째는 퇴직금 세금인데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2: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두었다가 사용하시는데요.
1: 예, 그렇죠. 예.
2: 사실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먼저 이체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으니까
1: 예, 예.
2: 퇴직금도 소득이에요. 이 퇴직소득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러면 저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2: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감면폭이 40%까지 확대가 됩니다.
1: 예.
2: 즉 동일한 퇴직금이라고 해도 한 번에 받아 쓰는 것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은퇴 후 현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일시금으로부터 선택하기보다는 세금과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한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2: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조금 더 받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 네네.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2: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다시 계산돼서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2: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소득과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만 하시는데
1: 예.
2: 투병자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늘어나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1: 예.
2: 연금을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실질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네요.
2: 저는 아파트보다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도 조정되는 대표적인 평생 흐름, 그 국가가 지켜주는 흐름, 이런 네. 자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네.
2: 반면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생활비는 안 나오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2: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과거에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경우 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추납부, 즉 추납이라고 표현하는데
1: 네네네.
2: 추납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추납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2: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이 늘리면 노후에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년 넣으셔야 됩니다.
1: 네.
2: 상담하다 보면 수천만 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국민연금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1: 맞아요.
2: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는 종신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설계 상담을 할 때 아파트 시세를 보기 전에 배우자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 퇴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2: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2: 문제는 퇴직하는 순간 단체 실손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아.
2: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한참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는 거죠.
1: 잘 모르죠, 그거는. 예. 그럼 퇴직과 동시에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2: 퇴직 후 1개월 내에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1: 네.
2: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부담을 줄이면서 개인적인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시기 놓치면 새롭게 가입해야 됩니다.
1: 아이고.
2: 또는 예.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1: 그런
2: 있습니다.
1: 경우도 있죠. 예.
2: 퇴직 직후 가장 짧고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오늘 그 퇴직을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볼까요?
2: 퇴직은 월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건강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실손보험과 같은 제도는 미리 알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예.
2: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2: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퇴직 전에 반드시 다섯 가지 점검해 보세요.
1: 네.
2: 첫째,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둘째, 퇴직금 IRP 활용.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네 번째는 배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 여부,
1: 예.
2: 다섯째 실손보험 전환입니다.
1: 예.
2: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네.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2: 아,
1: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나윤권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였으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올해가 벌써 12회째였죠?
1: 네.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 하고요.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용과 동행의 가치를 나누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올해 행사는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에 서울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어요. 5km, 10km가 마련돼 있고요. 올해 대회부터는 특별히 하프 코스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참가자의 다양한 참여 방식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뭐 완주 수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프 코스를 신설하고요. 특히 이제 이 하프 코스에서는 완주 경험을 쌓은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고요. 또 체력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5km 코스는 경쟁 없이 완주의 의미를 든 비공 경쟁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10km와 하프 코스는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가비가 있어요. 이 참가비와 또 여러 기관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은 전액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 기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시각장애인들이 네.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1: 네, 시각장애인들도 당연히 달리고 싶죠. 네, 뭐 저처럼 지체장애, 중증인 경우에야 사실은 그런 욕구가 적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보행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달리고 싶은데 이제 다른 쪽에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이 이동이거든요. 예,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해서 불편할 것이다 라고만 보통 생각하지만
0: 네.
1: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혼자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곳곳에 위험과 장애가 너무 많거든요.
0: 네.
1: 그런데 달릴 때만큼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이드러너와 함께 뛰면서 그 마음껏 달리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 이거는 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특히 이제 가이드러너들과 마라톤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지원이 또 시각장애인의 자립활동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면 시각장애인 이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말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 대회를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들도 걷기 행사에 함께 동참했다면서요.
1: 네. 먼저 공동 주관을 한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1,000명이 시각장애인 참가자의 이동을 돕는 차원에서 동참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참가자들이 시각장애인과 조를 편성해서요. 5km 걷기 코스를 같이 동행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달리기보다는 거의 걷는 것에 가까운데요.
0: 예.
1: 함께 걸으면서 이동을 지원했다고 해요. 지난 2023년부터 함께 공동 주관을 했는데요.
0: 예.
1: 한독수교 140주년이었대요. 2023년이.
0: 네.
1: 그때 이제 28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000명 규모로 늘어난 거죠.
0: 네.
1: 예. 그리고 뭐 전년과 대비해서도 무려 4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털 사이트 다음도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또 결합을 했는데요. 어울림 마라톤 전용 대회 페이지를 개설해 주었고요.
0: 네.
1: 참가 접수 행사 홍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0: 네.
1: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스상트 코리아라는 기업도 공동 주관에 합류했는데요.
0: 네네.
1: 이번 대회에서 그 기록 형성에 도전하는 중급자 이상 참가자를 위한 하프 코스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곳이래요.
0: 예예.
1: 네, 제안하고 이제 적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프 코스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올해 12월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호놀룰루 마라톤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하프 코스 1위에게는 러닝화를 제공하고요. 10km 1위에게는 바람막이를 부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좀 많이 부상을 주는 그런 발전이 그래야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네. 그리고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됐다면서요.
1: 네. 국제 로타리 3640 지구 케인스 로타리 클럽 소속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안마부스가 마련됐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러닝 후에 가볍게 안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고요. 시각장애인 대상 용품 키트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브랜드 부스 행사도 풍성했는데요. 르꼬꾸 스포르티브 부스에서는 기록 포스터를 증정했고요. 포토존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요. 또 다음 부스에서는 신규 캐릭터를 활용해서 포토존 그리고 커뮤니티 인증 이벤트도 마련해서 부대 행사가 무척 풍성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이번 대회에는 그 소녀시대 수영 씨도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었어요.
1: 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실명퇴치운동본부의 최정남 회장의 따님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부친과 나란히 이번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주소녀 다영도 참여했고 또 가수 션도.
0: 아, 션. 예.
1: 평상시에 마라톤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0: 잘 알려져 있어요.
1: 맞아요. 예, 예.
0: 그런데 이제 가수 수영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가면서 언론에서 대부분 뭐 14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온 배우 정경화의 결별은 첫 공개석상.
1: 네.
0: 네. 또 뭐 결별해도 화난 미소.
1: 예.
0: 그럼 뭐 결별하고 나면 계속 울어야 되나요?
1: 그러게요.
0: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1: 맞아요. 예.
0: 사실 공식 활동과 사생활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강조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연예인이어도 사생활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다뤄져서는 안 되지 않나.
1: 그럼요. 네.
0: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좋은 일인데 좀 긍정적인 것만 내면은 좋을
0: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시각장애인 어울림 마라톤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이드 러너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0: 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뭐 지체, 청각, 발달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사실 참여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도 비장애인 위주이다 보면 거기에서 뭐 참여할 엄두를 사실 못 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 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대회들이 특히 체육 활동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1: 예.
0: 또 가이드러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가까이서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1: 그럼요. 맞아요.
0: 그런데 시각장애인 입장에 서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예, 많이 권해서 더 많이 참석하도록 그러면 결국은 함께
1: 맞아요.
0: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1: 그럼요.
0: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분위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한선이 부르는 기분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여러분은 추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을 채웠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오늘은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아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억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보관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추억을 떠올릴 때 어떤 감각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던 풍경이나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 즉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할 겁니다. 파란 하늘, 붉게 물든 노을, 혹은 소중한 사람의 환한 미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추억은 조금 다른 색깔과 형태로 기억되곤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보다는 그 당시에 내가 머물렀던 어떤 공간의 독특한 공기와 느낌, 나를 다정하게 불러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혹은 그날 먹었던 음식이나 코끝을 스치던 향기처럼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여행지는 시원하게 귓가를 스치던 파도소리나 짭조름한 바다내음으로 남아있고 단골 카페의 추억은 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던 고소한 커피향이나 잔잔한 음악소리 등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그날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기억해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소중한 추억을 오랫동안 붙잡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해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찍어서 보관한 사진을 나중에 다시 꺼내서 추억하는 게 조금은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진에 어떤 풍경이 담겨 있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추억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곤 하는데요.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추억을 박제하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저장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자, 시각장애인으로서 저만의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눈으로 다 담지 못하는 풍경 대신에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소리들과 제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살아 숨쉬는 영상은 나중에 다시 틀었을 때 저를 완벽하게 그 시간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글을 써서 텍스트로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추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약간 일기를 쓰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느꼈던 마음들을 한자 한자 적어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남겨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글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언제든지 생생하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요. 여행지나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하나 사오는 겁니다. 그곳을 대표하는 향수나 길에서 우연히 들른 귀여운 소품샵에서 만난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들, 퍼져나가는 향기나 손끝에 닿는 그 소품의 감각을 만져보다 보면 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언제든 그곳의 추억으로 스며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누군가의 목소리로, 때로는 향기나 손끝에 닿는 촉감으로, 그리고 내가 꾹꾹 눌러 담은 영상과 글로 추억을 기록해 나가는 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남들처럼 선명한 사진으로 남겨두지는 못하지만 추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유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참 좋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 모든 기록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샜을 때 제가 남겨둔 소리나 글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면서 아, 참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마음속 서랍을 한 번쯤 열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들어가며. 오늘도 운동을 하지 않은 당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등록한 헬스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아이는 제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일까? 배우자가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둔 주방 벽칠하기를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대부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다. 10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꼬드기거나 비싼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칠을 마저 끝내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리라. 만약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부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을 믿으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원리로 무장한다면 이도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나 그 사람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야. 명령할 때 사용하며 동기를 좀 가져봐. 직장에서도 사용한다. 판매팀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 과학자들에게 동기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다. 둘째, 동기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다른 일인데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포함되지만 동기는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기는 안에서 나오므로 애초에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동기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라의 예를 살펴보자. 사라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남편은 지시 모드로 말한다. 운동은 꼭 해야 해.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얼른 준비하고 나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져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동기부여는
밀어붙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도록 도와주거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에 가깝다. 타인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운동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내면의 동기적 자원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관심사, 목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가 개인의

동기적 자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 행동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내 딸은 축구를 썩 잘한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와서 그 집 딸은 언젠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축구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 연습이 끝난 후 아이는 이제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스포츠를 계속 시킬 생각은 없지만 의아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딸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술을 시도했다. 미아 햄이나 메간 라피노 같은 유명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까웠다. 첫째, 보상을 시도했다. 축구 연습이 있는 날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인 데어리 퀸에서 파는 블리저드를 사주겠다고 했다. 초콜릿과 쿠키가 섞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당연히 혹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전략은 단 2회만 효과가 있었다.

주말쯤 되자 딸아이는 더 이상 블리저드를 먹고 싶어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상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는 다른 전략을 마련했다.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축구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재능에는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스파이더맨에게도 통한 말이니까 축구 소녀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뒤에 나올 구장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다.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재능을 강조했으니 어쩌면 아이는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재능이 있다는 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만약 실패하면 재능이 없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나 두 번째 설득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새로운 계획은 딸아이에게 축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직접 물어 답을 들어보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1년 내내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는 다른 스포츠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하고 있었다. 결국 축구를 얼마나 할지부터 할지 말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딸의 동기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딸아이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축구는 한 시즌만 하도록 했다. 또한 취미용 축구 리그에서 할지, 다른 지역의 팀들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축구 클럽에서 할지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 시즌을 쉬고 가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축구에 대한 딸의 동기가 커져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같이 취미용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 갑자기 아이는 다시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축구를 했다. 물론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겠다는 의욕과 활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딸아이의 동기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아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욕구를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부여 연구자들은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 최적의 동기부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면 설득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적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유능감의 욕구,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관심사도 동기부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 이론들. 동기는 좀처럼 규정하기가 힘든 개념이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동기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동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시도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혹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동기부여에는 많은 하위 과정이 따른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하위 과정이 제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작용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 각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활성성분, 의약품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활성성분은 동기를 예측하고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로체스터 교수인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가 창시한 것으로 동기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자기 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예측하는 활성 요인이다. 동기부여에는 다른 유용한 이론들도 많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제클린 에클스와 앨런 위그필드가 제안한 기대가치 이론도 유명하다. 기대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과제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과제에 참여했을 때 얻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동기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기도 커진다. 또한 과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대의 가치 이론의 활성 성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귀인 이론, 성취 목표 이론, 자기 규제 이론, 흥미 이론 등이 있고 각 이론마다 활성 성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표 1에 요약하고 각각의 활성 성분을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동기부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이론의 활성 성분을 이용해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들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인지 이론,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3명의 공동 저자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웨델이 쓴 책입니다. 웬디 그롤닉은 미국 클라크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육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아동의 동기와 성취에 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벤저민 헤디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로 동기부여, 학교 외 활동, 가치 및 참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심리학학술협회 회장입니다. 공동저자 프랭크 워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학교 심리학 프로그램과 학업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청소년, 민족 및 인종 정체성, 인재 개발, 시간적 관점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세 명의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는솔이었습니다.

0: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연유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위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0: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0: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1: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호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할퀴며 소리를 질러대는 새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활을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활을 쏠 수가 없었다.
2: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요원이 있어요!
1: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채령과 다른 소초모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방금 부상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순식간에 부상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순간이동 요원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어느새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소초모들을 내려다봤다.
3: 달리기가 아니야, 이 꼬맹이들아. 이 몸이 바로 순간 이동 처인이시다.
4: 아, 말투 뭐야. 과거로 순간 이동한 줄.
1: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란주와 효석, 현우는 유라의 말에 피식 웃었다. 채령에게 치료를 받던 연희마저도 낄낄대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3: 이 새끼들이!
1: 약이 오른 순간이동 요원은 유라의 눈앞에서 요리조리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며 유라를 농락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배에 주먹을 날렸다. 유라가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본 란주가 소리를 질렀다. 채령 덕에 부상이 깨끗이 나은 연유는 순간이동 요원이 있는 곳과 거리를 벌리며 다시 활을 들어 올렸다.
0: 지호 선배를 도와주러 가자. 혼자서 힘들어 보여.
1: 어느새 곁에 다가온 란주가 연희를 잡아 끌며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희는 지우가 있는 곳을 바라봤다. 지우는 좀 전에 연희가 손을 맞힌 요원과 란주와 싸우던 근육질 요원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2: 순간이동 아저씨를 잡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1: 란주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던 연희는 란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자신을 끌고 가는 란주의 힘이 이상하게 장사처럼 느껴졌다. 당장은 유라를 괴롭히는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하는 게 더 급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연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순간이동 요원과 란주, 그리고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이동 요원 때문에 도련님과 고양이들은 잔뜩 약이 올라 있었다.
2: 어? 아니, 언제 저기로 가... 어라? 어? 선배? 어?
1: 연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란주가 두 명이 아닌가?
2: 왜 내가 하나 더 있지?
1: 연희 옆에선 란주가 벙찐 표정으로 물었다.
2: 그건 내가 묻고 싶은데요! 여기 좀 봐요! 란주 선배가 둘이야!
1: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순간이동 요원을 한 대도 때리지 못해 뿔이 잔뜩 난 란주가 연희를 봤다.
2: 이건 또 무슨 소리야!
1: 순간이동 요원도 멈춰섰다. 그는 확인이라도 하듯 연희

0: 옆에 란주 앞으로 순간 이동을 한 뒤 다시 자신과 싸우던 란주에게로 가 주먹을 휘둘렀다.
1: 이놈이 진짜로 그래!
0: 연희는 순간 이동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 옆에 란주를 향해 옆차기를 날렸다. 란주는 잽싸게 옆으로 구르며 연희의 발차기를 피했다.
2: 야, 나라고! 내가 란주야!
3: 맞아! 연희 옆이 진짜야!
0: 그 모습을 보던 현우가 빽 소리를 질렀다.
3: 저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
2: 연희 미친놈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빨리 이 자식 잡는 거 나한테 와주라고!
0: 순간이동 요원에게 계속 얻어맞고 피하기를 반복하느라 지친 또 다른 란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현우가 계속해서 연희 옆에 란주가 진짜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연희도 유라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사태를 보다 못한 효석이 등장했다. 효석은 연희 옆에 있는 란주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었다.
4: 성란주! 범초본에서 탈출하고 찜질방 간 날 우리 자기 직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나?
3: 뭐? 자기 직전에? 둘이 뭔 짓 했어요? 아, 맨날 나만 놀리더니 사실 둘이 뭐 있었나 보네!
0: 효석의 질문에 현우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연희는 꼭 여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는 큰오빠를 봤을 때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2: 그날! 키스...
0: 란주의 대답에 연희와 현우 둘 다 동시에 얼굴을 찌푸린 채 비명을 질렀다. 효석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란주의 배에 훅을 먹였다. 훅을 맞은 란주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자마자 효석은 란주의 얼굴을 붙들고 찬유에게 배운 니킥을 날렸다.
5: 땡이다, 이놈아! 어디?
0: 정신을 못 차리는 가짜 란주에게 효석은 연달아 원투 펀치를 날렸다. 놀란 눈을 한 현우가 효석을 말렸지만 효석은 쓰러진 란주 위에 올라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잠시 뒤, 몇 초 만에 란주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피투성이인 아저씨 요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저씨 변신 요원을 본 효석과 현우, 연희는 함께 진저리를 쳤다. 효석은 연희와 현우에게 뒤처리를 부탁했다. 그러고는 란주를 도우러 순간이동 요원에게로 향했다. 연희와 현우는 노끈으로 변신 요원을 묶었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는 노끈에 묶인 채 기절한 요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잡는 것을 도우려던 연희는 지우가 기체를 제어하는 요원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요원의 한 손은 연희의 화살에 맞았지만 남은 한 손이 멀쩡하기에 지우 주변의 공기를 조종하는 듯했다. 지후에게 가기 전 연희는 다른 소초모들을 봤다. 효석이 순간이동 요원의 행선지를 읽어냈고 그 덕에 란주가 드디어 요원에게 한방 먹인 것 같았다. 두 사람과 순간이동 요원의 대결에서 희망이 보이자 연희는 현우를 불렀다. 두 괴수와 시온을 지나쳐 지후를 돕자는 거였다. 현우는 도련님과 고양이들을 불러 연희와 함께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도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은 지후의 얼굴 근방의 산소를 모두 빼낸 것 같았다. 지후의 목과 이마에 핏대가 선 것이 또렷이 보였다.
3: 도련님! 달려!
0: 도련님은 지후의 포스필드를 때려 부수려는 근육질 요원을 발판 삼아 뛰어올라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의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도련님은 앞발톱으로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발톱을 잔뜩 세운 뒷발로 목을 차며 뛰어올랐다가 다시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을 세게 물었다. 공기 제어 요원의 손이 흔들렸다. 공기 제어 요원은 도련님을 잡으려 목 뒤를 더듬었다. 연희는 요원의 팔꿈치를 향해

0: 현우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련님과 함께 몸을 숙이고 공기제어 요원의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연희는 공기제어 요원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며 화를 들어올렸다.
1: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0: 일부러 공기제어 요원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활시위를 잡아당기자 요원은 연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피가 뚝뚝 흐르는 손으로 연희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다시 한번 요원이 무언가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취하자 연희는 주변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초단위로 느낄 수 있었다. 연희는 입을 다물고 숨을 참았다. 숨을 참는 동안엔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었다. 하지만 연희의 목표물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연희에게 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를수록 숨을 참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요원은 일말의 산소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당기며 치켜올리고 있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목과 관자놀이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연희를 본 요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오른손을 최대한 올린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요원의 팔목을 뚫고 벽에 박혔다. 요원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새빨개진 얼굴에 연희가 외쳤다. 도련님이 날쌔게 달려와 공기제어 요원 주변을 빙글빙글 돌자 창고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분진이 뿌옇게 요원 주변으로 피어올랐다. 바로 옆에 있는 지후와 근육질 요원이 분진 때문에 콜록거렸다.
2: 윤지우씨! 거기서 나와요!
0: 불이 붙은 나무토막을 손에 든 현우의 말에 도련님과 지후는 동시에 요원들 옆에서 빠져나왔다. 화살이 팔목에 박혀 꼼짝도 못하는 공기제어 요원을 본 근육질 요원이 화살을 잡아당기는 사이 불붙은 나무토막은 현우의 손을 떠나 요원들에게로 날아갔다. 나무토막의 불은 잠시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공기제어 요원 주변의 분진과 만나 큰 폭발을 일으켰다. 지우는 도련님을 감싸며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불길을 피했지만 현우와 연휘는 충격에 떠밀려 뒤로 날아갔다. 새빨갛고 샛노란 불길은 공기제어 요원 주변의 고농도 산소에 힘입어 거세게 타올랐다. 근육질 요원은 결국 동료를 포기하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의 몸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올랐다. 그때 순간이동 요원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2: 쓰지라! 안 돼! 쓰지라!
0: 그는 2리터짜리 생수통 여럿을 들고 와 수진이라 부른 동료의 몸에 부어댔다. 하지만 고농도 산소 때문에 공기제어 요원에게 붙은 불은 잘 꺼지지 않았다. 순간이동 요원은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다. 차가운 바닥에서 연휴가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대체 오늘 몇 번을 날고 구르느냐는 것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도 않았다. 엉덩이가 너무 아팠지만 연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야 조금 사그라든 불길이 연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간이동 요원의 소화기와 물 덕분에 겨우 목숨만 건진 두 요원이 새카맣게 그을린 채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연희는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게 자신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 라투스들과 싸울 때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3: 내가 저 사람들의 생명

0: 연희는 자신의 두 손과 활을 내려다봤다. 고개를 들자 도련님을 아는 지후와 현우가 다가와 있었다. 현우의 표정 역시 썩 밝지 않아 보였다.
1: 범초본 특수부들은 미등록 초임 범죄자들과 싸우기도 해. 초임끼리 싸움이 붙을 때는 확실히 위험하거든.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싸우고 제압하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결말로 흐르지 않아. 가끔 정부에서 붙잡지 못할 경우 죽여도 된다고 명령이 내려올 때도 있어.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건 특수부 팀장인 나와 저기 괴물이 된 저분이시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이야.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할 만큼 해를 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 게다가 저 약이 저렇게 위험한 인간에게 주어져서 어디 기업이라도 함부로 팔린다면 어떨 것 같아? 죽여서라도 그걸 막을 수 있다면 활 들어. 못하겠다면 여기서 얼른 나가! 도망치라고!
0: 숨을 헐떡이며 일장 연설을 마친 지우는 도련님을 현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괴수 요원과 순간이동 요원이 지후와 연휘, 현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휘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휘를 향해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공주님을 모든 슬픔과 외로움, 위험으로부터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1: 어머머머, 너의 이름은? 내가 너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주마.
2: 황금으로 민심을 산 소동이 백제 무왕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3: 낭비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이며.
4: 그래, 우리 신라보다는 당나라를 막아야지.
5: 내가 대장군, 유신이가 부장군.

와이파이 한국인 198번째 풍월주 김유식 34번째

0: 629년 8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1: 출동!
0: 낭비성 전투에 부장군으로 투입된 30대 중반의 김유신은
2: 이번 낭비성 전투는 전하께서 춘추공과 우리 집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드신 찬스다.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0: 남다른 각오를 다짐하며 낭비성으로 향한다.
1: 장군, 신라의 군사들이 이미 금성을 출발했습니다.
2: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백제도 아니고 말이야, 신라가.
0: 하긴 싸움의 기술이 남달랐던 고구려다.
1: 신라가 무슨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성에서 꽤 많은 군사들이 이동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 야, 군사. 에이. 너 지금 떨고 있냐?
1: 아니, 떨지 않습니다.
2: 아, 야, 너 군사, 너 좀비라고 알아? 그 왜 사람 물어뜯고 막 열차 타고 부산 가는 애들 있어. 그 너 신라 애들이 그 좀비보다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1: 전혀 귀신.
2: 귀신?
1: 아니면 물귀신.
2: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 어? 바로 우리. 걔들은 말이야, 우리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이 좀비인 줄 아는 애들이야. 어? 그런 애들 수천 수만이 와봐야 아우 동네만 시끄러워. 아우.
1: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나 화력이
2: 싸움은 말이야, 총구멍의 크기가 아니야. 싸움은 기선제압이야. 어? 예. 기 빨리는 놈이 지게 돼 있어. 야, 군사.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어? 덩어리 수나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했겠냐? 기선제압이거든. 예.
3: 외부인이 접근 중. 외부인이 접근 중. 비상 접근 외부인 접근 중.
2: 가자!
1: 예?
2: 장신 차려, 군사! 선빵 날리러 가야지!
1: 예.

0: 신라의 군사들이 도착하자 낭비성을 지키던 고구려의 지휘부는
1: 놈들이 진영을 형성하기 전에 물리고 막 흔들어야 돼. 자, 공격!
0: 신라의 군사들이 흐트러진 대오를 바로잡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실어.

0: 전투력을 상실하고 일찌감치 퇴각하기를 희망하는 신라의 군사들 돌아갈래요?
1: 군사들의 사기가 꺾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고구려군은 그 자기들이 수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냥 자부하는 군사들이에요.
0: 당시 신라 백제 군사들에게 있어서 고구려의 군사들은 중국을 상대로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며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구역의 짱이었다.
3: 우리 군사들이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을 무서운 준비라고 생각하는 형입감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4: 여긴 전쟁터야. 정신상태는 전쟁터 오기 전에 고쳐서 왔어야지.
3: 아이고 죄송해요. 시간이 긴급이라
2: 정보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적군은 수천에 불과합니다.
4: 당장은 군사들이 겁을 잔뜩 먹은 상황이라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2: 내 생각에 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 성을 지키려고 그냥 작정을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3: 명령을 내려주시면 목숨을 걸고 군사들과 진격할게요.
4: 토끼를 몰아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다.
2: 이 성문을 닫아 걸기 전에 그 승부를 좀 봐야 하는데.
4: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1: 신하. 아니. 부장군!
5: 이번 전투의 부장군으로서 책임지고 우리 군의 사기를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2: 좋은 작전이라도...
5: 정면 대결은 우리 쪽이 불리하니 일단 제가 적장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1: 유신아! 부장군? 맞짱이라니! 여기는 동네 뒷골목이 아니에요.
0: 이번 전투에 앞서
5: 춘추공과 우리 집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드신 찬스다.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0: 남다른 각오를 되새겼던 김유신.

0: 대장군의 말씀대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지 못하면 우리 군은 승산이 없습니다. 옷깃을 들면 옷이 바로 되고 그물에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 하였으니 제 한몸 이번 전투의 옷깃과 별이가 되겠습니다.
1: 장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장군님!
0: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군. 내 말은! 부장군인 내가 이번 전투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겠단 말이다.
1: 그런 말이었구나. 알겠습니다.
0: 허락해 주십시오.

병력의 차이는 차치하고 이미 멘탈에서 무너진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장군 김유신은 완전 무장을 하고 홀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한다.

0: 멈춰라! 그거 안 맞았지 총? 아, 일부러 옆으로 쏜 거야. 너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은 그땐 아주 그냥 걸러보낸다.
1: 난 신라군의 부장군 김유신이다.
0: 아, 김유신. 야야, 김유신이 누구냐?
2: 낭비성 전투 이후 잠깐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고구려군에겐 그저 무명이었던 김유신.
1: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구려의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3: 오, 마지막 히든카드. 1대1 데스매치를 신청한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칼을 갈았던 김유신.
1: 다시 한번 말한다. 신라의 부장군 김유신이 고구려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결투! 결투! 결투!

0: 신라와 고구려 군사들은 결투의장을 둘러싸고 서로의 장군을 응원하며 목이 터지라 응원가를 부른다. 자, 드디어 두 캡틴의 결투가 시작되고 한동안 눈싸움으로 서로의 칸을 보며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진다. 먼저
1: 패야! 하!
0: 한복이가 끝나자 상대방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김유신.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던 양쪽 군사들이 숨을 죽여 두 캡틴의 결투를 지켜보는데 기선제압에 성공한 김유신이 안타깝게도 출연하자마자 호흡소리 몇 번 남긴 채 김유신의 칼에 목이 베이는 고구려 장수. 김유신이 고구려 장수의 목을 치자 파랑 김유신을 따랐던 낭두들 중심으로 결성된 정예 대원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뒤이어 사기가 오른 신라군이 출동하고 기세가 등등해져 고구려군을 무찌르는 군사들을 바라보는 신라의 대장 김서현과 김천.
2: 아유, 이 머리, 어깨, 옆구리 그만하자. 아주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사돈.
3: 무릇 장수는 모두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2: 아유.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고 어찌 다 호랑이겠습니까?
3: 우리 유신이가 진정한 호랑이라면 그것 또한 신라의 복이지요.
0: 실로 오랜만에 목이 터져라 복식 웃음을 웃는 김서현.

0: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네 이겨자.
1: 역시 좀비는 돌로레스의 좀비지. 이녀예요.
2: 장군님 조민수.
3: 네, 예,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프의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찾아갑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에 개장했는데요. 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하면서 신시도 역시 인기여행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숙소들은 대부분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지어져 있는데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안형 자연휴양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휴양림 곳곳에 달을 형상화한 달맞이 공원, 별을 형상화한 커뮤니티 센터, 태양을 형상화한 태양 전망대 등이 있고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4km 길이의 해안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숙박시설 대부분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어져 있는데요. 이들 숙박시설에는 각각 해오름달, 물오름달, 입새달 등과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고금산 군도에 있는 섬들인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원하는 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시도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천주교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중국에서 부재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오던 중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게 되었고요. 가까스로 신시도 바닷가에 도착해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인기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근처에 있는 고군산 군도의 섬들을 쉽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군산 군도로 들어가는 들머리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는 신시도인데요. 신시도에서 첫 번째 연도교인 고군산 대교를 건너면 무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녀도의 명물은 쥐똥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인데요. 썰물이 되면 무녀도에서 바닷길을 따라 이 쥐똥섬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쥐똥섬이 보이는 바닷가에는 쥐똥섬 전망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카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녀도에서 선유대교를 건너면 고군산 군도를 대표하는 섬인 선유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에는 신선이 놀다 간 섬 또는 신선이 머물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 큰 섬이 아닌데도 꽤 큰 규모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앞에는 무인도인 솔섬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약 700m 길이의 데크길이 놓여 있어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좋은데요. 솔섬에서는 선유도의 명물인 망주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주봉은 지난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선유도에서 장자대교를 건너면 장자도를 거쳐 대장도에 이르게 됩니다. 대장도 최고봉인 대장봉은 해발 142.8m로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탐방로는 다소 가파른 편입니다. 하지만 대장봉 위에 서면 제대로 된 고군산 군도 전경과 함께 잔잔한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대장봉은 고군산 군도를 찾는 외국 여행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고군산 군도의 별미로는 바지락 칼국수와 박대구이 정식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 부족을 문제 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검토도 없이 공장을 짓겠냐며 호남에도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호남의 산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 도시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관리 시스템 향상 등을 통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2: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입니다. 쥐어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1: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호남 용수 언급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선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기업의 투자는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허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당권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대표 후보군인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3: 시작해볼게요.
4: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직격했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살 만큼 과했다는 겁니다.
5: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4: 또 일부 친명 유튜버 등이 민주당 기존 지지층을 비판하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환에 비유했습니다.
5: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4: 유 작가의 이런 발언들은 당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인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비판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칫 역사 속의 난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6: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 김민석 이런 식의 어떤 과잉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
7: 어려울 때일수록 더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7: 모아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요?
4: 한 초선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선명한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당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진영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우리 대표팀이 결국 벼랑 끝에 섰습니다. 32강 진출의 맨 끝자리, 조 3위 경쟁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열린 세 개 나라 경기 결과가 만든 한국의 운명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9: 한국의 32강행을 위해 우승부나 세네갈의 한 점차 승리를 기대했지만 세네갈이 너무 일찍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0: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 전반 13분 이라크 선수가 퇴장당한 것도 우리 대표팀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결국 세네갈이 5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의 경우의 수 하나를 지웠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에 밀려 조 3위 경쟁에서 7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반면 신성 야마를 앞세운 스페인은 우리 대표팀을 도왔습니다.
11: 다잡아주
9: 전반 42분 알렉스 바에나의 결승골로 이겨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스페인에 패하면서 한국은 7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 한국의 32강 진출을 위해선 이집트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전반 5분 이집트의 선제골에 이어 이란이 페널티킥 골까지 놓치면서 우리 대표팀의 희망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반 14분 터진 이란의 동점골에 결과는 1-1 무승부였습니다.
10: 우리가 이제 승점은 같지만은 이란보다는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점이 더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9: 이집트와 이란이 비겨 조 3위 순위 8위까지 밀린 가운데 우리나라의 운명은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이제 남은 티켓은 3장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3경기 모두 지켜봐야 32강행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하는 건지 원동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 현재까지 각 조 3위 순위입니다. 상위 5개 팀이 32강행을 확정했고 나머지 3자리만 남았습니다. 남아공전 졸전 이후 경우의 수 운도 따라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 3위 순위에서 8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결과에 따라 홍명보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먼저 제2조에선 조 2, 3위인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승부가 관건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이기거나 알제리가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줘야 한국보다 앞서는 조 3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무승부가 되면 알제리가 승점 4점짜리 조 3위가 돼 한국을 앞서게 됩니다. 다음은 K조. 2연패를 기록 중인 우즈벡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5점 차 이하로 이기거나 무승부가 나와야 합니다. 우즈벡이 진다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승점 4점으로 우리를 앞서게 됩니다. 마지막 L조에서도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줘야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만약 비기거나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한국보다 앞선 조 3위 팀이 확정돼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남은 3경기 중에서 최소 2경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턱걸이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12: 한 경기가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8: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2: 뭐 저희는 잘 준비하는 자세로
3: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서 제시한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우리 대표팀은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외부 환경의 탓인지 선수단 내부의 문제인지 남아공 졸전의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3: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이 졸전이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듯했습니다.
12: 이유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3: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남아공전의 부진. 그렇다면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먼저 선수단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낸 호텔을 찾았습니다.
14: 대표팀이 3박 4일간 머물렀던 몬테레이의 숙소 앞입니다. 컨디션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 면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 선수단의 식사 장소 등 환경은 5성급 호텔답게 쾌적했고 단수 정전 등 돌발 상황도 없었습니다.
15: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호텔 시스템은 100% 완벽하게 가동됐고 좋은 서비스와 정성어린 응대를 제공했습니다.
13: 다음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북중미 챔피언팀인 티그레스의 홈구장인 만큼 이곳 시설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16: Claro, la cancha está muy bien aquí.
15: 경기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공이 아주 빠르게 굴러가고 물도 제때 뿌려줘서 관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연습하기에도 좋았습니다.
13: 고온다습한 날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건 남아공도 같은 조건이라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외부 환경 탓도 아니고 선수단 내 내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14: 졸전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추려집니다. 바로 감독의 전술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그렇다면 다음 질문, 전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운 세계 흐름에 역행한 건 아닌지 박선우 기자가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17: 꿈의 무대를 빛낸 별들의 화려한 기술이 광장에 모인 팬들을 즐겁게 합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워 돌잔치가 펼쳐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만 유독 역행하는 느낌입니다. 점유율에서 2배 이상 앞서고도 슈팅을 상대의 절반밖에 때리지 못한 남아공전이 대표적입니다. 볼을 의미 없이 돌리다가 백패스가 이어졌고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 보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수 전환을 앞세워 아시아 최초로 한 경기 4골을 넣은 일본 축구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8: 90분을 견뎌내는 그리고 기동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19: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이었어요.
17: 현지 팬들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에 실망한 눈치지만 행운을 바란다면서 대표팀이 분발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5: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32강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17: 지구촌 축구 축제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지만 거꾸로 가는 한국 축구의 현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축구 팬들의 마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2강전을 예상하고 미 LA행 항공권을 끊어둔 교민들,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현지에 남아있는 붉은 악마들. 이들의 기다림도 딱 하루 남았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20: 남아공전 패배로 좌절된 조 2위 32강 직행했고, 미리 여러 장의 티켓을 사뒀던 이영표 해설위원의 표정에서도 깊은 허탈감이 묻어났습니다.
21: LA표 어떡할 거야.
22: 버리는 거지 뭐.
20: 한때 $1,800를 육박하던 LA의 32강전 티켓값은 캐나다와 남아공의 대진으로 확정된 뒤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23: 반값으로 내렸는데도 안 팔려요. 티켓 산 사람들이 한국 교민들이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고, 근데 지금 파느라 다들 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팔리면 가야죠.
20: 자력 진출이 무산되면서 몬테레이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붉은 악마도 있습니다. 당초 LA행을 예상하고 경유 항공편을 끊어둔 김도영 씨는 결국 귀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24: 일단

0: 비행기표를 이제 바꿀 수 없는 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만큼에도 돈을 할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는 이제 핑계거리만 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1: 하지만 그럼에도 극적으로 대표팀이 32강에 간다면 지난 4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초혼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0: 4년 뒤에 자기가 또 그 엔트리에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쇼케이스라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 팬들은 차마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이번 월드컵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전반 32분 만에 완성된 3개의 골. 이 놀라운 해트트릭의 주인공은 프랑스 뎀벨레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4: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한 프랑스와 노르웨이. 조 1위를 놓고 맞붙은 경기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였습니다. 전반 7분, 은바페의 패스를 받은 뎀벨레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13분 뒤, 이번에도 은바페가 찔러준 공은 뎀벨레의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어지며 추가골이 됐습니다. 곧바로 역습에 나선 노르웨이. 오스보르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전반 32분 뎀벨레가 왼발 가마차기로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뎀벨레는 전반이 끝나기도 전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발롱도르 수상자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후반 초반 프랑스 골키퍼 매냥이 페널티킥 실점 위기까지 막아낸 가운데 경기 종료 직전 두 회의 쐐기골까지 더한 프랑스는 노르웨이를 4-1로 완파하고 3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5: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친 노르웨이는 특급 공격수 홀란을 투입하지 않으며 코트디부아르와의 32강전에 대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 한때 외신들이 꼽은 돌풍의 주역은 우리였는데 다크호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카보베르데입니다. 월드컵 첫 출전에 무패 행진, 결국 32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6: 사우디의 헤더가 날아옵니다. 구록의 거미손 골키퍼 부지냐가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카보베르데는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0-0 무승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직 진행 중인 같은 조 다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7: 자, 소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
8: 네, 끝났습니다.
7: 마무리가 됩니다.
6: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 그라운드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꿈같은 순간을 즐겼습니다. 뛰어오르고 환호를 지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자 문제로 뒤늦게 원정 응원을 온 보지냐의 어머니도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명의 골키퍼 보지냐의 신들린 선방으로 우승 후보 스페인과 첫 경기 우승부, 우루과이의 역전을 당하고도 따라붙으며 언더독의 기적을 써내린 카보베르데. 무패 행진 속에 진출한 32강전에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또 다른 기적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3: 지금부터는 최악의 지진,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더 절망적인 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의 숫자입니다. 실종자 5만 명, 유엔이 이런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9: 완전히 무너진 건물은 거대한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힘겹게 이어가는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신락 같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10: 내가 원하는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아들을 꺼내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어떤 상태든 말입니다.
9: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 1,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3,300명이 넘습니다.
10: 6월 24일에 발생한 매우 심각한 지진의 결과로 920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0: 연락 국회의장입니다.
1: 네, 24de junio.
2: 피해 규모가 임시 대통령 발표 뒤 수배 늘어난 건데 군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집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각국의 구조대는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발전소는 멈춰섰고 전력이 차단된 여파로 주요 에너지원인 정유소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마비된 항구와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복구가 더디고 치안 불안까지 겹쳐 국가 전체가 사실상 공황 상태입니다.
0: 당국 중 누구도 가족의 장례를 해줄 수 있도록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2: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이 실종되고 676만 명이 직간접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이 절망적인 숫자 앞에서도 가족을 찾기 위한 구조를 멈출 순 없습니다. 정신없이 콘크리트를 치우며 잔해를 파내지만 이 틈을 노린 약탈도 기승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4: 시민들이 모두 달려들어 힘겹게 부상자를 끌어올립니다.
0: 이름이 뭐예요?
4: 구호 장비가 부족한 데다 피해가 워낙 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0: 지진 때 문을 정말 꽉 잡아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4: 맨손으로 울퉁불퉁한 콘크리트를 해치고 집에서 쓰던 곡괭이도 들어보지만 생존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0: 내 형제, 자매와 조카, 친구들까지 저기에 깔려 있어요.
4: 도시 일대가 사실상 거대한 대피소로 변하면서 이재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들고 나옵니다. 치안 공백에 약탈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등록된 구조대 외에는 재난 현장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0: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라과이라주의 접근이 지연됩니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입니다.
4: 강진 발생 사흘째 실종자의 생존 한계로 여겨지는 72시간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체계도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라과이라주의 공립병원 3곳 가운데 2곳은 진료를 중단했고 역시 피해가 큰 수도 카라카스에선 공공구급차가 단 3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32강행을 좌우할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먼저 I조 세네갈과 이라크의 대결은 무승부 혹은 대승만 아니면 우리에게 유리했는데요. 결과는 5-0 세네갈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우리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열린 H조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1-0으로 이겨서 32강 진출 요건 3분의 1을 채웠고요. G조 이집트와 이란이 1-1 무승부를 기록해 대한민국이 조 3위 중 8위로 밀리면서 32강 합류 가능성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표팀의 운명은 내일 다른 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판가름 나는데요. 자, 토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아직 멕시코에 머물면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목요일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남아공에 0-1로 졌고요. 그 A조 3위에 그치면서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일단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가달라하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그 대표팀은 어제 하루 쉬었고요. 오늘 일단 다시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0: 네. 남아공전 패배 이후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좀 뒤숭숭합니다. 뭐 소리소 김민재 선수가 교체아웃에 불만을 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수비수 서령우 측은 남아공전 종료 1시간 뒤에 또 악플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가 또 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내분설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네네. 32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1: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1승 2패 A조 3위로 마친 상태고요. 이번 대회는 총 12개 조 3위 팀 중에 상위 8개 나라의 32강 진출권이 주어지고 승점과 뭐 골드시 다득점 등을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인 8위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조별리그 3개 조의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 네네. 오늘 우리의 32강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들이 치러졌는데 우선 세네갈의 순위를 추월당했죠?
1: 네, 맞습니다. 그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대파를 했고요. 우리나라와 승점은 3점으로 갔지만 그 골득실에 앞서면서 그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습니다.
0: 네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이죠, 지금.
1: 다행히 골득실.
0: 네네. 다행히 H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었어요.
1: 네, 일단은 골득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일단 1-0으로 잡아주면서 그 한국을 좀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3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잡아줬어야 됐는데요. 스페인 바에나 선수가 귀중한 결승골을 뽑아줬고요. 일단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그 조별리그에서 살짝 탈락을 시켰고 우리나라보다 그 전적에서 또 밑으로 또 보내는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0: 네. 자, H조 다른 경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1: 네,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와 득점 없이 비겼고요. 3무승부 조 2위로 32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0: 네.
1: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인구 52만 명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인데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적을 썼습니다.
0: 네, 네. 자, 지조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도 중요했는데 이 경기 승부를 내지 못했죠?
1: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0: 네.
1: 그 이집트가 이란과 1-1 무승부에 그쳤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이란을 잡아줘야 또다시 경우의 수를 좀 하나 또 지울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집트가 선제골을 넣고도 그 동점골을 내줬고요. 결국 두 팀이 비기면서 상무승부의 이란마저 그 골득실에 앞서면서 우리나라를 또 제치고 말았습니다.
0: 네. 주의조 다른 팀 경기는 어땠습니까?
1: 네, 벨기에가 뉴질랜드를 5-1로 대파하면서 이집트와 나란히 1승 2무지만 골득실에 앞서서 조 1위로 32강에 올랐고요.
0: 네.
1: 이집트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이란도 조 3위로 32강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0: 네. 자, 조별리그 최종전은 내일 열리죠?
1: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3위 12개 팀 중에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 현재 8위거든요. 지금 3경기를 다 치른 팀 중에 우리보다 순위가 미친 건 스코틀랜드와 우루과이 두 팀뿐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 그 마지막 날에 그 J2조, K조, L조의 그 경기가 열리는데 남은 세 개의 조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개를 충족을 해야 우리가 네. 극적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 최종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1: 네, 좀 다소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좀 운이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L조에서는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꺾어줘야 되고요. K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D조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승패가 또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3위 팀 중에 8위 안에 못 들면 바로 짐을 싸서 귀국을 해야 됩니다.
0: 네. 통계업체가 예측한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도 많이 낮아졌죠?
1: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통계업체 오파가 그 남아공전 직후에는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을 87%로 네. 굉장히 높게 예측을 했고요.
0: 졌는데도.
1: 그런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국들이 굉장히 그 조 3위 팀들이 선전을 하면서 네네. 일단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그 확률이 54%까지 떨어졌고 또 오늘은 무려 31%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0: 네네.
1: 냉정하게 수치만 놓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또 기적적으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 현지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합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선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확정된 나라부터 정리해볼까요?
2: 대한민국에 속한 A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최국 멕시코가 3전 전승으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0: 네.
2: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1승

0: 1무대 승점 4점으로 32강행을 확정했고요. 비주에서는 유럽의 스위스가 2승 1무, 또 다른 개최국 캐나다가 1승 1무 1패, 네. 승점 4점으로 2위 컷에 들은 가운데 성적과 승점이 같은 유럽의 보스니아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로 32강에 들었습니다.
1: 네.
0: C조에서는 축구왕국 브라질, 그리고 지난 대회 4강팀 모로코가 나란히 2승 1무로 32강에 올랐고요.
1: 네.
0: D조에서는 개최국 미국이 2승 1패, 아시아의 강호 호주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1: 네.
0: 호주와 비기면서 마찬가지 1승 1무 1패가 된 파라과이가 3위 중에 높은 순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0: 2조에서는 전차 군단 독일과 아프리카 북변 코트디부아르가 2승 1패로 나란히 32강에 들었고 에콰도르가 어제 새벽 5시에 열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1승 1무 1패로 32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
0: F조에서는 유럽의 네덜란드가 2승 1무, 일본이 1승 2무로 32강에 안착했고 스웨덴이 승점 4점을 획득하면서 32강의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1: 예.
0: G조에서는 유럽의 벨기에가 최종전에서 뉴질랜드를 5대1로 박살내면서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조 수위에 올랐고 이집트는 마찬가지로 최종전에서 2라운드가 비기면서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린 2위에 올랐습니다.
1: 네.
0: H조에서는 스웨덴이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가 최종전에서 사우디와 비기면서 3무를 기록,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0: I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죠. 프랑스가 3전 전승으로 조 1위에 올랐고요. 엘링 홀란의 노르웨이가 2승 1패로 32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1: 네.
0: J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2연승으로 일찌감치 32강을 확정 지은 가운데
1: 네.
0: 2위 자리를 놓고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1승 1패인 상황에서 최종전을 앞두고 있고요. K조에서는 콜롬비아가 2연승으로 최소 2위를 확보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1승 1무로 각조 3위 중에 무조건 32강에 오를 수 있는 승점인 4점을 확보하면서 32강 진출을 확정했고요.
1: 네.
0: L조에서는 잉글랜드와 가나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나란히 1, 2위에 올라있고요.
1: 네.
0: 최종전에서 조순위가 갈릴 전망입니다.
1: 네, 48개 팀이 참가해서 12개조 L조까지 있죠. 자, 탈락 확정국도 나왔죠.
0: 그렇습니다. 각조 4위 팀들은 승점에 상관없이 탈락이 확정이 되는데요. 일단 12개 조 4위 중에 아직 3위 가능성이 남아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11개 팀이 조별리그 3경기만 치르고
1: 네.
0: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1: 네네.
0: 우선 우리가 속한 A조의 체코를 비롯해 B조의 카타르, E조의 퀴라소, G조의 뉴질랜드가 1승 2패로 탈락했고요.
1: 네.
0: 북중미 카리브해의 섬나라죠. IT가 F조의 튀니지, I조의 이라크와 함께 3전 전패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H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무 1패로 탈락했고요. D조의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에서 개최국 미국의 3대 2 역전승을 거두는 투혼을 발휘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뒤늦게 시동이 걸리면서 1승 2패로 탈락한 팀이 되었고요. 현재 4위 팀 중에서는 아직 최종전이 남았지만 중동의 요르단 그리고 중남미의 파나마가 승자승 대결에서 패하면서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조 3위 팀들 중에서도 탈락이 확정된 국가가 있는데요. H조의 우루과이입니다.
1: 네네.
0: 우루과이가 2무 1패로 3위 팀 중에 최저 승점을 기록하면서 3위 12개 팀 중 최하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1: 네. 자,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32강행이 좌우되는 팀, 우리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0: 우선 각조 3위 팀 중에서는 크로아티아, 알제리, 콩고 민주공화국이 경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4위 팀 중에서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파나마가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현재까지 3위 그룹 12개 팀 중 5개국, 즉 스웨덴, 에콰도르, 보스니아, 파라과이, 세네갈까지는 32강 진출을 확정을 했거든요.
1: 네네.
0: 아직 미정인 팀들은 3위 그룹 중에 현재 6위인 이란, 그리고 7위인 크로아티아, 그리고 8위인 대한민국부터 그 후손이들인 알제리, 스코틀랜드, 콩고 민주공화국까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중에 스코틀랜드는 우리보다 골득실이 낮아서 무조건 우리 후손위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3위 팀 중 최소 10위는 확정한다는 뜻인데 32강 마지막 티켓인 도 3위 12개 팀 중 8위에 들려면
1: 네.
0: 2개 팀을 더 제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0: 세네갈이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13분 이라크 수비수 솔라카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후 세네갈이 골잔치를 벌이면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빅경기가 오늘 새벽 있었죠. 음바페를 앞세운 프랑스가 혼란에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우승 후보답게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했죠.
0: 음바페와 혼란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요. 전반에 해트트릭을 완성한 지난해 발롱드르 위너 덴벨레였습니다.
1: 네.
0: 프랑스가 우승후보답게 노르웨이를 4대1로 꺾고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끝냈는데요. 혼란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1: 네.
0: 그 가운데 음바페가 경기 시작 22초 만에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전반 7분 프랑스의 선제골 역시 음바페의 발끝에서 시작됐는데요. 음바페가 찔러준 패스를 덴벨레가 공을 잡아 접더니 깔끔하게 골망을 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덴벨레 선수가 빠른 시간에 해트트릭을 완성을 하면서 지구촌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드르 수상자의 위엄을 보였고요.
1: 네.
0: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해트트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 네. AC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의 승리를 거두면서 우루과이가 짐을 싸게 됐죠.
0: 스페인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루과이를 꺾어주었는데요.
1: 네.
0: 스페인이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라민 야말 등 최정예 멤버들을 총동원했는데 전반 42분 바예나 선수가 감각적인 터닝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1: 네.
0: 스페인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조 1위로 32강에 오르면서 우루과이가 2무 1패 조 3위로 밀려났고요.
1: 네.
0: 덕분에 승점 3점을 기록 중인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희망이 잠시나마 살아났습니다.
1: 네, 내일 이제 한국 축구의 운명을 좌우할 다른 조 경기가 열리는데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0: 네, 한국 축구의 32강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는 세 경기인데요. 가나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죠.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L조 최종전이 오전 6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요. 비기거나 우즈베키스탄이 5골 차 이하로 이겨야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K조 최종전이 오전 8시 30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1: 네.
0: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이기거나 알제리가 두 골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J조 최종전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경기는 오전 11시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외 오전 6시 파나마와 잉글랜드전이 열리고요. 오전 8시 30분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전, 오전 11시에는 요르단과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메시 고국의 초대형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2: 네, 최근 아르헨티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 동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높이 26m, 무게 70톤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고 메시의 고국이 아르헨티나 네오켄주 쿠트랄코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1: 네.
2: 이달 초 인도의 콜카타에서는 강풍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21m 높이의 메시 동상이 철거된 바 있는데
1: 네.
2: 이번에 공개된 게 5m 더 높은 규모가 되겠고요.
1: 네.
2: 세계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는 메시는 지금 대회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통산 18골 고지를 밟아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고 또 이번 대회 득점 선두도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의 전설이었던 마라도나를 넘어섰어요, 메시가. 네,
2: 네 그렇습니다.
1: 자, 멕시코의 베테랑 골키퍼 오초아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했죠.
2: 네, 6회 연속 월드컵에 참가한 오초아가 체코를 상대로 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후반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멕시코가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체코를 상대했는데 후반 33분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오초아가 주전 골키퍼 라울 랑헬을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1: 네.
2: 멕시코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오초아가 그런 데 들어섰고요. 또 멕시코가 추가 시간 오초아의 롱패스로 시작된 플레이로 골을 넣으면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2: 다음 달 41번째 생일을 맞는 오초아는 이날 경기에 나서면서 멕시코 최고령 월드컵 출전 선수 기록도 세웠고요. 경기 후 골대에 입을 맞췄고 또 동료들이 오초아를 행가래치면서 그 6번째이자 마지막일 월드컵을 함께 즐겼습니다.
1: 네. 자, 노르웨이의 노젓기 응원이 인기인데 동참하지 않는 팬들이 화제라고요?
2: 네, 노르웨이가 아이조 첫 두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 지었었죠.
1: 네.
2: 특히 이제

0: 세네갈을 3대2로 꺾은 지난 23일 경기 후에는 선수 모두가 응원당 쪽 그라운드에 앉아서 바이킹 노적기 응원을 선보였는데 경기 중에는 팬들이 이제 바이킹이 후에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지만 홀로 가만히 경기만 보는 한 팬이 또 중계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1: 한 명이었군요.
0: 네. 네, 한 명이었는데 이 에밀 안네르스 라펜이라는 분인데요. 이 노르웨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바이킹 배는 돛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노적기를 바이킹 문화의 상징처럼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1: 맞지
0: 설명을
1: 않다 이거죠.
0: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 응원이 좀 멍청한 아이디였다 이렇게 주장도 하면서 앞으로도 노적기 응원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1: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란 대표팀의 미국 출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고요?
0: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24일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 이틀 전에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경기 직후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가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이란 대표팀에 대해 경기 24시간 이내에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해 이란 대표팀 측에 반발을 샀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 미국 당국은 사전에 계획됐던 일이었고 뭐 이란 측에도 미리 알려준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이 경기 전 현지 적응 시간을 조금 더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하죠?
0: 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결승전을 즐기고 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주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0: 미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해 D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대회 개막전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트럼프는 지난해 7월 같은 이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고 우승팀 첼시에게 트로피를 직접 건네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거나 또 시상을 위해 그라운드에 내려갔을 때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사직 경기부터 살펴보죠. 사직에서 홈런 파티가 펼쳐지면서 LG가 롯데 역전승을 거뒀죠?
2: 네, LG가 1위 팀의 저력을 선보였다고 할까요? 롯데 8-7 역전승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2: 사실 기세는 롯데가 좀 더 좋았습니다. 1-2로 뒤진 3회 말 한동희의 투런, 윤동희의 솔로포, 그러니까 백투백 홈런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LG도 7회 초 상대 실책과 천성호 내야안타로 4-5로 추격했고
1: 네.
2: 8회 초 2사 만루에서 오스틴이 그랜드슬램을 쏘면서 단숨에 8-5로 뒤집었습니다.
1: 네.
2: 8회 9회 1점씩 주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LG가 웃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오스틴이 다시 홈런 단독 1위가 됐죠?
2: 그렇습니다. 경기 전까지 오스틴과 기아 김도영이 나란히 22홈런으로 공동 1위였는데 오늘 김도영 선수는 홈런을 치지 못했고 오스틴 선수가 하나 치면서 23개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홈런왕 뭐 현재까지는 2파전이라 볼 수 있겠으나
1: 네.
2: 하나 강백호와 KT 힐리어드가 19홈런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구에서는 원태인이 선발로 나선 삼성이 KT를 잡고 2위로 올라섰죠.
2: 네, 삼성이 KT를 4-3으로 잡고 전날에 이어 또 이겼습니다. 최근 3연승입니다. KT가 2위였는데 삼성이 연이트 승리하면서 승차 두 경기를 지웠고 삼성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2: 25일 만에 2위입니다.
1: 네.
2: 원태인은 휴식을 취하고 이날 복귀했는데 5이닝 2실점 1자책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1: 네.
2: 투구수가 좀 많아서 길게 이닝을 먹지는 못했고 수비 지원도 조금 받지 못했습니다.
1: 네.
2: 그래도 뒤진 상황에서 8회 최용우가 2타점 결승타를 치면서 삼성이 네. 웃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최용우가 8회 승부를 결정지었죠. 잠실 네. 경기 살펴볼까요? 4, 5위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8회 7점 빅이닝을 만들면서 두산이 기아를 잡았죠?
2: 네, 두산이 기아의 8-1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사실 7회까지는 팽팽했어요. 두산이 3회 말 1점을 냈고 기아가 8회 초 1점 뽑으면서 1-1 8회 말 두산이 시원하게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2: 1, 2루에서 안재석과 박지훈 적시타로 3-1 정수빈 2타점 적시타가 추가로 나오면서 5-1이 됐고 계속된 만루에서 조수영이 2타점 그리고 전담인이 또 내야안타를 치면서 8-1로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기아가 불펜 싸움에서 밀렸죠?
2: 네, 양팀 선발은 두산 잭로그가 7.1이닝 1실점, 기아 선발 시라카가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아 불펜도 조상호, 곽도규, 전상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8회 정혜영이 0.1이닝 5실점, 최지민이 0.2이닝 2실점 하면서 필승조를 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기아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문학은 오늘 전석 매진이었는데 홈팀 SSG가 천적 한화의 경기를 내줬네요.
2: 네, SSG가 올 시즌 10번째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한화가 8-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회 초부터 한화가 기세를 올렸어요. 페라자 적시 2루타, 그다음에 강백호의 떡볼 타점이 나오면서 2-0이 됐고 5회 초에는 최인호 희생플라이,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강백호의 투런포가 잇따라 나오면서 순식간에 7-0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7회 초 노시원이 솔로 홈런을 다시 치면서 8-0이 됐고 SSG는 7회 말 고명준이 솔로포 하나를 치면서 겨우 무득점 패배는 면했습니다.
1: 네, 한화 거포 노시환 선수 5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중이죠?
2: 네, 뜨겁습니다. 오늘 SSG전 5번 선루수로 출전했고 7회 초 시즌 15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지난 23일 두산전부터 5경기 연속 홈런, 개인 최초 기록이기도 하고 한화 구단 역사상 또 최초이기도 합니다. 구단 네. 역사를 쓴 하루가 됐는데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 23일 날 두산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5회 실내 타격장에서 최재원 선수 배트로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감이 완전히 달랐는데 네. 오히려 이게 느낌이 좋았는지 그리고 다시 경기에 나가서 홈런을 치면서 네. 계속 지금 최재원 선수 배트로 5회에 훈련을 하고 다시 그 7회, 뭐 6회, 7회, 8회 계속 홈런을 치는 그런 묘한 루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가 있군요.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2: 네. 근데 이게 배트가 내 손 감각과 완전 다르면 네. 다시 내 걸 잡았을 때 좀 더 익숙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창원 NC파크로 가보죠. 창단 최다 11연패 위기였던 키움이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네요.
2: 네, 내리 10연패를 당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NC 상대로 3-1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2: 현장을 찾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고 선발로 나선 하영민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영민 네. 선수가 오늘 워낙 잘 던졌습니다. 7이닝 7삼진 1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올 시즌 두 번째로 7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1: 네.
2: 타선에서는 추재현과 안치홍, 히우라가 홈런을 치면서 3점 지난 14일 이후 13일 만에 팀이 승리를 따냈네요.
1: 네. 자, NC와 결별한 외국인 타자 데이비스는 키움에서 뛸 수도 있다고요.
2: 네, 뭐 키움이 외국인 그 데이비스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키움 쪽은 일단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2: 데이비스를 영입하면 외국인 타자 두 명을 써야 하지요. 네, 히우라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투수를 한 명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와일스라는 그 알칸타라 와일스 중에 와일스 쪽이 조금 더 유력한 걸로 보이는데
1: 네.
2: 와일스가 내일 등판합니다. 부상으로 빠졌다가
1: 네.
2: 그래서 당장 내일 복귀전을 치르는 선수 앞에서 투수 바꿉니다라고 알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늘 이정후와 김하성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는데요. 오늘 이정후 선수 타율이 좀 내려왔죠?
2: 네, 샌프란시스코가 애틀랜타와 홈 3연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정후와 김하성이 모두 출전한 경기였어요.
1: 네.
2: 코리안 더비인데 둘 다 4타수 무안타로 썩 좋진 못했습니다. 이정후는 시즌 타율 3할 2푼 7리가 됐고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순위에서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1: 네.
2: 대신 내셔널리그에서는 타율 2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반대로 김하성 선수는 이날도 무안타에 그치면서 시즌 타율이 7푼 1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네.
2: 두 선수 개인적인 성적과 별개로 묘한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1회 말 2사 2루 상황 이정우가 중전 안타성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는데 김하성이 다이빙 캐치로 딱 잡아내면서 그대로 이닝이 끝났습니다.
1: 네.
2: 잘 치고 잘 막은 절친 선후배가 잘 치고 잘 막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북중기 월드컵을 달리는 투혼의 베테랑 선수를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나이가 무색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87년생, 만으로 39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고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5득점으로 선수 순위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하는 모습은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2: 맞아요.
1: 와, 저게 가능할까?
2: 그러니까요.
1: 괜히 축구의신이 아닌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정말 나이를 믿기 힘든 퍼포먼스로 많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산 월드컵 최다 골인 18골, 그리고 최다 경기 출전인 28경기,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2489분, 네. 약 41시간이고요. 여기에 최다 공격 포인트 2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갖고 있던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경신을 한 겁니다.
1: 지금 득점 선두죠. 5골.
2: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메시의 해트트릭 골 모음을 함께 들어보시죠.
3: 네, 그렇죠. 방금 메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는데요.
4: 자, 잡았어. 네, 메시가 찬스예요. 자, 메시가 찬스.
5: 골!
4: 예!
5: 골!
4: 아름다운 골. 메시.
3: 공이 휘어요. 네. 공이 높고 휘니까 메시가 볼 거예요.
4: 자, 메시가 샷으로 네. 패스. 런턴으로 마르티스. 흘러나온 볼. 왼쪽에 메시. 그대로 잡고 네. 한 발에 넘겨줍니다. 아니, 왼쪽에서 뒷공을 잘라서 넘겨주고.
3: 제 2선
4: 잡았어.
3: 슈팅이에요. 슈팅이에요. 지금 메시.
4: 11번 슛골.
3: 메시 골.
4: 리오넬 메시.
3: 어떻게 저기 서 있나요? 이게
4: 자,
3: 어려운 거예요.
4: 메시가 잡았습니다. 자, 메시가 공간을
3: 지켜줘야 돼요.
4: 메시.
3: 네, 이거죠. 오버랩 당하고요.
4: 잡아서.
3: 오버랩 당하고요.
4: 니코 군사를
3: 메시 다시
4: 뒤로 주고.
3: 메시 다시.
4: 메시
3: 다시.
4: 메시. 헤드트릭.
3: 헤드트릭.
4: 메시.
3: 이 아웃사이드 패스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죠. 그리고 오버랩 돌아주는 움직임 좋았고요.
4: 네.
3: 이걸 다시 메시에게 다시 왼쪽으로 잡아놓고.
1: 올해 나이가 39살이에요, 메시가.
2: 네, 그러니까요.
1: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한 이번 월드컵에서도 정말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네요.
2: 맞습니다. 네. 아마 근데 2030년 월드컵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월드컵 역사상 대회 2연패를 한 나라는 이탈리아, 브라질 두 차례뿐입니다.
1: 네.
2: 만약에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다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를 하는 거고요. 메시는 득점왕인 골든부트와 MVP인 골든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메시와 함께 언급되는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죠?
2: 네, 호날두는 장기간 메시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요. 심지어 호날두는 메시보다 두 살이 더 많습니다.
1: 네네.
2: 85년생으로 마흔이 넘었는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 선수들 중에 43살인 스코틀랜드의 골키퍼 크레이그 고든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네.
1: 1차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쳐서 팬들이 많이 실망했는데
2: 네.
1: 다음 경기에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죠?
2: 맞아요. 두 번째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두 골을 몰아쳤는데요. 그 경기에서의 활약상 함께 들어보시죠.
6: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 과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오늘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존을 걸고 나서고 있는 흰 늑대들 우즈베키스탄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K조 2차전 포르투갈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치고 올라갑니다. 낙격!
7: 호날두! 호날두!
6: 자,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데요.
2: 네. 네. 호날두는 이 득점으로 사상 첫 월드컵 6개 대회에서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는데요.
1: 네.
2: 6개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호날두를 포함해서 메시 그리고 오초아 이렇게 3명입니다.
1: 네. 근데 6개 네. 대회 득점은 또 기록이에요.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오초아는 골키퍼니까 득점과는 거리가 멀고 메시는 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득점에 실패한 적이 있고 호날두는 네. 이렇게 6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득점을 해냈는데요. 메시와 호날두 이 베테랑들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월드컵을 빛내는 화제의 선수들.

0: 이어서 다양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컵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축구 통계매체 옵타가 일본의 32강 첫 경기 탈락 확률을 높게 점쳤네요.
1: 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요. F조 2위로 올라온 일본이 32강에서 만날 상대는 C조 1위인 세계 최강 브라질입니다.
0: 네.
1: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브라질의 16강 진출 확률은 69.1%인 반면에 일본이 진출할 확률은 30.9%에 그쳤는데요.
0: 네, 네.
1: 사실상 일본의 32강 탈락 가능성을 약 70%로 점친 겁니다.
0: 브라질을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1: 네. 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만났었는데요.
0: 네.
1: 3-2 역전승을 거둔 기록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또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매서운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네.
1: 이 두 팀의 승부 오늘 30일 오전 2시고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0: 네. 자, 이 조 최하위로 탈락한 체코에서는 주축 선수들 은퇴 발표가 이어졌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A조에서 이제 체코가 1무 2패 조 최하위로 탈락을 했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표팀 주축 선수들의 은퇴 발표가 도미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이 간판 공격수인 패트릭 시크가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수비의 핵심 베테랑인 토마시 홀레시까지 대표팀 마무리를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조기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체코 축구협회도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아름다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오프사이드 판정 시비가 많이 줄었는데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라고요?
1: 네. 바로 이번 대회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또 첨단 데이터 기술이 돋보입니다.
0: 네.
1: 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전용 카메라들이 선수들의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머리와 어깨, 발끝 등 이렇게 무려 29개의 관절 포인트를
0: 네.
1: 초당 50회씩 쪽에서 실시간 3차원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데요.
0: 거의 오류가 없죠. 이러면.
1: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은 이번 월드컵 공인구 속에 들어가 있는 관성 측정 센서입니다.
0: 네.
1: 선수의 발에 공이 닿는 순간의 진동과 가속도를 초당 500번이나 측정을 해서 비디오 판독실로 보내거든요.
0: 네.
1: 특히나 이 관중들이 가장 환호하는 건 3D 아바타 기술인데요. 선수의 체형을 그대로 스캔한 이 아바타가 전광판에
0: 네.
1: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신체 부위가 선을 넘어서 오프사이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0: 네.
1: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판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축구가 이제는 그 첨단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0: 네. 자, 월드컵 경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든다면서요?
1: 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와 그리고 더 미러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전력회사 페이리스 파워가 분석한 결과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내 경기장 11곳의 총 전기요금이 자그마치 8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0: 네.
1: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텍사스주의 댈러스 스타디움 이라고
0: 네.
1: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을 쓴 거냐면 그 댈러스 지역에 1,035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그런
0: 네.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이 바로 이 실내 냉방 설비 때문인데요. 전력 사용량 그 상위권에 오른 뭐 댈러스나 휴스턴이나 애틀랜타 경기장 모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초대형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그런
0: 네.
1: 곳들이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란 지역이 지역별로 전기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0: 네.
1: 로스앤젤레스 LA 스타디움은 전기를 더 적게 쓰는데도 전기요금이 2억 원을 넘길 것으로
0: 네.
1: 예상을 했는데요. 경기당 전기요금도 LA가 약 2,90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텍사스가 남부라서 많이 더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자, 월드컵 아이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라권에는 안개가 짙게 낄 텐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 현재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다자녀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사용 방식이 개선돼서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절기 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어서 더 따뜻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네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김다송 감독의 현재를 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봉한 신작이고요. 김다송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현재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 혜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인데요. 주인공 현재는 신인 황보은 배우가 맡았고, 혜인은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돼지의 왕 등으로 익숙하실 최정환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올해 5월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 초청돼 개봉하기 전 영화제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0: 예. 먼저 영화의 줄거리 만나볼까요?
1: 네, 17살의 현재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대로 응해주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10년째 행방불명된 딸을 찾아 헤매는 혜인과 우연히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현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혜인이 몸을 던져 현재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막아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떠난 현재는 혜인의 집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둘은 마치 모녀지간처럼 가까워지고 현재는 혜인을 자신의 엄마처럼 여기면서 지냅니다. 그러던 중 딸 윤수리를 목격한 것 같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혜인은 곧바로 목포로 향합니다.
0: 예, 각자의 상처를 지닌 두 주인공이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이야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혜인의 관계가 일종의 유사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영화가 둘이 모녀지간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손쉽게 마무리 짓진 않고요. 현재는 혜인을 자기 엄마와 다름없이 대하지만 혜인에겐 여전히 딸 윤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런 혜인을 바라보면서 현재도 집에서 아버지의 손찌검을 견디고 있을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0: 예, 혜인이 자신의 딸 윤소리를 찾아서 목포에 갔을 때 현재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1: 네, 굉장히 놀랍게도 혜인이 진심으로 딸을 찾길 바랍니다. 혜인의 딸 윤수리에겐 청각장애가 있다는 설정이라서 혜인과 현재도 목포에 위치한 농학교에 찾아갑니다. 혜인이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현재는 윤슬로 추정되는 다솔이라는 학생을 찾아가서 굉장히 느리게나마 수어로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내가 윤수리가 맞는지, 만약 윤수리가 아니라 해도 오늘만이라도 혜인의 딸이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 누구보다 안정된 가족을 바라고 있었던 현재이기에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딸을 찾고 싶어하는 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0: 예, 실제로 작품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가 영화에 함께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비장애인 배우가 수어를 배워서 극중 청각장애인을 연기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김다송 감독은 수어를 단순한 연기 기술이 아니라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극중 다솔 역에 실제 청각장애를 지닌 박세현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서울 농학교 브이로그나 SK텔레콤 문자 캠페인 등의 영상에서 김다송 감독이 눈여겨봐온 배우라고 하는데요. 김다송 감독 역시 그동안 비장애인 스태프와 배우들과 영화 현장에 함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와 처음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준비가 좀 미흡해서 현장에서 혹여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이제 감독과 배우의 다리 역할을 해주자 어렵지 않게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실제 농인 배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박세현 배우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 박세현 배우가 연기한 다솔은 혜인의 딸 윤슬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온 현재 혜인과 주로 윤술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수업뿐 아니라 이들의 말에 놀라고 난처해하고 웃으면서 반기는 표정을 상당히 잘 쓰고요. 게다가 극중 다솔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짧은 공연을 또 현재와 혜인 앞에서 선보이는데요. 영화에선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공연을 보여줍니다. 대신 자막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관객들이 다솔의 수어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연출이 된 것 같은데요. 조용한 학교 교실에서 펼쳐지는 다솔의 공연과 이를 집중해 바라보는 혜인, 현재 모습이 어딘가 모를 뭉클함을 자아냅니다.
0: 비정인 배우들도 수어를 배워야 소통이 가능할 텐데요. 어떤가요?
1: 네, 황보은, 최정한 배우 모두 수어를 배웠는데요. 김다솜 감독이 비장애인 배우들에게 수어를 동작을 외워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어가 지닌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준비해보자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현재는 혜인에 비해선 서툴게 수어를 하지만 어떻게든 윤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배우들의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현재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먼저 현재를 위하여는 현재와 혜인 두 사람이 가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서로 보듬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하여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영화에선 드물게 청각장애인 배우를 기용했다는 점인데요. 해외 영화에선 꽤 자주 농인 배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곧 개봉 예정인 티모시 샬람의 주연의 마티 슈프림에선 극중 탁구 선수 역에 실제 일본의 청각장애인 탁구 선수를 캐스팅하기도 했고요. 영화 코다에서도 농인 배우인 트로이 코처가 주인공 아버지 역을 연기해 아카데미 최초의 농인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주인공의 엄마 역에 캐스팅된 농인 베이 말리 매틀리는 과거 작은 신의 아이들로 일찍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연달아 여러 성과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장애를 가진 캐릭터에 실제 장애인 배우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현재를 위하여는 농인 배역의 농인 배우를 기용한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요. 그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까지 되짚는 영화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현재와 혜인, 다솔의 이야기

0: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김다솜 감독의 현재를 위하여 만나봤습니다. 신의 21 조연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브홀릭의 화분.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네, 야구는 함께 뛰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스포츠인데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웃고 응원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특별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교남 소망의 집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배트를 휘두르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초대석 시간에서는 교남 소망의 집 이수연 실장과 함께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의 감동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교남 소망의 집에서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해온 23년 차 사회복지사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1: 예. 교남 소망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2: 교남 소망의 집은 현재 50분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이 그냥 각자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정말 무용고 장애 아동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할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무용고 장애 아동 50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양육하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1: 예.
2: 처음에는 50분에서 많게는 100분까지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1: 네.
2: 이분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시고 또 다른 데도 이주하시고 그러시면서 지금은 다시 50분의 장애인들이 교남 소망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1: 예. 교남 소망의 집 올해로 개원 44년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1982년 문을 열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좀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2: 정말 엄청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예.
2: 장애인복지 그런 인프라들도 없었고 그냥 거주시설에 장애 아동들을 먹이고 입고 피는 것부터도 좀 어려웠고 교육할 곳도 없었고 또 성인이 되신 분들은 또 직업 생활하면서 자립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의 집은 그 장애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교육, 뭐 재활치료, 또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런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강서구 화곡동에 계속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근데 지금은 정말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서요. 기관들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연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1: 예.
2: 많이 발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야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네.
1: 자, 교남 소망의 집에서 발달장애인 야구팀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2: 네.
1: 왜 웃으십니까?
2: 저희 티볼 팀만 생각하면은요 절로 좀 미소가 짓는데요.
1: 예.
2: 저희 그 소망의 집에는 24시간 돌봄을 필요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지역의 일반 주택에다 살고 계시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주택을 체험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구성된 팀이고요. 지금 현재 18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야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경증 장애인이고 되게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좀 중증 장애인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령대도 높아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1: 50대 분들도 계세요?
2: 네. 40대, 50대가 주로 계셔가지고
1: 네.
2: 중증 장애인들이시고 또 고령자가 많은 야구팀입니다.
1: 예. 네. 주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2: 네. 야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야구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뭐 LG 광팬도 계시고요. 네, SSG 팬이신 분들도 계셔서 만났다 하면 이제 야구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1: 싸우시지는 않나요?
2: 아, 싸우기도 하시죠. 예. 서로 내 편이 이겼으면 바라니까.
1: 처음에 야구팀을 만들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2: 처음에 사실은 야구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2023년도에 저희랑 이제 그 연계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야구가 너무 괜찮다. 티볼이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스포츠다, 운동이다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지원하고 연계하는 곳이어서 그곳의 지원으로 이제 티볼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경기를 그냥 관람만 하러 갔었고 티볼을 그냥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선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선수들이?
2: 네, 선수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재밌다고 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해 좀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팀으로 꾸려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뭐라고 해야 하지? 티볼을 하면서부터 삶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안부 인사가 이렇게 빼뜨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해? 너 올 거야?
1: 싶으셔서,
2: 너 올 거야?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제스처로 언어 표현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제스처로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주말에 즐거운 하나 일상이 되었습니다.
1: 경기장에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뛸 수 있다고요?
2: 네. 티볼은 그게 또 매력이에요. 네, 저희 장애인분들이 규칙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계시지 못해가지고 치고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주루에 따라서 달리는 게 어렵거든요.
1: 처음에는 그렇겠죠.
2: 네. 예. 그래서 막 치고 그냥 직진하세요.
1: 투수 쪽으로 그냥 달려가시는군요.
2: 일루로 안 가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자꾸 이제 일루로 같이 뛰어야 되고 또 이제 수비를 할 때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도 보고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베이스로 가야 될지 일루로 가야 될지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지원자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쪽으로 던져요, 저쪽으로 하세요, 뭐 이쪽으로 달리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지원자들과 함께 진짜 함께 경기를 임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1: 예. 대회도 참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2: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매 대회마다 기억에 남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2회 그 이만수 감독님이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를 이제 만드셔서 저희가 2회부터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요.
1: 예.
2: 근데 출전을 하고 나서 그냥 뭐 운동 활동이었다가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선수들에게 스포츠가 되었어요.
1: 아, 이제 진정한 선수로 거듭났군요.
2: 그럼요. 네. 예. 뭐 눈빛이 그때부터 싹 바뀌었어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력도 이제 알고 승부욕도 막 생기고
1: 이기고 싶고
2: 막 잘하고 싶고 또 막 거기 열기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1: 예.
2: 그때부터 진짜 선수들로 이제 거듭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현재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팀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까요?
2: 저희가 이제 티볼을 지원하면서 다 없었어요. 티볼을 전문 코치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는 비용도 없고 그리고 뛰어야 될 운동장도 없고
1: 장비도 없고 예.
2: 그리고 이제 같이 뛰어줘야 되잖아요.
1: 상대 선수도
2: 필요하지만 또 같이 뛰어줘야 되기도 하고.
1: 보조해주실 분들.
2: 다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움을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서대학교 운동장에서 팁을 하고 있고 강서대학교 미랄 친구들이 같이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띄워주고 계시고 또 이제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또 SNU 서울병원에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얘기를 좀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네. 저희가 자 끝으로 교남 소망의 집 티볼 야구팀이 이루고 싶은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저희 지금 이제 티볼 야구 선수들이 다들 멋진 이제 실력 같은 야구 선수가 더 되고 싶은 꿈을 다 갖고 계세요. 예. 그 꿈들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원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중단 없이 좋은 분들과 이제 이어가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강서구에 티보라는 장애인 팀들이 네 개 팀이 있어요.
1: 예, 예.
2: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희 네 개 팀이 가을에 친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데 이제 소속이 되어서 정식 대회가 되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희 장애인 발달 장애인 선수들이 티볼 경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회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앞으로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발달 장애인들의 멋진 도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남 소망의 집 통합 사례관리팀 이수연 실장과 함께 발달 장애인 티볼 야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최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이야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작중의 거침없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중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한편 현실의 씁쓸한 단면이 투영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드라마 참교육에 대중이 이토록 열광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훈육의 주도권을 상실한 어른과 방치된 교실 때문에 얼마나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무력하게 뒤로 물러서 있다 보니 드라마 속 강한 처벌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육과 양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른이 아이들의 미성숙함에 압도되어 선을 긋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은 넘어서는 안 될 사회적 경계와 어른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날의 교육적 비극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반항을 감당하지 못해 단호함을 잃어버리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안전기지가 무너진 데서 출발해요. 오늘은 다시 서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0: 예, 어른들이 아이를 두려워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1: 어른들이 아이를 두려워하게 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요. 저출생시대로 접어들며 한 가정의 자녀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보니 부모와 조부모의 과도한 물질적 지원과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 중 일부에서 자립심 부족,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황제 신드롬이 고착화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과거의 억압적인 양육 방식에 상처를 받았던 지금의 부모 세대가 나는 절대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과도한 강박으로 인해 조금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도 과하게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점이에요. 부당한 압박인 권위주의를 피하려다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건강한 권위까지 스스로 거세해버린 것이죠. 결국 아이에게 미움받거나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어른들의 무의식적 두려움이 훈육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역전현상을 낳았던 것이에요.
0: 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까요?
1: 예,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규칙 없이 조건 없는 사랑과 허용만 베푸는 허용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았지요. 반면 따뜻하게 소통하되 넘어서는 안 될 행동의 규칙을 단호하게 통지하는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가장 높은 자아 존중감과 뛰어난 사회성을 보여주었어요. 즉, 어른이 단호하게 통제해 주지 않는 일방적인 허용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를 통제할 기회를 박탈하여 정서적 미성숙을 초래할 뿐이에요.
0: 예, 부모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지

0: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내면의 본능적 충동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를 조절하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단단한 통제를 필요로 해요. 만약 어른이 아이를 두려워해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아이는 통제되지 않는 전능감이라는 위험한 환상에 갇히게 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막아설 강력한 존재가 없다는 자각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파괴적 충동이 세상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무의식적 불안을 유발해요. 소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가 어른을 도발하는 행동을 어른이 나를 단단하게 안아주고 버텨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무의식적 신호라고 보았는데요. 나는 나를 안전하게 막아줄 단단한 어른의 벽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심리적 공포를 느끼며 더 폭주하게 되죠.
0: 예. 왜 어른의 단호한 제지와 훈육이 필요한 걸까요?
1: 네. 인간의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청소년기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데요. 반면 이 충동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 피질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요. 즉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탄 상태와 같은데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내부의 브레이크가 아직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호하게 스톱을 외쳐줄 외부의 전두엽 역할을 어른이 해내야만 해요. 어른이 아이의 눈치를 보며 피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브레이크 없는 차를 그냥 몰고 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어른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전두엽 기능이 미숙함을 인지하고 외부의 단단한 제동장치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0: 예. 그렇다면 어른들이 제때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1: 예, 오늘날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계선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사회성은 단순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추상적인 훈계나 매끄러운 디지털 소통으로 길러지지 않아요. 내가 타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른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돼요. 무서운 것 없이 자라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데 거침이 없는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내면의 방어력도 취약해서 작은 갈등에도 쉽게 고립되거나 무너지지요. 타인의 권위와 영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고립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에요.
0: 예, 현실에서 어른들이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현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미성숙함을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어른의 정서적 기계와 품격이에요. 훈육의 실패는 대개 어른이 아이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전염되어 같이 화를 내거나 거꾸로 불안해하며 애원할 때 발생해요. 하버드대학의 생리심리학 연구를 보면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차분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일관된 규칙을 선언할 때 불안해하던 아이의 편도체 흥분이 동기화되어 가라앉는 정서적 공명 현상이 일어나지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제한하는 원칙을 톤 다운된 목소리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어른의 무기예요.
0: 네, 아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권위 있는 어른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예,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과도한 염려 때문에 정작 아이들이 발을 딛고 서야 할 단단한 대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으로 건강한 아이는 자기를 무조건 맞춰주며 눈치를 보는 유약한 어른 곁이 아니라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든든하고 단단한 진짜 어른의 그늘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지요. 아이들의 거친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는 유약한 부모나 교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미성숙한 폭주를 단호하게 막아서는 강인한 벽이 되어줄 때 우리 아이들도 비로소 사회적 경계를 배우며 품격 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0: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도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보조기구 지원 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을 소개해드리느라고 6월 30일이 마감 시간인 사업인데 굉장히 임박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돼버렸는데요.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1: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2: 네,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푸르메재단이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또 의사소통, 혹은 정보 접근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학습활동을 하는 거죠. 또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개인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예, 장애아동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2: 네, 아동 청소년이어서요. 지원 대상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만 5세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에 장애와 관련된 소견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1년, 그러니까 2025년 1월 이후에 푸르메재단을 통해서 학습이나 시청과 관련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학습과 의사소통, 또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필요한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AAC라고 부르는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기,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보청기, 송수신기, 인공와우 같은 기기들이 해당합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용 전자기기라기보다는 AAC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조기구 용도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기구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자가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푸르메재단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보조기구를 여러 개 신청할 수는 있는데 같은 종류의 기기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청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제품이나 옵션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제조사나 정확한 제품명, 옵션,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학습을 돕는 사업인데요. 휠체어나 자세 유지 기구도 함께 혹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이번 사업에서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구나 자세 유지 보조 기구는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휠체어나 이동 자세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푸르메재단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재활 보조 기구 지원 사업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적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제품이 건강보험이나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이나 보호자가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병원, 학교,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보조기기 센터 혹은 주민센터처럼 기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을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먼저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조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관은 선정 이후에도 이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관리하고 또 보조기구를 받은 뒤에 활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1: 예, 신청 기간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주시죠.
2: 네, 신청 기간이 6월 30일 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기관 담당자가 온라인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인 지원단넷, 영어로는 GWON 홈페이지에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주요 서류로는 기관의 신청 공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또 대상자의 장애 상태나 학습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장애 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단순히 진단명만 적는 게 아니라 장애 상태와 신청하려는 보조기구의 종류, 그 기구가 왜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좋고요. 서류는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일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2: 네, 우선 서류 심사에서는 제출해야 될 서류에 누락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신청 자격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서류에 가게 되면은 2차 심사에서는 보조기구가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실제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의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서 역시 현재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어떤 불편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왜 필요하고, 그걸 활용하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심사위원들이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선정 결과는 7월 중에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재단 구매 절차를 거쳐서 9월 이후에 보조기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푸르메 재단의 기업협력팀 전화 02-6395-7003번이나 이메일 do0107@pureme.org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오늘은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한 보조기구 하나가 장애아동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재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몸의 균형 감각과 자세를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 활동, 뭘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고 근력을 길러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 네, 춤입니다. 춤은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보지 않고도 몸의 감각과 리듬을 익히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과 댄스 교육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무용단인 룩스빛 아트 컴퍼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웰빙 댄스와 댄스 스포츠, 아르헨티나 탱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컴퍼니 양서연 장애인 예술단에서는 스페인 전통춤 플라멩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별도의 모집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자세한 내용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춤은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뮤직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평생 안마만 하며 세상 일은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방 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공과금 하나를 내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발트 3국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나라 에스토니아로 떠나봅니다.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 수준이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가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의 모범 사례로도 자주 언급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장혁의 노래 먼저 듣죠. 중독된 사랑.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겨울 좋아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1: 네,
0: 이제 완연한
1: 좋아하죠.
0: 여름입니다.
1: 아,
0: 올여름 저 더위 대비해서 뭔가 저 준비하는 것 있으십니까?
1: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이제 에어컨 청소를 다 했죠.
0: 오호.
1: 네.
0: 혹시 직접 하세요?
1: 아유, 제가 어떻게 직접 하겠어요?
0: 저는 네. 그 망 이런 거 직접
1: 아, 네.
0: 그 빼서 다
1: 네.
0: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1: 아,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청소까지도 더 하시는군요.
1: 네, 그렇죠.
0: 아이, 깔끔하시네요.
1: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0: 네, 여름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 네,
0: 곰팡이도 없애고요.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여름 나시기를 바라고요.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우리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낭독의 유승희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70대 초반이고 시신경 위축으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울고 싶답니다. 평생 안마 일을 해왔는데 지체장애를 가진 남편이 지병 악화로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아왔습니다. 자녀는 없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사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나 주민센터에 공지가 있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직접 찾아가면 담당이 아니라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쓴다지만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버튼식 집전화뿐이랍니다. 그마저도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면 누르라는 번호와 기계음 안내만 계속 나오니 물어보고 싶어도 물을 수 없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저를 속 터지게 만들고 부하가 치밀게 하네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평생 안마의를 하며 살아왔는데 지방관리를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공과금을 내는 것도 어렵고 각종 기기 활용도 잘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정말 이분 사연 들으니까 정말 망연자실하실 것 같은.
0: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 정말 안타깝고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아 그러면서 막 부하까지 치민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화가 쌓여서 화병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1: 이분 정말 이렇게 한 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한 분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1: 아유, 물론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들 디지털 네. 기기 익히는 거 쉽지 않아서 네. 아직도 옛날 그 휴대폰도 말이죠. 네, 스마트폰 네, 아닌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네. 이분은 특히 모든 것을 챙기던 남편이 사망한 뒤에 이거 혼자서 모든 걸 담당하게 되니까 이게 더욱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도 상당히 크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은 이분은 지금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남편을 잃은 어떤 상실감 그래서 그런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0: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은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어떤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요.
0: 그렇죠.
1: 일상을 회복하는 게 순서겠군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분이 지금 마음둘 곳 모르고 우왕좌왕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1: 그 남편이 다 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이 부분을 또 비장애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0: 그렇지.
1: 아니 남편이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여성이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 남성이잖아요.
0: 네.
1: 아내가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공과금 처리나 이런 거. 저 절대로 할 생각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게 돼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일이 돼요. 일이.
0: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0: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이분 평생을 이렇게 의존하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은 정말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1: 답답한 겁니다.
0: 네,
1: 진짜.
0: 답답하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분노하고 지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아니 이렇게 네.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네.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네. 다 밀려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그 시각장애인들 스마트폰 처음 나왔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0: 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이 세상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떤 적응하시지 못하고
1: 대비가 안 돼 있어요.
0: 네, 전혀 그동안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1: 자, 한꺼번에 많은 걸
0: 그렇죠.
1: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0: 네, 맞습니다.
1: 하나씩 언제나 그렇듯이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우선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복지관에 그 또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님들 계시거든요.
1: 네.
0: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님, 복지사님 이렇게 짚어서 말씀해주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이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1: 네.
0: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그 호칭 네. 하나가
0: 그렇죠.
1: 상당히 편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돼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선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있는 복지관 찾아가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해보시면 그분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분의 말씀을 듣고
1: 네.
0: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안내문 발송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또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그런 교육도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은 앞으로 정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것 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장애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하지만 또 이게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은 그런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0: 네네.
1: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더라도 사회복지사님이라든지
0: 그렇죠.
1: 사회복지 담당자님 이러든지
0: 네.
1: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분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때 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사실 집에 있는 버튼식 그 전화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가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분들 스마트폰 이런 거 익히시면서 일단은 전화 걸고 받는 것. 그리고 문자를 내가 열어보고 문자를 보내는 것.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 탐색하는 것.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네. 지금 현재 이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이 부분은 어때요? 이분이 지금 문득문득 화가 나신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부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바로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 또 그리고 그런 주변에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그래서 딱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1: 네.
0: 그 세 분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럴 때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점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과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1: 네.
0: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또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24시간 그렇게 또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연세가 네. 어느 정도 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그동안 일만 해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좀 더 돌보시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시면 이분에게는 이런 외로움도 많이 좀 덜해지시고
1: 네.
0: 그리고 사회로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또 네. 마음에 쌓인 그 우울화 같은 것도 좀 풀리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한 세 분 정도가 나중에는 좀 더 확장돼서
1: 네.
0: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 우선 무슨 네트워크를 만든다.
0: 그렇죠.
1: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주위에 세 분.
0: 네.
1: 아주 작은 네트워크?
0: 네.
1: 그 좀 연락할 곳을 만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밖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0: 이분 상당히 용기 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분의 이 용기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한 걸음을 뗀 거거든요.
1: 네.
0: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지금 스마트폰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1: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0: 아유, 우리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 다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지금 용기 내서 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지금은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연에 보니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0: 네. 저도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간혹 가족분이 옆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또
1: 네.
0: 자부담도 아끼고 이래가지고
1: 네.
0: 활동지원을 안 쓰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걸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도 활동지원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지원사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아 이분의 삶이
0: 네.
1: 더 나아지는 움직이는데 정말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 충분하게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조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끝으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용기에.

0: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있었던 어떤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당장 답답하고 힘든 그런 건 있으시지만 이것도 충분히 극복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UN의 노래 같이 듣죠. 선물.

하게 됐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내 친척이라도 수술을 꺼릴 거라고 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 매일 울면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아는 병원과 전문의를 소개해 줬습니다. 안과에 관한 거라면 아무래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잘 알고 있게 마련이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수술이 잘 됐고 눈도 잘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과 함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내의 지혜는 정말 고맙다면서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요. 뭔지 모를 보람과 감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정선희의 노래 듣습니다. 근호가 아니.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3국 여행이 라트비아를 거쳐서 마지막 나라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발트 3국 중에서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런 나라죠.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공화국이고요. 에스토니아 공화국인데 통칭은 이제 에스토니아로 불리고, 근데 에스토니아어로는 ST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공화국은 그때 건립됐고, 근데 이제 구소련 시절을 거쳤다가 1991년도에 그 구소련 지배하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네. 재건국이 됐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약 4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20만 명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나라죠.
0: 땅이 엄청 넓게 느껴지겠습니다.
1: 그렇죠. 우리나라 절반인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이게 뭐 한 2%가 약간 넘는 정도니까. 네. 남쪽으로는 라트비아, 동쪽에는 러시아, 또 북쪽에 발트해를 지나면 핀란드가 위치해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수도가 탈린이고요. 주요 도시는 탈린을 포함해서 타르투, 나르바, 뭐 파르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0: 나머지 다 처음 듣는
1: 탈린은
0: 곳이고요.
1: 탈린은 좀 그래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러세요?
1: 네. 나머지는 좀 생소한 그런 지명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교류도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발트 3국들의 독립을 인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에스토니아는 유일하게 남한과만 대한민국과만 단독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북한과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제 미승인국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을 뭐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복잡하게 안 부르고 그냥 코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표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1: 동유럽 내에서도 이제 동유럽 뭐 중부 유럽 포함해서 이쪽에서도 루마니아나 크로아티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 친한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왠지 기분 좋아서 여기 좀 가보고 싶어지네요.
1: 네,
0: 더.
1: 그렇죠. 자, 이 발트 3국의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빙하 작용을 받아서 이 토지가 굉장히 낮고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가 별로 없죠. 그리고 기후는 습윤 기후고요. 삼림, 습지, 목초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 나라들이 뭐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라트비아도 그렇고 이 지역의 나라들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을 거다. 경제적으로 좀 빈곤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곳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낯서니까.
1: 그렇습니다. 그 뭐 1차 산업 중심일 거다. 이런 왜 선입견이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이곳은 예. 의외로 최첨단 IT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0: 네.
1: 상당히 의외죠. 실제로 이제 1인당 GDP도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짝 뒤처지긴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건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스카이프라고 예전에 그 인터넷 전화 및 메시징 서비스를 했던
0: 네.
1: 그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서비스가 끝났어요. 종료됐는데 바로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0: 그렇군요.
1: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0: 네. 네.
1: 그 에스토니아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는 방식을 네, 무려 14년 전이죠.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나라이고요.
0: 그러네요, 정말.
1: 네. 이렇게 작은 북유럽 국가인데,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북유럽이나 뭐 서유럽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창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이런 그 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당당히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0: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1: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밀어주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유럽연합의 경제 자유지수 또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서 정한 조세 경쟁력.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정한 이제 디지털 국가 인덱스 지수 뭐 이런 것들에서 모두 1위로 선정됐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개방돼 있고 산업 발전이 활발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 4차 산업 혁명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대비해온 나라로 전문가들 열의 아홉이 이 에스토니아를 주저없이 꼽는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그 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뭐 알아주는 수출 품목이나 뭐 지하자원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정부 시스템.
0: 네.
1: 이게 뭐 조세라든지 뭐 행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괄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1991년도에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그런 정부에서 그 정치가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국토도 상당히 작고 자원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가져갈 것이냐
0: 네.
1: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그 지방 정부와 민간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자, 또 여름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70년대 활동했던 멍고제리라는 영국 락밴드가 있었는데 뭐 밴드 이름 잘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n the Summertime이라는 곡인데 원곡도 상당히 그 리듬감이 있고 좀 재밌는 노래인데 이걸 레게로 조금 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좀 재편곡을 했습니다. 바로 쉐기라는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아티스트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제 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마랩이라고 해요. 자메이카식 영어 발음으로 하는 랩을 자마랩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주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쉐기의 노래입니다. In the Summertime.

0: 경쾌한 레게막 쉐기의 In the Summertime 듣고 왔는데요. 굉장히 흥겹게 들리네요. 오늘따라.
1: 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랩 부분 들어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영어 얘기할 때 뭐 인도식 영어 뭐 필리핀식 영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특유의 발음들이 있는데 자메이카 역시도 이런 영어 발음 좀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네. 지금은 이 에스토니아가 여행하기에도 상당히 좀 안전하고 그런 그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직 범죄가 만연했던 조직 폭력배들이 그 특실되던 그런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조폭 세력들 간에 좀 이렇게 연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했던 치안이 특징이었는데 또 마약 거래 뭐 매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그 당시 또 사인율이 굉장히 그 높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성공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에스토니아가 고대 시절에는 우랄계 민족, 에스토니아인들이 이제 우랄계 민족인데요. 이곳에 이제 에스토니아인들이 이곳에 살아왔었고요. 그 당시 이제 리보니아 지역의 발트족들과도 교류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중세시대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정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독교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스웨덴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면서 그 당시 또 이제 스웨덴 지배에 들어갔고요. 이런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여러 민족에 의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민족주의 부흥 시대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면서 독립의 열망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1918년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초대 국무총리였던 콘스탄틴 페츠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0: 오호, 어떻게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네요.
1: 그러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용 쿠데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 친위 쿠데타, 네, 친위 뭐 비슷하게 쿠데타
1: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과 나치 독일이 밀약을 맺었었잖아요. 1939년경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유럽 우리가 이곳은 관할 이런 밀약을 맺었다가 독일이 배신을 하고 이제 소련을 침공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의회에서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 바로 이제 쿠데타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소련 구소련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치 독일에 또 침공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나치 독일 하에서는 독일의 침략 전쟁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민 러시아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독일이 패퇴하면서 다시 이제 소련의 점령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도에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되고요. 2004년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그리고 EU, 유럽연합에 각각 가입을 했고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을 하게 네. 됩니다. 이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겪었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들 제가 여행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지녔잖아요. 실제로 지배를 받았던 것은 일제시대가 유일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뭐 중국에 의해서 여러 그 중국 그 국가들이 설립이 될 때마다 침략을 받아왔던 그런 외세에 시달렸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민족 상전의 비극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뭐랄까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동질감을 갖고 한번 이 나라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0: 그런 흔적들도 많이 네. 곳곳에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그 에스토니아 소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 탈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역시 여름 노래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아, 그 피아노 연주곡을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조 히사이시라고요. 히사이시 조라고도 하고 아, 그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 내한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 영화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서머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 거기에 사용됐던 곡이고요. 원곡은 상당히 긴데요. 이게 이제 그 편집본으로 짤막하게 한 편집된 그런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청량한 피아노 연주 음악으로 무더위를 좀 날려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이거 그 영화에 나왔던 기타노 다케시라고 유명한 이제 일본 배우인데 아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작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피아노 연주곡 앞에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루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주가 되고요. 그 피아노의 건반음이 상당히 청량하게 들리는데 그 부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건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앞서 소개해드렸죠.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히사이시 조의 연주곡 서머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보고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요, 좋아하는 걸 공유할 때보다 서로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동질감이 더 크죠. 내 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싫은 감정이 들 때면 나만 이런가? 나만 너무 부정적인가? 하면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거 참 싫더라, 나도 그 이는 참 그렇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도가 되면서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또 상대도 같은 마음일 때는 행복하기까지 한데 같은 걸 싫어할 때도 더욱 좋습니다. 내 편이 생길 것 같고 좀 더 돈독해진 듯한 기분이 드니까요. 이 시간은 좋든 싫든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네요. 모든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모든 걸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완벽한 토요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노래 듣고 이대화 음악평론가 만나러 가지요. 전영록의 불티 그리고 김종찬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0: 인생에는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내게 달렸다. 영화 줄리엔 줄리아에 나온 대사인데요. 하지만 가끔은 검증된, 입증된 레시피를 따르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작품과 좋은 음악으로 토요일을 요리해보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 말미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이 네. 작품 해설과 OST를 들어보는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0: 그동안 작품 또 음악 찾으시느라 애쓰 많이 쓰셨어요. 힘드셨죠?
1: 아,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네. 재밌었죠. 네. 옛날 드라마 다시 보면서 아 맞아 저때 저랬지 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0: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이대화 평론가 덕분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되는데.
1: 네. 네. 이제 드라마나 영화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조금 더 음악적인 소재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네.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완벽한 토요일에서 만나볼 작품은요.
1: 2005년에 정말 큰 사랑받았던 영화인데요. 영화 너는 내 운명 준비를 했습니다.
0: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너는 내 운명.
1: 네, 황정민 씨와 전도연 씨 주연의 포스터나 뭐 조금씩 편집돼서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걸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이즈에 걸린 다방 여종업원 그리고 시골 총각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정말 국민 배우입니다.
0: 거의 엄청난 뭐, 존재감이죠. 한국 영화의 뭐 대들보죠.
1: 그렇죠.
0: 우뚝 섰는데.
1: 네. 그런데 2005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때는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병헌 씨 주연의 그 영화에서 아주 멋진 주연을 그렇죠. 맡게 되면서 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관심이 막 쏠리기 시작할 때예요.
0: 그 백사장 역할 아주 인상적인 악역을 잘해서 아, 저 네.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아 가던 시기였었어요.
1: 그렇죠. 그 시기에 황정민 씨가 여기에 주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야 뭐 이전부터 이미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재밌는 건 박진표 감독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각색해서 만든 한마디로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0: 맞습니다.
1: 30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멜로 영화 기준으로 국내 최다 관객수였다고 합니다.
0: 그런 영화였군요.
1: 네. 줄거리는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주인공인 석중,
0: 네.
1: 네, 황정민 씨인데 소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정말 순수하고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업종에 있는 형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폐사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분을 풀려고 술집에 들렀습니다.
0: 네.
1: 거기에서 종업원 은하를 만나게 되고 이 은하가 바로 전도연 씨입니다. 예. 거기서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은하가 직업이 좀 그랬다 보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예전 전남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서로한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됩니다.
0: 개인사가 복잡하군요.
1: 그렇죠. 근데 이전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정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은하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둘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0: 네. 황정민 전도연의 너는 내 운명이라는 노래가 나오죠.
1: 네. 영화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너는 내 운명이고 원래는 그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미국의 아주 오랜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감독이 원래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화에 꼭 삽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화에도 쓰였지만 영화 제목에도 쓰였습니다. 너는 내 운명의 그 영문 제목이 You Are My Sunshine이라고 하네요.
0: 예.
1: 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약간 컨트리 음악으로 편곡이 맞아요, 되어 있는데 네. 원곡의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부러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않은 네, 좀 풋풋한 느낌이 예. 행복하게 즐기는 느낌이 잘 들어간 그런 곡입니다.
0: 또 한 곡은요?
1: 여기에 왁스의 오빠가 나옵니다.
0: 예.
1: 네, 아주 재밌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황정민 씨가 전도연 씨를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음악 듣겠냐면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또 석중이 은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은하가 마이크를 잡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왁스를 유명하게 만든 곡이죠. 근데 뮤직비디오에 그리고 무대에 하지원 씨가 맞아요. 대신 서가지고
0: 그랬어요.
1: 그 당시에 이제 왁스가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하지원 씨와 막 비교되는 것도 상처였다 막 이런 비화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신디 로퍼의 쉬밥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인데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0: 그랬던 하지원 씨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또 음악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죠.
1: 네.
0: 이 작품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이 그 유명한 소감, 밥상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바로 그 작품 너는 내 운명에서 황정민과 전도연이 부르는 너는 내 운명 그리고 왁스가 부릅니다. 오빠.

0: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황정민과 전도연의 목소리로 너는 내 운명 들었고요. 영화 속에 삽입된 왁스의 오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1: 드라마 청춘 기록인데요. 2020년에 방영이 됐고
0: 네.
1: 제목처럼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그런데 와 정말 지금에서 생각하건대 그때도 대단했지만 박보검과 변우석이 동시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0: 변우석도 나왔었어요?
1: 네. 오. 두 사람이 심지어 모델 역할이에요. 연예인이어서 예. 두 사람이 진짜 멋지게 차려입고 예. 동시에 카메라에 딱 잡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와 정말 조각 같은 미모가 막 터지는 거예요.
0: 어떤 줄거리였죠?
1: 주인공 사혜준입니다. 박보검 씨가 연기했는데 배우를 꿈꾸지만 현실은 아직은 별로 이룬 게 없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경호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호를 맡은 연예인으로부터 심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집에는 은행에 취직한 서울대 출신 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교되면서 네 형을 봐라 이러면서 비교되고 구박받기 일쑤인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0: 예.
1: 이제 그에 반해서 친구인 원혜효가 있는데 변우석 씨가 연기했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출발했는데 박보검 씨 그러니까 혜준은 이렇다 할 변곡점이 없었던 데에 비해서 혜효는 SNS 팔로워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영화에 캐스팅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혜준은 좀 평범한 집안 어떻게 말하면 좀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이고 혜효는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부자인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데 예, 예. 그런 집안의 서포트가 어느 정도는 작용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그려지죠.
0: 예.
1: 이렇게 친구이자 라이벌인 두 사람 앞에 또 다른 주인공인 박소담 씨 안정하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0: 박소담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1: 뷰티샵에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혜준 그러니까 박보검 씨도 그렇고 소담 씨도 그렇고 좀 아직은 뭔가 활짝 꽃피지 않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청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박소담 씨는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손님들한테 항상 칭찬을 받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패션쇼 일하러 갔다가 혜준 그리고 혜효 두 사람이 모델 일을 하는 그 패션쇼에서 셋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한테 호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각관계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세 사람이 뭐 일로도 사랑으로도 얽혀들고 또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청춘기록 이 안에는 어떤 노래가 또 조명을 받았을까요?
1: 여기에 엑소의 백현 씨가 나의 시간은 이라는 곡을 불러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뭐 스타성 있는 백현이란 인물도 그렇고 또 드라마의 화제성도 더해지면서 이 노래가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음악 스타일은 드라마 OST 하면 떠오르는 그 느릿하고 애틋한 발라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박보검 씨와 박소담 씨의 그 러브스토리를 기반으로 네. 만들어져 있고요. 작곡가는 드라마 히트곡이 아주 많은 분인데요. 작곡가 남혜승 씨. 이분이 그 도깨비에 나오는 Stay With Me를 작곡한 분입니다.
0: 남혜승 작곡가요.
1: 네. 그리고 남혜승 씨와 함께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여서 아주 천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허니 노이즈가 공동으로 만든 곡이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력자들이 여기에 모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백현의 나의 시간은과 함께 들을 거군요.
1: 마마무의 휘인 씨도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넌 내게 빛나라는 곡이고요. 역시 박보검 씨와 박소담 씨의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 음악입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은 보컬을,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고음으로 확실하게 어떤 해결감을 주기보다는 몽롱하게 절제하는 듯한 창법을 많이 구사한다.
0: 편안한 듯.
1: 그렇죠. 네.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악기 편곡들도 좀 몽롱한 기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측면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 드라마에서 하이라가 박보검, 시네라가 변우석의 엄마로 각각 나와서
1: 맞아요.
0: 화제가 되게 됐었죠. 청춘 기록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백현의 나의 시간은 그리고 휘인이 부릅니다. 그렇게 넌 내게 빛나.

0: 백현의 나의 시간은 휘인의 그렇게 넌 내게 빛나 이렇게 두 곡 드라마 청춘기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완벽한 토요일에 막을 내릴 마지막 작품은 뭡니까?
1: 드라마 미스터 큐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김민종 씨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이 들어가서 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0: 미스터 큐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1: 네, 1998년이었습니다. 네, 만화가 허영만 씨가 예. 일간지에 연재했던 기업 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 원작 드라마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끌었고요. 인기가 좋을 때는 무려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여서 뭐 S본부의 효자 드라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직장인들한테 반응이 좋았는데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19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IMF 직후였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아,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마음가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다루는 내용이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들이 가진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 네, 이게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0: 회사 드라마인 만큼 직장의 그 회사가 배경이죠?
1: 그렇죠. 속옷 회사 라나 패션이라는 곳이 배경인데 6명의 직원이 이제 개발과에 배치가 되는데요. 예. 그냥 배치가 아니라 회사의 실세 전무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한 부서에 거의 쫓아내듯이 그냥 배치를 받은 사람들인데 회사는 어떻게든 이제 빌미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개발과 직원들이 의외로 일을 잘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계획이 먹혀들지 않게 되고 그중에서도 주인공 맡은 사람이 김민종 씨였고 이강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또 김희선 씨가 나왔는데 한혜원 역할을 맡았고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풀어가죠.
0: 노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민종이 부른 세상 끝에서의 시작이 이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1: 그렇죠. 1990년대 후반에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 전주랑 다시 또 시작해라고 외치는 그 도입부를 아마 잊질 못하실 텐데 그 유명한 김민종 씨의 대표곡이 바로 이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제 음악 스타일도 메시지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내자는 노래니까 이제 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네. 락으로 만들어진 곡이지만 작곡가는 R&B로 사랑받은 조규만 씨입니다.
0: 예, 그래요.
1: 네, 편곡자도 오. 조규만 씨이고 조규만 씨가 생각보다 정말 다재다능한
0: 그러네요.
1: 작곡가,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0: 역시 우리 이대화 평론가, 평론가답게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시간인데
1: 네.
0: 드라마 미스터 큐의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다 의미가 있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0: 이대화 음악 평론가는 다음 주 새로운 토요일 코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토요일 만드신다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선곡, 드라마 미스터 큐에서 김민중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들으셨습니다. 주은수님께서 보낸 사연인데요. 신랑이 깻잎을 많이 따가지고 왔어. 깨끗이 씻어서 깻잎 장아찌 담가보려고 다듬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사연 보내셨는데, 밭도둑 깻잎 장아찌 잘 담그셨나요 주은수님? 입에 침 고이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컬 그룹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어서 세븐데이즈가 부릅니다. 내가 그댈.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대에 이어서 SG워너비의 라라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994년 어느 늦은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에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친근하게 다육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이 다육이는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 잎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저장해두기 때문에 자주 물을 안 줘도 알아서 잘 큰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막상 키워본 분들은 다육이 물 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고요. 네, 물을 자주 안 줘도 되지만 막상 물을 주려면 다른 화초들과 주기가 달라서 애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육식물은 종류도 참 많고 특이한 모양도 많지요.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모습들인데 그 작은 화분 앞에서 가끔은 생명의 신비랄까 경외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김상희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빨간 선인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주도에도 다육식물 네. 많이 키우시나요?
1: 많이 키워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키우기가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키우잖아요. 게을러서인가? 근데 이 돌담집에 살잖아요, 네네네. 제가. 근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 쫙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0: 틈새에서 뭐가 나와?
1: 네, 돌담 사이사이. 근데 너무 예뻐요.
0: 보통은 거기 이끼 같은 게 많이 끼는데, 다른 데는.
1: 근데 아니, 막 다육이가.
0: 다육이가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0: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네.
1: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다육이가 나와서 이 돌담 사이사이를 너무 예쁘게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0: 정말 예쁘겠네요.
1: 근데 저는 물을 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막 피어서 막 이렇게 살아있어서 네. 이 돌담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0: 네. 앞에 들었던 그 선인장 같은 경우도 네. 다육식물의 일종이긴 한데
1: 네.
0: 그 식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흡수해서 몸에 저장하는 것.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뭐 물 수분이건 뭐 땅에 있는 거건 다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다육식물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주에는 다육이가 잘 되는 건가요?
0: 물기가 많잖아요. 네, 제주는 아무래도.
1: 좀 습할 때 습하니까. 많고 이러니까 예.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떨 땐 대문 옆에 뭐가 막 갑자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있네. 근데 그 꽃도 이렇게 피더라고요.
0: 꽃이 있죠.
1: 네.
0: 얼마나 또 앙증맞고 이쁩니까.
1: 네. 예. 저는 사실 다육이가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잘 못 키워요.
0: 알아서 잘 크는
1: 네.
0: 거.
1: 네. 네.
0: 자, 사연 네. 만나봅시다.
1: 네. 서울 마포구에서 박태식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카센터입니다.
0: 아, 예.
1: 나른한 오후에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고 방송 듣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0: 예. 네. 더위에 힘내세요. 네. 카센터 일하시다 보면 많이 더 고 좀 지치기
1: 그렇죠.
0: 쉬운데
1: 예. 예. 냉커피 한 잔 좋죠. 시원하고
0: 예. 네. 카센터 갈 일이 있는데 저도
1: 네.
0: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2년에 한 번씩
1: 네, 예. 네.
0: 자, 박태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세아님 저희 애청자시죠. 1980년 무렵 남양주에서 군산으로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아, 원래 남양주에 사셨군요.
1: 네.
0: 6월이 되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용인 자연농원 아시죠?
1: 알죠.
0: 지금은
1: 예전에,
0: 에버랜드.
1: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예, 예. 자연농원이네요.
0: 자연농원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알죠.
0: 예.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장미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라도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 거리, 임실 치즈 테마파크, 전주 도로공사 수목원, 광주 조선대학교까지. 게다가 입장료나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더 좋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없어서 멀리 가진 못하지만 군산 시내 곳곳에 장미를 카메라에 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출사를 나서는 것도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1: 네.
0: 아마도 네. 이것이 인생 말년에 느끼는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장미 같은 이 시간 장미빛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박재홍의 인생 수첩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오세아님.
1: 네.
0: 아, 군산이나 네. 그 전라북도 또 광주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장미 명소들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있어요.
0: 예. 아, 가보고 싶어요.
1: 요즘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0: 예. 네. 군산도 가보고 싶고 임실 거기 치즈도 또 네. 유명하잖아요. 아, 한번 가봐야겠네요.
1: 자, 군산은 정말 가본 지 오래됐네요.
0: 네. 저도 진짜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1: 예전에 저는 무명 가수 시절에 갔었어요. 나이트클럽. 군산은
0: 예.
1: 진짜 정말 오래됐죠. 그때.
0: 그때 어떤 일했던 환경, 일했던 경험, 기억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때는. 그때 제가 그거를 군산에서 어떤 분이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우유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봤어요.
0: 저도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1: 아, 그랬어요?
0: 우유에 밥 말아 먹어봤어요.
1: 저는 어릴 때 예.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 살아서 그런가 우유를 잘 못 봐서 그랬나? 우유에 밥을 말아 먹으니까 예. 저게 어떤 맛일까? 저는
0: 너무 신기하죠.
1: 예, 오히려 그 군산의 먹거리보다 저는 네. 그분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0: 저는 어렸을 때 그 맨밥에다가 케찹 마요네즈 넣고 막 비벼 먹게 됐어요. 그건 좀
1: 마요네즈는
0: 쉬운가?
1: 좀 알겠는데 케찹을
0: 케찹도 비벼 먹고.
1: 아, 이 샐러드에 하는 식으로요?
0: 그럼 밥에 다시 말이 너무 어리네. 아니 밥에 간장도 비벼 먹고 하잖아요.
1: 간장은
0: 옛날에
1: 비벼 먹을
0: 버터도
1: 수
0: 비벼 먹고.
1: 오, 이게 샐러드에 넣는 것처럼 케첩하고.
0: 먹을 게 없을 때는 케첩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많이 그랬어요.
1: 뭐 제 동생은 계란 후라이에 케첩을.
0: 아, 그건 언제 당연히 있어야죠. 예.
1: 아, 그래요. 저는 케첩 뿌려서는 안 먹었거든요.
0: 케첩밥 우유밥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할까.
1: 근데 예. 아직까지도 그 우유밥을 못 먹어봤어요.
0: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해요.
1: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고소할 것 같긴 해요.
0: 꼭 흰밥에다가 하세요. 네. 잡곡밥은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흰밥에다가.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0: 장양원 님, 반갑습니다. 네.
1: 제 나이 80이 되고 보니 아침 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위해 새벽 4시가 넘으면 운동을 나섭니다.
0: 아유, 예.
1: 평소에 자주 걷는 길이 있는데 1시간 정도 걸으면 걸을수록 6,000보가 조금 넘더군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0: 예.
1: 눈에 노래를 들으면서 더위를 덜 느껴보고
0: 시원한
1: 싶습니다.
0: 눈 노래.
1: 네. 네.
0: 그래서 타향설 청하셨어요.
1: 네.
0: 남산유.
1: 아, 눈의 노래.
0: 네.
1: 저는 지금 읽으면서 눈의 노래라 그래갖고 무슨 의미인가 잠깐 그랬어요.
0: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고.
1: 네네.
0: 네. 시원한 네. 차가운 눈.
1: 네네네. 네.
0: 아, 여든이 되셨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네요.
1: 네.
0: 새벽 4시에 운동을 나가시는데 걷는 길이 이제 자기만의 길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음악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1: 네.
0: 또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분이 드실 텐데
1: 네.
0: 어떤 날은 더 상쾌하기도 하고
1: 그쵸.
0: 어떤 날은 좀 더 힘들기도 하고.
1: 네. 공기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
0: 예.
1: 근데 6,000보면은 많이 걸으시는 거죠.
0: 아, 그럼요.
1: 네. 네.
0: 한꺼번에 6,000보면 많이 걸으시는 겁니다.
1: 네.
0: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남상규의 타향설.

0: 네, 오세연님과 장양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그리고 남상규의 타향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백이철님.
1: 네.
0: 도연아 씨의 웃음소리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처음에는 네. 별로 우습지 않은 얘기에도 박장대소 할 때마다 내 정서가 많이 메말랐구나 싶었는데 네. 지금은 그 웃음에 중독되고 말았어요.
1: 아. 제가 좀 잘 웃는 편이긴 해요.
0: 근데 웃음소리가 아주 네. 그 호탕하시잖아요.
1: 네.
0: 예, 아주 뭐 보통 여성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좀 꾸민 듯이 웃는 경우도 많은데 거침없이 웃으시잖아요.
1: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저도 듣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네. 저렇게 웃어도 되나? 방송에서.
1: 아, 네.
0: 그랬는데 네. 이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중독성이 네. 있어.
1: 아, 네. 웃어도 되나? 이렇게 놀라셨군요.
0: 아니, 방송인데 그래도 좀 심한 좀 이렇게, 거 아닌가 싶었는데.
1: 좀 조심히 네. 이렇게.
0: 아니에요.
1: 하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1: 그래요?
0: 진짜.
1: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웃음이 터지면.
0: 아, 그걸 어떻게 뭐
1: 조심히 호호 이걸 안 돼요.
0: 아, 그럼요. 네. 예. 아, 백이철 님이 아주 좋은 그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분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권택환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권택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소리향기 봉사단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아요.
0: 네.
1: 그래도 힘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0: 그러셔야죠.
1: 맞아요.
0: 예. 권택환님이 이제 자주 사연을 보내시는데
1: 네.
0: 좋은 봉사 활동 하시잖아요. 소리향기 봉사단.
1: 네, 네, 네. 네.
0: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네. 자원봉사 하시는데 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야지 딱 듣는 분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웃고 막 하니까 이게 또 애청자분들이
0: 느끼시는
1: 너무
0: 거지.
1: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요. 사이 좋은 척해도 다 알아요.
1: 그렇죠. 다 알아요.
0: 그러니까.
1: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0: 그럼요.
1: 다 아시더라고.
0: 예. 감 좋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1: 네.
0: 근데 저희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네.
0: 아주 뭐 거리낌 없는 사이.
1: 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청하셨네요. 다음은 양희열 님이 콩게시판에 남기신 사연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면서 출근 준비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1: 네.
0: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청하셨습니다. 아, 일찍 출근하시네요.
1: 네네.
0: 아마 첫차 이제 운행할 라면은 보통 5시, 6시부터 운행을 하시니까. 그죠?
1: 네, 그렇죠. 5시.
0: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듣고 나가시나 봅니다.
1: 네.
0: 예. 항상 그 안전 운전하셔야겠어요.
1: 아, 이렇게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타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앱으로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0: 네.
1: 아, 도연아 씨가 여기서 주말을 하시는군요.
0: 아.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
0: 네.
1: 들었습니다.
0: 아, 이렇게 아, 그런 인사를 많이 해 오시는구나.
1: 네. 아. 좀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 우리 방송이 진짜
0: 네.
1: 많이 듣는구나.
0: 전국 네.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1: 네.
0: 전국 방송일 뿐더러 글로벌 방송입니다.
1: 어, 정말
0: 저희 원래 단파 중파 쏘면은 저 멀리
1: 네.
0: 원래 그 한민족 방송이 가청권이 저기 연해주 뭐 동북삼성
1: 네.
0: 블라디보스톡 다 나가잖아요.
1: 네. 이야, 그러면 제 노래도 막 울려 퍼지고 있네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예.
1: 어, 그래서 저는 막 감동받아요. 그럴 때마다.
0: 그게 다 인연입니다.
1: 네.
0: 좋은 인연.
1: 맞아요.
0: 자, 양희열님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리죠. 먼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와서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권태환님이 청하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양희열님의 신청곡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윤미자님. 화훼장식 기능사에 도전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꼭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짧게 사연 남기셨어요.
1: 네.
0: 아, 축하합니다. 네. 예, 필기시험 네, 합격. 네.
1: 저는 요즘은 뭐든지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명칭이군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는 옛날에 뭐 꽃꽂이 자격증 이런 것도 있었고
1: 갔는데.
0: 요즘은 플로리스트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정식 명칭은 화훼장식 기능사. 뭐 다른 분야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예. 그럼 이제 실기가 남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이제 실기를 또 하시겠죠. 필기에 이제 합격을 하면.
0: 예예. 예. 실기 합격하시면 또 한번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최유정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안녕하세요. 두 분께 익숙한 이름 하나 대고 시작할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의 자칭 홍보국장이자 이미 방송에 세 번이나 출연하셨던 열혈 애청자 최윤보 씨를 아시나요?
0: 아, 네. 알죠.
1: 알죠. 네.
0: 잘 네, 알죠.
1: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따님이시군요.
1: 네. 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아빠가 이 방송에 축하 사연을 보내주셔서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요
0: 네.
1: 제가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0: 아.
1: 비밀리에 글을 남깁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예.
1: 저희 아빠는 평소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릴 때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면요
0: 네.
1: 단 한 번도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0: 아.
1: 에너지가 우렁차다 못해 넘치던 분이셨죠. 아, 그런데 그런 무적 같은 아빠도 요즘 부쩍 나이 드신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엔 애교도 없고 늘 퉁명스럽기만 한 큰딸이지만 아빠 생신을 맞아 꼭 전하고 싶어요.
0: 네.
1: 아빠, 나 부끄러움 많은 큰딸이야.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툴툴거려서 미안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늘 사랑하고 우리 삼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서 고마워. 아빠가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아빠 72번째 생신이 6월 28일
0: 아,
1: 일요일이에요.
0: 내일이군요. 내일.
1: 네. 네.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신청곡도 올려주셨네요.
0: 송대관의 해뜰날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네. 네,
0: 최윤보 선생님이.
1: 네네.
0: 아, 최윤보 선생님은 잘 알죠.
1: 네.
0: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1: 네.
0: 나오셨고.
1: 저도 이제 뵌 적 있죠.
0: 예,
1: 네.
0: 예. 청취자 대표로
1: 네.
0: 나오시기도 했고, 저희 청취자 동호회가 있거든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 네.
0: 거기에 또 총무 역할도, 홍보 역할도 하시고, 아주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애정이 참 많으신 분인데
1: 네.
0: 이렇게 또 내일 생신이었군요.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예,
1: 네.
0: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
1: 네.
0: 방송 들으시고.
1: 아,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0: 네.
1: 이 라디오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묵뚝뚝하잖아요. 직접 말하기도 쑥스럽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송을 통해서
0: 네.
1: 아, 이렇게 마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0: 야, 따님이 아주 이제 센스가 아주 빛나셨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자, 신청곡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김을희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엄청나게 바쁜 일 끝나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하시면서 개은숙의 노래 노래하며 춤추며 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유정 님이 청하신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김을희 님의 신청곡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최유정님과 김을희님 잘 들으셨겠죠?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서울 노원구에서 최명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남편이 배탈 나서 고생 중입니다.
0: 아이고.
1: 그런데 출근한다고 현관문 나섰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똥 쌌다 하는 거예요.
0: 아이고 저런.
1: 드디어 이 남자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으이구 나 말고 강아지 하면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0: 아, 강아지가 똥을 쌌다고?
1: 네. 아. 알고 보니 남편은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거였고 배변판 보고

0: 치워주라고 한 거였어요.
1: 아, 그럼 그렇지. 아,
0: 네. 예.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실수한 줄 알았네요.
1: 물론 뭐 배탈이 나면.
0: 네. 그럴 수 있어요.
1: 예, 고장 나니까.
0: 뭐 한 번쯤 예. 그래 보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1: 왜 또 다들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네? 그런 적 있었어요.
1: 아, 너무 네.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0: 네. 예. 아유, 아니 참. 정말 배탈 나서 장이 좀 이상해졌을 때
1: 고장 나면 어쩔 수 없죠.
0: 예. 예.
1: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네요.
0: 네.
1: 오해할 만하죠.
0: 네. 예.
1: 배변판을 보고 강아지 똥 싼 걸 보고 예. 참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최명수님. 네. 자, 다음은 최신열님이 콩 게시판에 주셨는데 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제 고향을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칠순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는 고향 노래가 많이 나오죠.
0: 네.
1: 김상진 두메산골도 대표적인 노래인데 고향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노래 청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진짜
1: 부안 지킴이세요.
0: 네. 네,
1: 부안에서 평생 네, 최신열님. 저도 부안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0: 네.
1: 대학생 때 그 농촌 봉사활동
0: 네.
1: 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농활이라고
0: 네.
1: 그거 한 갔는데 그때가 부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산일 좀 돕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참 아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때 많이 체험을 했죠.
0: 농사가 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1: 자, 그러면은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죠?
0: 네, 김기동 님이 홈페이지로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1: 네.
0: 새벽마다 잘 듣고 있어요. 비록 제가 신청한 곡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노래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별한 사연 없지만 저도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1: 평양기생.
0: 네.
1: 네,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김상진의 두메산 골 이미자의 평양기생.

0: 네, 최신열님이 청하신 곡 김상진의 도매산골, 그리고 김기동님이 청하신 이미자의 평양기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고향 관련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많이 나오죠. 네,
0: 신청곡도
1: 네.
0: 많이 들어오고요. 네. 자, 이제 몇 분의 사연이 남았는데 도희만 씨가 먼저 전해 주세요.
1: 부산 수영구에서 송기범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아들이 차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작은 USB에 노래를 가득 담아줬어요.
0: 네.
1: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해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노래 제목 받아 적습니다.
0: 아, 그것도 네. 괜찮은 또 네. 아이디어네요.
1: 왜냐하면
0: 네.
1: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몰라요.
0: 맞아, 맞아. 예.
1: 또 어느 가수분이 부르셨는지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 노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수 선배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했다고 네. 할까? 그래서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원곡자가 누군지

0: 약국 걸리는 경우도 많고 네, 맞아요. 예, 찾을 때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옛날에 그 CD 뭐 테이프로 듣다가 요즘은 그 조그만 USB에 수백 곡, 수천 곡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편리하고.
1: 그럼요. 막 지우고 그럼요.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예.
0: 자, 그리고 김경식님 콩 게시판 남기셨는데 50년 전 대구 머스매와 고창 애기 씨가 네. 3년 넘게 펜팔을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1: 네.
0: 우리 황혼길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네요. 내 마누라 이안나 여사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영원한 소녀랍니다 하시면서 이선희의 인연을 청하셨는데 곡 제목 보자마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였죠. 예,
1: 정말 인연이신 거네요.
0: 예.
1: 펜팔을 3년 넘게 펜팔하다가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0: 예전엔 펜팔 많이 해서 만났죠.
1: 예. 그 무슨 그 왜 큰 잡지책 뒤에 보면 펜팔 그 있었잖아요.
0: 네. 예.
1: 아, 그렇지만 펜팔하다가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0: 옛날에 꽤 많았대요.
1: 많았어요.
0: 예, 그럼요.
1: 아.
0: 예. 50년 전에 만나시고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제 인생 말년을 또
1: 네.
0: 오붓하게 보내시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1: 네. 네,
0: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1: 네.
0: 분.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분 사연이 있죠.
1: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미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을 떼어놓고 친구랑 여행 갑니다.
0: 아유, 좋으시겠네요. 아, 좋으시겠어.
1: 네. 2박 3일 동안 저 없이 잘 지낼까 걱정은 되지만 아유,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셨어요.
0: 아니, 뭐 남겨진 사랑 걱정을 왜 합니까? 본인 잘 노실 생각을 해야지. 예.
1: 사실 이미화 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1: 한 번 이렇게 남편을 떼어놓고 지금 여행을 간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남편은 아 괜찮아 잘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이미원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남편이 또 자기 없는 사이에
1: 너무 잘
0: 밥도 못해 먹고 굶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 근데 요새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잘 해드시기도 하고 또 시켜 먹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1: 너무 잘 지내도 서운하대요.
0: 그래요?
1: 예전에 그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0: 뭐요?
1: 거기에서 어디 친정인가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0: 그 에피소드 네, 기억나네요.
1: 그,
0: 네. 어떤 건지 알겠네요.
1: 네네.
0: 자,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
1: 네.
0: 박일남의 엽서 한 장을 청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들 중에서 김경식 님이 청하신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이미화 님이 청하신 박일남의 엽서 한 장 두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연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뷔페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선 조금씩 맛만 보겠다고 가져와도 금세 배가 차오릅니다. 결국엔 남은 메뉴를 모두 맛볼 수 없고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되죠. 많이 가지는 것만이 욕심은 아닙니다. 조금이니까, 작으니까 괜찮다면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또한 욕심이 됩니다. 때론 비워두는 것만큼 온전히 채우는 일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심영섭 작곡 만월, 성보나의 가야금, 천성대의 피리, 최태영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심영섭 작곡의 만월, 성분화의 가야금과 천성대의 피리, 최태영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도 마음도 사실 조금은 비워둘 공간이 필요하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음악, 계속해서 국악의 향기가 오늘 준비해 두겠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면 곧 모습을 감추고 잔잔하게 물결이 흐를 때면 비로소 모습이 드러나네. 어여쁘다. 이렇게 치고받는 물결 속에서도 천고의 반타석은 구르거나 기울지도 않았네. 조선시대 이황의 문집 도산 자병에 있는 시 반타석이었습니다. 도산 자병엔 퇴계 이황이 도산서원에 있을 때 주변 풍경을 보고 지은 시가 담겨 있습니다. 반타석은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진 바위인데요. 이황의 또 다른 글 도산기엔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편편하진 않은데 배를 메워두고 술잔을 돌릴만 하다. 이황은 이런 반타석을 어여쁘다고 했습니다. 물이 혼탁할 땐 모습을 숨겼다가 고요해지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그런 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타석 시를 통해 나타낸 겁니다. 율조 순정악의 연주로 현금 회상의 상령산 함께 하시죠.

수상물 속에서도 모습을 잃지 않는 반타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율조 순정학의 연주로 현금회상 상령산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가곡 평주 초수대엽 동창희, 박문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남창가구 평주 초수대엽 동창이 박문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산조합주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 가운데 휘요능청이 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단오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사설은 이런 후렴구로 시작합니다. 휘요능청 버들가지 저가지를 툭툭 차라. 버들가지가 휘늘어진 시절을 뜻하는데요. 찬다는 건 이런 걸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솟아 허공 중천 높이 뜨니 청산 녹수가 발 아래라. 그네를 타는 풍경이죠.

발을 구를수록 허공으로 높이 떠서 푸른 산과 물이 모두 발 아래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민요 휘어능청 이어지는 사설은 5월 단오날이 천중가절이라고 하는데요. 천중가절은 좋은 명절이란 뜻으로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휘어능청 버들까지 청실홍실 그네 메고 인과 나와 올라뛰니 떨어질까 염려로다.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헌 동국세시기엔 남녀가 함께 그네를 탔단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요 휘어능청은 중간에 장단이 바뀌면서 빠르게 부르는데요. 여기엔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가까운 듯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양은 신선 선녀가 하강일세. 옷깃을 흩날리면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신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신민요 휘어능청을 김소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신민유 휘어능청 자진휘어능청 김수희와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지석이 작곡한 풍경 서은의 소금과 김경미의 가야금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지석 작곡의 풍경, 서운의 소금과 김경미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딱 절반에 있는 6월을 마무리하는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채우고 또 비울지 생각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판소리 황예리와 재즈 피아니스트 배가영이 만나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자 만든 팀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습니다.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10분 이상 끓이고 되도록 주전자는 높이 들고 잔에 따르라고 하네요. 물에 산소가 많이 포함돼야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와 설탕은 물을 붓기 전에, 프림은 물을 붓고 넣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더욱 맛있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꾹 참았다가 커피가 간절하게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절할 때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애타게 기다렸던 일요일, 오늘 이 시간의 음악도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커피도 간절해야 더 향긋하니 맛있고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죠. 간절히 보고 싶을 때 만나야 더 반갑고 듣고 싶을 때 들어야 음악도 좋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그 간절한 마음이 모두 만족될 수 있는 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청곡 한 시간 동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병국님, 유일한 낙원 같은 곳 대한민국 인기가요 하면서 싸이의 낙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 낙원에 김병국님의 지분도 분명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낙원을 만들어주신 김병국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듣겠고요. 서용주님께서는 2002년 발매한 현진영 4집 수록곡 같은 하늘날의 그 후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곡 소개까지 완벽하시네요, 우리 서용주님. 네, 오늘 신청곡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피처링한 싸이의 낙원, 그리고 현진영이 부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 후.

이재훈이 피처링한 싸이의 낙원, 이어서 현진영의 같은 하늘 아래 그 후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최헌 노래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빠 잘 계시겠죠? 저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셨나 봐요. 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조정수님 부지런히 열심히 생활하는 거 보면서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조정수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최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동잎 전해드릴게요. 문종식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노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한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녁록에 내 사랑 울보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과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저도 우리 애청자 문종식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 예,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마음 담아서 신청곡 준비해놓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청해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가사도 리듬도 참 좋네요 노디라고 적어주셨어요. 지난달에 끝났죠? 예. 최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OST 노래인데, 예, 이현주님께서 청하신 최유리의 노래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오영희님께서는 4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하니 땀이가 8월엔 버스 타고 다녀야겠어요 하면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출근길 40분 정도 걷는다. 뭐 여름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침부터 너무 지치면 일하시는데 지장도 있을 테니까 더울 땐 버스 타십시오. 네, 버스 좋지 않습니까? 요즘 뭐 최고의 노래 아닌가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가 연기한 최성곤의 노래 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 저희도 함께 듣죠. 그럼 조정수님의 신청곡 최헌의 오동잎부터 전해드립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최헌의 오동잎,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그리고 최성곤의 네가 좋아까지 들었습니다. 최성곤은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오정세 씨가 재밌어서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임지영님, 이제는 밤에도 덥네요. 선풍기 약간이라도 켜고 자야 하나 봐요 하면서 김종찬의 노래 아름다워라 그대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덥죠? 예, 이제 전 밤에도 덥습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이 여름을 어떻게 잘 모면해야 될 텐데, 예, 지금부터 이제 모색해봐야죠. 임지영님의 신청곡 준비해놓을게요. 변은심님께서는 엊그제 한 달간의 모내기 끝내고 이젠 좀 쉬고 오늘부터는 만 개의 모판을 하우스 안에서 정리하며 듣습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청해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변은신님 오랜만에 보내신 사연인데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모판 정리는 다 끝내셨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곡 준비해뒀습니다. 전은주님께서는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신청해봅니다. 조금만 더 더우면 자전거 타기도 어렵겠죠. 겁 많은 저로서는 자전거 배우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언젠가 꼭 배워서 시원하게 달려보는 게 꿈이기도 하답니다. 그게 뭐라고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는데, 예, 지금쯤은 사연 보내실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가셨겠죠. 어쩌면 씽씽 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잘 배우셔서 우리 애청자 문희관님처럼 자전거 여행도 언젠가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응원하면서 신청곡 준비해놓을게요. 그리고 김성식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이안의 자서전까지 함께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찬입니다. 아름다워라 그대.

김종찬의 아름다워라 그대,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에 이어서 이 안에 자서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청자 박미님, 엄마 피부과 모시고 다녀오는 길에 저는 구연동화 하고 오네요. 다리도 불편한 우리 남편이 늘 동행해주고 장모님도 챙겨주어 너무 고마워요.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신청했어. 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네요. 노디 부탁할게요 라는 고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평소 우리 장모님과 박미님께서 사위 또 남편분에게 참 잘하셨나 봐요. 물론 원래 마음도 참 좋으시겠지만요. 장모님과 딸과 사위의 동행 아름답습니다. 이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신청하셨는데 당신이 누군지 명작이 누군지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 곡 유흥자님께서도 청하셨는데 유흥자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또 안광부님께서는 항암치료받고 신랑 회사 직원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혜은이의 괜찮다 청하셨습니다. 안광부님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노래 제목으로 답을 해주셨네요. 괜찮으신 거죠? 그날 점심도 잘 드셨을 거고요.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이어서 혜은이가 부릅니다. 괜찮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혜은이의 괜찮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거나 떠오르는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보경님이 보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노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말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다가 박두진의 시 해를 노랫말로 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조화문의 해야 신청하셨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기말고사가 끝났겠죠? 네, 홀가분하시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박보경님 신청하신 곡 조화문이 보컬로 있던 밴드의 곡이죠. 마그마의 해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이 책의 구성 우리 주변에는 동기부여를 포함한 수많은 주제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유전자 변형식품은 해롭다,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믿으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유발된다.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동기부여의 과학을 배우고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문제가 많은 동기부여의 신화를 깨부수고 최첨단 과학 지식과 그에 기반한 전략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각 장에서는 어떤 신화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반박 텍스트를 사용해 잘못된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믿었던 신화가 깨지고 나면 그 자리는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인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 진부한 농담이 불쑥 등장할 수도 있다. 각 장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 책에 담긴 에피소드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인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허구를 가미했다. 일부는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그대로 실었다. 이 책은 동기부여에 관한 10가지 통념을 다룬다. 필자들은 여러 방식을 이용해 그 신화를 발견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검색했다. 정보가 넘쳐났다. 인터넷에서 부모들은 이런 조언을 받았다. 유난히 동기가 약한 아이들이 있다. 아이에게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또래 압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따라잡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된다. 한편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정해주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면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메시지가 일상적이었다.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어라라는 말이 슬로건처럼 어디에나 퍼져 있었다. 필자들은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동기부여의 과학을 가르친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믿고 있는 상식도 파헤쳤다. 그 결과로 나온 10가지 신화를 이 책에서 다룬다. 우리는 그렇게 찾은 신화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미국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각 신화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답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책에 담긴 10가지의 신화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6개가 참가자의 50%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한 가지 신화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두 9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가 약하지만 분명히 일반 대중에 퍼져 있고 직장에서도 작동해 매일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두 개는 참가자의 4분의 1 미만. 각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 1장에서는 누군가는 동기가 강하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매우 흔하게 퍼져 있는 이 고정관념은 동기를 성격적인 특징으로 본다. 만약 동기가 개인의 특성이라면 바꾸기가 어렵다. 이 관점은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과학적 시각에 따르면 누구나 동기를 지니고 있다. 가령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게임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동기를 올바른 목표로 향하도록 바꿔주어야 할 뿐이다. 2장에서는 보상이 동기를 촉진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룬다. 필자들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믿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그 감소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상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보상보다 유용한 다른 방법들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경쟁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난 경쟁심이 강해. 난 경쟁할 때 동기가 부여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경쟁은 보상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동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기 요인으로서 경쟁의 미묘하고 복잡한 측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동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만 지니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목표 달성 전략도 따라야 한다. 5장에서는 시각화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몇 년 내내 상상해도 실제로 그 순간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를 떠올리고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설계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조절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탐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생각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이 말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부여가 번쩍하고 계시를 내릴 때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로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마침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성에서 창의성을 끌어내는 편이 낫다. 이 장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을 알려줄 것이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준다. 8장에서는 시스템이 동기를 방해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을 다룬다. 많은 사람이 시스템이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동기를 억누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스템이 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기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시스템은 통제감과 함께 유능함, 자율성을 느끼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해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9장에서는 칭찬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우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또는 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메시지로 동기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지만 능력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신감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9장까지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본 뒤 10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적으로 개인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고정관념을 파고든다.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적의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을 합쳐서 최적의 동기부여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동기부여 알고리즘도 제공한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자신의 동기부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해결 방법을 즉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해. 모든 고정관념이 그러하듯 동기부여에 대한 고정관념도 널리 퍼져 있고 끈질기게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그것을 깨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임무를 위해 결성된 팀이다. 우리는 제각각 그 임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갖추었다. 심리학의 여러 하위 분야를 다루고 동기부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왔다. 첫 번째 저자, 웬디 그놀릭 박사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기부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육아에 중점을 둔다. 육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부모 통제와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그놀릭 박사는 동기부여 전문가 역할을 맡아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의 접근법을 보탠다. 두 번째 저자, 벤저민 헤디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고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수다. 교육 심리학자로서 학습 분야의 동기부여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식, 태도, 감정, 인식을 바꾸는 동기를 연구한다. 헤디 박사는 고정관념 깨기 전문가 역할을 맡아 학교 수업 중심의 관점을 보탠다. 세 번째 저자, 프랭크 워렐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다. 이 책이 쓰인 당시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학교 심리학자로서 학교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영재교육과 인재개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편집했으며 위기 청소년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및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다. 최적의 성과, 인재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로 이 책에 참여했다. 우리는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개인의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서로의 지식을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목표는 동기부여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은 동기부여의 과학을 따라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2장.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오해. 보험 영업사원 글렌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에서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 그는 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로 아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인 제니퍼와 러셀은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이지만 글렌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에 따르면 제니퍼는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사교적이고 러셀은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에 글렌은 아이들이 시험에서 A를 받을 때마다 10달러씩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학업에 대한 동기가 커지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제니퍼와 러셀 모두 이 결정을 반겼고 둘 다 다음 학기에 여러 과목에서 A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렌의 영업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져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보상 전략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A를 받는 횟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기 전보다 줄어들었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다. 금전적 보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버지 글렌은 어떤 다른 방법을 아이들에게 써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행동이 먼저, 동기는 나중이라는 최신 심리학이 밝힌 실행의 원리를 담은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인조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양력으로 10월 29일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제주도의 그 장소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해 8월에 선박이 표류하여 제주도에 상륙했던 네덜란드 상인 하멜 일행이 그보다 무려 27년 전에 역시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벨테브레는 나중에 조선으로 귀화하여 이름을 박연으로 바꿨죠. 우선 하멜 표류기의 해당 대목을 살펴볼까요? 이 표류기는 하멜이 자신을 1인칭으로 하여 기술한 일기체 기록이므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대목은 하멜 일행을 나타냅니다.
0: 우리는 조선 국왕의 명을 받고 통역관으로 제주도에 온 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2: 당신은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이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소?
3: 본래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이며 네덜란드의 더 레이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소. 1626년에 홀란디아 호를 타고 고국을 떠났으며 도중에 아우베르 케르크호로 바꿔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역풍을 만나 이곳 제주 해안으로 떠밀린 것이오. 나를 비롯한 세 사람은 식수를 구하려고 보트를 타고 상륙했는데 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소.
2: 그러면 바다에 떠있던 모선은 어찌 된 것이오?
3: 모선은 우리 셋을 버려두고 그냥 달아나 버렸소.
1: 세 사람 중에서 박연을 제외한 두 사람은 병자호란때 청나라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대목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이어지는 문답입니다.
4: 그럼 당신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시오?
3: 나는 이 나라 국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에서 살고 있으며 왕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소이다.
4: 그럼 이번에 이 섬에는 무슨 일로 내려온 것이오?
3: 이 섬에 표류해온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라는 어명을 받고서 내려온 것이오.
2: 그런데 당신은 국왕이나 다른 관리들에게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에 가면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선이 있을 것이고 그 배를 타면 조국에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3: 나도 국왕과 고위 관리들에게 일본의 나가사키로 보내달라고 수차 청을 하였지만 매번 거부당했소이다.
1: 잠깐, 이 시기에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비롯한 서양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를 부단히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일본이 국제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된 배경을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 왜구들이 동남아시아에 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올 때 왜구들을 통해서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존재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마카오에만 오면 금방 다 알게 되고요. 왜구들이 뭐 필리핀까지도 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건 뭐 기본적으로 원나라 때부터 있었고 코리아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정보를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에 가면 엄청나게 무역을 잘할 수 있어.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면 걔네들은 일부러 항로를 찾아서 코리아로 왔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북경과 한양에 사신이 오갈 때 육로로만 왔다 갔다 했고 해상교통을 명나라가 막았었거든요.
1: 이런 연유로 해서 조선은 해상을 통한 국제교류나 무역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주에 표류한 하멜 일행의 당면 목표는 우선 조선을 떠나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야 고국인 네덜란드로의 귀국길이 열릴 테니까요. 그런데 같은 표류민이었던 박연 역시 그동안 일본행을 여러 번 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하멜 일행은 다시 묻지요.
4: 그럼 우리도 결국 일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1: 그렇자 박연은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3: 당신들이 날개 달린 새라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조선은 표류해온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2: 그럼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3: 별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고 지급된 옷 입으면서 결국 이 땅에서 생을 마쳐야지요.
1: 그런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벨테브레, 즉 박연이 표류해 왔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그를 일본으로 보낼 의향이 있었지만 일본 측에서 거부를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6: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또 벨테브레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송환에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그 천주교 탄압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 조선에서는 그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근데 보니까 숙련된 뱃사람이다 보니까 배에 장착된 포도 쏠 줄 알고 이제 그런 재능이 있다 보니 그러면은 잘 됐다라고 해서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여성과 결혼시켜서 이제 한국 이름이죠.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도 줘서 귀화를 시킨 거고 훈련도감에서는 주로 이제 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결국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 내려온 박연으로부터 일본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멜은 그날의 일기에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0: 벨테브레는 우리에게 너희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나라는 외국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서 이 나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만일 도성으로 올라가서 국왕을 대면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통역을 해줄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이 곧 큰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다. 박연이라는 조선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놀랍게도 모국어인 네덜란드 말을 거의 잊어버려서 우리도 처음에 그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우리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한 달 만에 네덜란드 말을 다시 배웠다.
1: 그런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고운당 필기의 기록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하멜 표류기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0: 하멜 등 표류해온 사람들이 박연에게 말하였다.
7: 우리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약 조선 조정에 잘 얘기해서 우리를 일단 일본으로만 보내준다면 기회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그러자 벨테브레가 이렇게 말했다.
3: 일본의 여러 항구 중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국제 무역 시장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몰려드는 상선이 너무 많아서 상륙은 하지 못하고 모두 선박 안에서 교역을 하고 떠납니다. 게다가 일본의 법은 비록 자기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표류했다가 돌아온 자는 번번이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근년에는 예수교도들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으로 뒤섞여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잡아서 대마도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는 물건을 모두 탈취하고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지금 당신들을 일본으로 보내면 목숨이 온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와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어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넉넉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따라 서울로 가서 훈련도감에 배속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 일본에 갈 생각 따위 접고 조선에 남아서 훈련도감에 배속되고 보니 몸도 마음도 편안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박연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선에 표류한 예수교도들을 대마도에 보내면 무조건 죽인다거나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국의 백성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표류했다가 돌아오면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과장이 아닐까요? 혹시 박연이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국왕인 효종이 그를 불러서
8: 제주도에 표착해온 서양 사람이 물경 30명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번에 그대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희망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우리나라에 남게 하라.
1: 이렇게 밀명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박연이 네덜란드 표착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 조선에서는 외국에서 표류해온 사람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얘기합니다.
6: 조선에 이제 표착하게 된 표류민들의 출신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벨테브레나 하멜처럼 네덜란드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 유구, 오키나와죠 지금. 동남아에서 표착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인이 표류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가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표류민이 도착하면 기본적으로는 본국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양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변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일본인의 경우에만 외관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비변사에서 문정을 합니다.

0: 효종실록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유득공의 고운당 필기에는 표착한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문정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편전에서 열린 비변사 당상회의.
1: 서양인들이 또 표류해 왔다는
2: 거. 아유, 어디 사람인가?
1: 아니, 수십 명이나 된다던데.
3: 주상 전환합시오.
4: 제주 목사로부터 표착한 서양인들에 대한 문적 내용이 도착하였는가? 그 서양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잘 조사해서 그들 모두를 가급적이면 훈련도감에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을 언제 압송할 것인가?
0: 참고로 국왕이 대신들에게 문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물을 문자에 뜻정자에 문정이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연안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속과 표류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0: 예, 전하. 일단 이번에 제주 목사와 박연 등이 표착한 서양인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에게 일본에 보낼 수 없는 사정을 통보했다고 하옵니다. 이제 곧 서울로 압송한 다음에는 비변사에서 재차 문정을 할 것이고 일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군영에 나누어 복속할 예정이옵니다.
1: 서양 사람들은 무기 제조를 비롯하여 화포 운용하는 기술 등이 뛰어나니 우리의 군비 증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비변사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떠한가?
2: 전하, 이 본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서양인들 중에는 의술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법에 밝은 사람, 혹은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데 솜씨가 있는 사람, 철물 주조에 뛰어난 기술을 지닌 사람 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표착한 자들은...
1: 뭐, 표착한 인원이 30명 가까이나 된다 들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인가?
3: 그것이... 그 유감스럽게도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배가 난파될 때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옵니다.
1: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4: 살아남은 자들을 문정해보니 개 중에는 천문 역법에 밝은 자가 한 사람, 무기 없이 맨손으로 격투하는 기술을 가진 권법 보유자가 두 사람, 그리고 조총을 잘 다루는 자가 한 사람, 그리고 대포를 잘 다루는 자가 10여 명이었다고 하옵니다.
1: 대포나 포탄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모를까? 대포를 다루는 요령이야. 우리 군사들도 능히 잘하고 있지 않은가?
3: 전하, 그들이 대포 쏘는 요령은 우리가 해온 것과 차이가 있사옵니다. 그들이 포를 쏠 때는 우리와는 달리 반드시 수레 위에다 대포를 안치해서 발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포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혹은 옆으로 돌리기에 대단히 편리하옵니다.
2: 그렇사옵니다. 또한 대포를 발사할 때는 수레바퀴가 저절로 뒤로 돌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충격을 덜어주어서 포신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1: 대포 말고 다른 무기는 없다 하였는가?
0: 예, 전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총을 살펴보건대 총신의 길이가 5자 7치였고 본체의 둘레가 6치, 총알이 나가는 구경이 1치이며 특이한 것은 2개 내지 3개의 탄환을 이어 묶어서 쏘기도 하는데 맞으면 철판도 구멍이 뚫렸다고 하옵니다.
4: 그리고 무사들이 쓰는 검은 길이가 일본 칼과 비슷했고 창의 자루는 오동나무보다 가볍지만 잘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들에게서 회수한 병기는 모두 무기구로 옮겨 보관 중이라 하옵니다.
1: 무기만...

0: Il maniaco di una deotta hocco.
1: Ice. 교류해온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어디 어디에 나누어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1: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 아니 백제도 아니고 말이야 신라가.
2: 군사들의 사기가 꺾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구려의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낭두들 중심으로 결성된 정의의 대원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5: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고 어찌 다 호랑이겠습니까?

와이파 한국인 배가 흔한 9번째 풍월주 김유신 35번째

0: 여보세요.
1: 낭비성 전투의 대장군 김서현입니다, 전하.
2: 아, 나 낭비성 그래. 어찌 됐느냐?
1: 예, 629년 8월 무지하게 더운 날 17시 34분에 신라가 낭비성을 접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 우리 신라의 군사들이?
1: 아, 그냥 고구려군 5천 명의 목을 패고 천 명을 생포했습니다.
2: 백제군도 아니고 고구려군을, 그 악명 높은 고구려 용사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었다는 것, 그게 팩트란 말이지.

0: 수나라 수백만의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얻으며 용맹함을 떨쳤던 고구려의 군사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일당 백, 일당 천이라는 명성이 자자했다. 따라서 낭비성 전투의 승리는 신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1: 내려오거라. 경주에 오면 내가 2박 3일짜리 파티 열어줄게.
2: 아, 잠깐만 스케줄 좀 보고요. 내일 낭비성 명의 이전하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끝낸 다음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1: 그래. 알겠네. 끊겠네. 우리 신라가 고구려를 이겼다 또 처음이지.

0: 군사들과 함께 어울려 축배를 드는 김유신.
1: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0: 그동안 크게 주목받을 만한 기록을 세우지 못했던 김유신에게 낭비성 전투란?
2: 예, 저의 첫 전투였죠. 김유신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릴 수 있었던 전투로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때가 629년이니까 제가 35. 아주 초조했죠. 전직 붕어주 출신의 장교로서 내놓을 만한 공적이 없었으니까요.
0: 단기 필마로 적진을 향해 달리며 목숨을 걸었던 김유신.
2: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 자칫 우물쭈물 하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알죠. 그런 의미에서 낭비성 전투는 저에게

0: 낭비성 전투 이후 김유신의 이름이 널리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1: 네, 여기는 장군입니다. 김윤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나이는 35세, 가야 왕실의 후손으로 특기 칼갈기, 취미 칼갈기, 장점 칼갈기, 단점 이갈기, 멋진 말갈기, 전투력은 물론 지략도 뛰어난 화랑도 풍월주 출신입니다.
0: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칼갈이 김윤신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0: 우리 신라 군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고구려 군사들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성 밖으로 나왔겠어요.
1: 고구려 군사들이 처음부터 성 밖으로 나왔단 말이냐?
0: 네! 정신없이 낭비성으로 달려간 우리 군사들이 시겁했다잖아요.
1: 그럴만도 했겠네.
0: 우리 군사들이 고구려군을 물리치다니요. 식스센스 이후 최대 반전입니다요.
1: 낭비성 전투의 최우수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라고?
0: 네네! 대박인 거죠. 김유신 장군이 개인기를 발휘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그냥 아주 쭉쭉.
1: 우리 신라에 김유신과 같은 젊고 용맹한 캡틴이 있다니.
0: 마마마마 앞으로 공주마마의 보디가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1: 일단 춘추공에게 전화 돌려.
0: 네, 알겠습니다. 마마마.

0: 공주마마께서 말입니까?
1: 네, 장군께서 세운 낭비성의 공적을 듣고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0: 전쟁의 참전에 물러나지 않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화랑의 기본 정신입니다.
1: 상대가 고구려군이었습니다. 장군의 기백이 없었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와 함께 입궁하시죠.
0: 덕만공주께서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1: 유신공께서는 여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덕만공주께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신통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타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여왕의 시대를 환영한단 말씀이십니까?
0: 능력과 자질이 문제가 되면 모를까.
1: 그리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주님께서 부르시니 함께 갑시다. 저 근데 계속 존댓말 하실 거죠?

0: 어서 오세요.
1: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0: 김효신 장군과 같은 장군이 있으니 신라가 영광입니다.
2: 김효신 장군은 화랑의 기본 정신을 따랐을 뿐이라고.
0: 화랑도 교과서엔 그리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장군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1: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0: 우리 신라는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2: 변화라고 하면 새로운 세상을.
0: 그때가 되면 새 부대 새 술을 담으려고 한다.
2: 김효신 장군에게 새 술이 되어달란 말씀 같습니다.
3: 은근히 덕만 공주의 장단을 맞춰 김효신을 몰고 가는 김춘추.
1: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0: 우리 가문이 신라의 중앙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판이 바뀐다면.
1: 부디 넘치지 않도록 잘 담으셔야 합니다, 공주마마.
2: 이 자리에 김효신 장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너는 슬쩍 빠지려고?
1: 아, 저까지 들어가면 넘칠 테니까요.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 한잔 주셔야죠.
2: 안 그래도 준비시켜 놓았다.

0: 화랑과 낭도들 중에서도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1: 화랑도 18대 풍월주였던 매부 김춘추의 파통을 이어받아 19대 풍월주가 된 김홈순.
0: 지금의 신라는 정복군주 진흥왕께서 만드신 신라야.
1: 소백산맥 아래로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라는
0: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군주가 정말 여왕이라고 생각해?
1: 전투력을 장착한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의 활약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몸집을 불렸다.
0: 백제는 날이면 날마다 진흥왕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전쟁을 거는데 고구려는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당나라와 눈싸움을 하느라 쉽게 남쪽으로 눈을 돌리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백제처럼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2: 그러니까 흠순이 너는
0: 형,
2: 그냥
0: 여왕이 완전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하면 군사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2: 모든 대왕이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건 아니야.
0: 형, 형이 여왕 시대를 찬성할 줄은 몰랐어.
2: 우리 가문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나라를 12번을 구해도 신라의 정통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판이 바뀌면,
0: 판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될 거란 보장은 없지.
2: 판을 바꾸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판이라도 바꿔봐야지.
0: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2: 그래서 공주 마마께서는 지금부터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0: 어? 그럼 형이 벌써?
2: 우린 지금까지 신라의 빚 좋은 개살구였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0: 진평왕의 주도하에 덕만공주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갈 무렵 631년.
1: 아, 이게 말이야. 여자야. 블랙매직 워먼.
0: 이잔 또 누구냐? 이찬 칠숙되시겠다. 신라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을 17등급으로 나눴는데 이찬이란 관직은 위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이었다.
1: 야, 치마를 두르고 분칠을 하는 대왕이라니. 아유, 저... 이거 참 내가 쑥스러워가지고.
2: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아유, 혹시 누가 안 들겠지.
0: 이 인간은 또 누구냐? 아찬 석품으로 이찬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관직 되시겠다.
2: 아이고, 어쩌다가 임금께서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1: 이봐, 석품이.
2: 예?
1: 아들이 왜 없어?
2: 예? 아, 뭐 어디 숨겨놓은 아들이라도 보셨습니까?
1: 네 눈앞에 right now.
2: 네 눈앞에 right now. 뭐 어디 뭐 어디 누가 있다고.
0: 석품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칠숙.
1: 가공.
2: 아유, 치워요. 아이고.

0: 7일에 한 번씩 굿모닝 팝스를 들었더니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가네. 질석 조민수.
1: 따꿍 따꿍 허예은.
2: 새 부대는 찌개를 담아야죠. 부대찌개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청라 언덕을 찾아가 볼 텐데요. 가곡 동무생각 가사에도 등장하는 청라 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태준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태준 선생은 1900년 11월 22일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태어났는데요. 대구 계성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계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 하면 가곡 동무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 동무생각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도 있다고요?
1: 네. 아주 애틋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 네.
1: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노산 이은상 선생을 처음 만났는데요. 우연히 마음이 통한 노산 이은상 선생에게 대구 계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한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태준 선생의 얘기를 들은 노산 이은상 선생은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썼고요.
2: 네.
1: 이 가사에다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서 가곡 동무생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박태준 선생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음악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 생활 이후 모교인 대구 계성학교에서 1931년까지 재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오빠 생각, 오뚜기, 맴맴 등과 같은 동요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교회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1932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1: 광복이 된 직후에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단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개설한 후에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선생이 남긴 주요 작품으로는 동무생각, 오빠생각, 새나라의 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과 관련이 있는 청라 언덕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청라 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라 언덕의 청라는 말 그대로 푸른 담쟁이 덩굴을 가리키는데요.
2: 네.
1: 지금도 청라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운치 있는 담쟁이 덩굴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2: 네. 청라 언덕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청라 언덕에는 예전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서양식 건축물 세 동이 있는데요. 각각 스위츠 주택, 챔리스 주택, 블레어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들은 모두 10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챔리스 주택과 블레어 주택 사이에는 동무생각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비에 동무생각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과 청라 언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비타민 D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예. 우선 자가 면역 질환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0: 네.
1: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원래 나하고 남을 구별해서 자기 세포는 보호하고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남만을 공격해갖고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에 이제 인식 오류가 생기면은 면역 세포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적군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입니다.
0: 말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관절이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1: 예, 그렇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우리 몸의 관절과 조직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막 공격을 해서 쿠데타 일어난 것처럼 공격을 해갖고 염증이 일어나고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0: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던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하고 비타민 D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에 대한 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이제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조절하는 효과, 또 이 나쁜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면역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면역이 좀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건가요?
1: 그렇죠. 면역 반응은 주로 이제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백혈구는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 적군을 만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적군을 무찔러 죽이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면은 세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지만은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적절한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갖고 멀쩡한 관절 조직, 멀쩡한 우리 피부 조직이나 뭐 그런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염증 세포에 존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은 피 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인 거네요.
1: 예.
0: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다 비타민 D를 챙겨드립니다.
0: 그렇군요.
1: 면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멀쩡한 세포나 정상 조직에도 이제 염증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나 뭐 항류마티스 약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그 더불어 비타민 D도 모자라지 않게 그 반드시 챙겨드려야 합니다.
0: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류마티스 질환을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환자의 피 속에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약으로 보충제 약으로 먹어서 적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적정 농도가 보통 이제 3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30 네.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절도 보호하고 나쁜 면역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영양 결핍의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죠. 예.
0: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염증 위험을 더 높이나요?
1: 예, 맞습니다.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수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활성도 측정에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생기면은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지고 비타민 D가 결핍될수록 관절의 통증이나 뭐 붓기나 아침 강직 뭐 손이 뻣뻣한 증상 그런 염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편인가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1: 예,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에게 피검사에서 비타민 D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염증 때문에 피로감이 잘 생겨요.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도 어디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도 부족하고 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염증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먹을 기회도 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고 또 뭐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치료 약물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해 갖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0: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물도 비타민 D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네요.
1: 예,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과정에서 염증을 깔아주기 위해서 흔히 쓰는 약물인 스테로이드가 비타민 D의 흡수하고 활성화 대사를 방해하고

0: 또 골밀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네. 환자들의 비타민 D 결핍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0: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통상 뭐 한 30에서 100 나노그램 그 정도인데 이 정상 범위보다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애매해갖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6개월, 1년, 2년 그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요. 뼈하고 근육 같은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면역계도 나빠지게 되고 또 신경계 전반에 걸쳐갖고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비타민 D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하고 근육에 즉각적인 신호가 오죠. 이유 없이 뼈가 그냥 쑤신다든지 욱신거린다든지 또 골반이나 척추, 다리 뭐 그런데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특별한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위험이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이제 세포의 성장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뭐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뭐 무기력감이 계속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 피로감 무기력감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뭐 감기, 독감, 뭐 그런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나도 그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또 뇌 조직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요. 뇌에도 이게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우울증이 높아지게 되거나 또 정서 장애도 생기고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다양한 전신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피로감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 비타민 D가 그냥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로감도 일으키고 또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세포 내에서 이게 에너지인 ATP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비타민 D는 혈관하고 혈압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심장 근육 세포하고 혈관 세포는 비타민 D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높게 올라가게 되고 혈관 벽이 탄탄하게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딱딱해져요. 혈관이. 그래서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심근 비대 심장 근육의 섬유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심부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전신 세포에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진 석회화가 되면서 심혈관계 전반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혈관 질환뿐 아니라 대사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대사 질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고 비타민, 네.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고 뭐 췌장이나 간, 뭐 지방 조직, 근육 이런 대사 핵심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갖고 당뇨병이 생기고 네. 또 대사증후군, 지방간 이런 대사 질환에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비타민 D 하면 흔히 뼈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1: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제 활성형 비타민 D로 불리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 그럼 비타민 D 섭취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를 챙겨야 할까요?
0: 예,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비타민 D의 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 검사를 해서 비타민 D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재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한 필요 섭취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나 대사증후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혈중 농도를 30에서 100 정도 수준으로 다소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대사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모자라면은 하루 천 단위로 천 단위가 한 알이거든요. 비타민 네. D 한 알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갖고 네. 계속해서 이게 30 이하로 나오게 부족하게 나온다면은 네. 좀 2천 단위나 3천 단위 그냥 두 알이나 세 알 그렇게 점차 증량해서 복용하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네. 녹는.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그 음식을 드신 다음에 하루 중 뭐 점심이나 저녁 같이 이렇게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에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1: 네. 말씀을 들으니까 비타민 D를 좀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일은 많지 않죠. 뭐 햇빛을 쬐고 음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0: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 짬 내서 햇빛을 쬐고 뭐 네. 삼시세끼 잘 먹으니까 뭐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는데요.
1: 네.
0: 놀랍게도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은
1: 네.
0: 한국인의 약 한 80% 정도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불충분 상태에 해당합니다.
1: 네.
0: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심각한 것에 속하는데요. 건강하고 잘 챙겨 먹는 사람조차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네. 우리가 햇빛을 잘 못 쬐는 거예요. 햇빛 쬐는 야외 활동을 좀 실내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1: 그렇죠.
0: 실내 활동 많이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자외선 뭐 피부암 걸린다고 자외선 차단하는 자외선 선크림 많이 바르고
1: 네.
0: 또 겨울철에는 또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네. 비타민 D는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 별도의 영양제를 챙기지 않는다면은
1: 네.
0: 그 혈중 비타민 농도를 건강한 수준, 즉 30 나노그램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예. 건강한 사람들도 좀 햇빛을 쬐어주고 신경 써서 예. 보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 특히 전신 홍반 루푸스는 햇빛 노출을 좀 피해야 되는 만큼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그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1: 네.
0: 햇빛을 쬐면은 그 루푸스가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에게는 이게 햇빛 쬐는 거, 자외선을 피하게 하라.
1: 예.
0: 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든지 온몸을 다 가리고 나간다든지 그런 자외선 피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요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피 검사를 해서 비타민 D를 검사하고 또 비타민 D를 챙겨갖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1: 그런 분들은 자연적인 햇빛 노출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네.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계 안정과 또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관리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근데 뭐 무작정 햇빛 쐬기나 음식 섭취 같은 거로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또 자외선 쐬고 그러면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관절이 아파서 밖으로 외출을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 네.
0: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이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1: 네.
0: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갖고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고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뭐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그렇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식사를 잘 못하거나 비타민 D가 뭐 5, 10, 뭐 15 그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타민 D 고용량 주사제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겠네요.
0: 예, 개인차가 많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상태하고 그에 따른 필요 보충량은 이 환자의 특성, 뭐 키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동반 질환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어떤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혈액으로 피 검사를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환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떤 환자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환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을 알릴로 환자 중에 이제 염증성 장 질환, 뭐 크론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 질환 그런거나 아니면 위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게 나오고 또 간 기능이 나쁘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은 활성형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비타민 D가 또 낮게 나오고요. 또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들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빨리 파괴가 되고 장에서 칼슘 흡수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비타민 D 결핍에 훨씬 취약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에게서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젊은이에 비해서 최대 4배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약을 뭐 한 알 내지 두 알 한 알보다는 두세 알 그렇게 두세 배를 투여를 해도 비타민 D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상태는 동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나 그런 나이 따라서 나이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2의 소유하지 않는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고 남성 폐암 발생률도 줄고 있다고 하네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비롯해서 금연 상담과 지원, 또 지속적인 캠페인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떨까요?
1: 그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시도할 때 전자담배를 고려하시는 걸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20% 정도는 시도해봤다. 그리고 43%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전자담배도 담배고요. 금연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이고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자담배도 담배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담배가 연초랑 비교해서는 유해물질이 좀 적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덜 해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덜 해롭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발암물질, 독성물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담배가 폐기능을 악화시키거나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죠.
0: 금연 전에 전자담배를 시도하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럼에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1: 이게 결국 금연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네. 금단 증상은 니코틴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유해물질이 조금 적고 전자담배로 니코틴만 좀 보충을 해주면 금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서서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또 조사를 해보면 전자담배 사용하는 분들 중에 연초는 끊었는데 전자담배를 1년 이상 피우더라.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렇게 피우다가 다시 연초로 돌아가는 경우도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니코틴 전자담배,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구분해서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결국에 이제 금단 증상 줄이는 목적으로 이제 니코틴을 이제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하

0: 특별 좀 다른 화학 합성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할 때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찾는 이유가 흡연할 때 이제 연기 나오는 게 만족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연기를 내뿜는 행동으로 조금 담배 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든 게 예, 무니코틴 전자담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또 궐련형, 액상형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뭐 액상형은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을 이제 가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내가 들이마시는 거고요.
1: 네.
0: 궐련형은 담배 잎이 포함된 그 스틱을 기기에 꽂아서 그거를 가열해서 증기를 내가 흡입을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흡연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점은 이제 같습니다.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도 사실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롭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0: 맞습니다. 이게 또 성인에서는 일반 담배 흡연율이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202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은 일반 담배 사용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뭐 한 20%대에서 한 17% 정도까지 줄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전자담배 사용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5.1%에서 9.3%로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률 전체를 고려했을 때 전체 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흡연율을 고려를 하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좀 덜 해롭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전자담배를 좀 찾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0: 뭐 일반 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불에 태워서
1: 네.
0: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요. 전자담배는 그 기계를 통해서 뭐 액상이나 스틱을 가열하고 가열해서 나오는 그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고 일부 유해물질이나 냄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둘 다 흡연이고요. 건강에 이제 유의하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1: 네. 전자담배가 일단 일반 담배만큼 좀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주시는데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담배가 연초에 2%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가 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이제 2026년 4월 24일 날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1: 네.
0: 예전에 담배는 연초에 잎만 가지고서 제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초나 이제 니코틴 합성으로 만들거나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자담배 사용률이 많이 늘어났던 게 이게 담배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좀 자주 자유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이런 전자담배 이런 것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 뭐
0: 그래서 금연구역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하거나 미성년자 판매도 당연히 이제 금지되고 일반 담배보다 좀 쌌거든요. 세금도 부과되고 건강경고 문구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규제가 좀 강화됐다라고 보이고요. 전자담배 유해성은 뭐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물질이 좀 적다.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유해물질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자담배도 결국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럼 담배 성분뿐 아니라 배출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뭐 연초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건데요.
1: 그렇죠.
0: 담배 연기에 뭐 중독성 물질 니코틴도 많고 독성 화학 물질 뭐 타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이 뭐 한 7천 종 이상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70종 이상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전자담배가 냄새가 좀 적으니까 이게 좀 유해물질이 좀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덜 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0: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배출된 에어로졸이 실내 공기 중에서 또 오존이랑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해롭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앞서 관련형, 액상형 말씀하셨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0: 액상형 전자담배 그 액상 안에 예. 니코틴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외에 뭐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뭐 이런 거에다가 향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니코틴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1: 네.
0: 방법에 따라서 담배 그 줄기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니코틴 성분도 있고요. 화학적으로 니코틴을 만들어낸 합성 니코틴도 있습니다. 담배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천연 니코틴 액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고 그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합성 니코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이 좀 많았던 거지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를 지켜야 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1: 예.
0: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금연 지켜줘야 되고요.
1: 네.
0: 연초랑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과태료를 떠나서
1: 예.
0: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시려면 흡연 가는 구역에서만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1: 네.
0: 더 나가서 또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담배 냄새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초처럼 간접 피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0: 이게 냄새와 위험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위험하다? 냄새가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오해일 수 있긴 한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소변되면 냄새 나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하진 않고 오히려 좀 반대처럼 뭐 연탄가스 중독은 전혀 냄새가 없지만 치명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전자담배 냄새 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어떻게 보면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초랑 마찬가지로 간접 흡연으로 호흡기 심내혈관 질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또 오히려 향해 주는 위험도 있을까요?
0: 전자담배에 좀 달콤한 향이 나도록 향료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료가 결국에는 화학 향료이기 때문에 이게 열이 가해지면서 기화되면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성 물질 때문에 결국에 흡연자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폐세포 파괴가 심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담배를 필 때 달콤한 향이 나면 거부감이 줄어서
1: 그렇죠.
0: 더 많이, 더 깊이 흡입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폐손상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일단 전자담배도 간접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옷이라든지 호흡도 그렇고 3차 간접 피해에서도 전자담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뭐 3차 간접 흡연이라는 게 뭐 옷이나 벽지, 가구에 붙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물론 독성물질 자체의 발생량은 좀 적을 수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작은 나노입자 형태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2차 흡연이나 3차 간접 흡연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기를 안 하고도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표면에 침착되어 있던 이 에어로졸이 수개월간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 이제는 안 하시겠죠. 네.
1: 일반 담배는 참 금연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궁금한데 이것도 끊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뭐 앞서 이제 그 일반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조금 그거를 완화시켜 보려고 전자담배를 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독의 원인인 니코틴 요거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전자

0: 담배가 연초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짧을수록 의존도가 높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훨씬 짧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코틴의 사용량도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사용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서 금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를 계속 쓰다가 그냥 계속 피우는 경우가 70%인 거고 다시 연초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80%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더 심하고 결국에는 더 못 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 그럼 또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분들도 많나요? 그저 다양성의 하나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0: 일반 담배랑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1: 예.
0: 국내 흡연자 조사를 해보면 20% 이상이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다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흡연 규제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연초 태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1: 그랬죠.
0: 그걸 이제 대신하면서 이제 전자담배를 쓰고 나가서는 일반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가는 단계로 여기는 분들은 일반담배와 비교할 때 위해 농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실제 이제 연구 결과에서 금연으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전자담배랑 일반담배를 같이 태울 때 오히려 좀 더 해롭지 않겠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니코틴 의존도만 가지고 봤을 때도 같이 태우시는 분들이 의존도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지수도 다중담배 사용자에서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금연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 덜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담배를 못 끊고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금연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 클리닉에 가서 니코틴 대체제나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한 금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냄새가 없다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향을 내는 물질도 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전자담배에서 향을 내는 물질은 어떤가요?
0: 냄새, 좋은 향이지 소금은 안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워낙 담배가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처음에 태울 때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전자담배 향이 좀 좋습니다. 향의 종류에 따라 뭐 달콤하고
1: 그렇군요.
0: 상큼한 과일향도 있고요.
1: 예,
0: 시원함을 주는 뭐 멘솔, 민트 계열의 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담배처럼 연초랑 비슷한 향이 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향이 좋다고 해서 덜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1: 그렇죠.
0: 점. 오히려 향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 속으면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또 심지어 전자담배가 마약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0: 이게 좀 더 요즘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1: 네.
0: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성분이 합법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외국의 야구 선수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전자담배 성분 안에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일반 전자담배에다가 액상 대마나 합성 카트리지를 결합해서 흡입하는 경우 이제 마약 흡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자담배랑 마약이랑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소아청소년이 좀 많았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향들이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10년 전 조사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전자담배로 마약을 피웠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결국엔 전자담배로 인한 흡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약 투약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는 금연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심한 마약 중독까지 갈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고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 차원에서도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지저분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코끼리의 대변도 파리의 대변도 사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배설물이라는 점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파리의 배설물은 오히려 작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원균을 통해서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거든요.
1: 네.
0: 연초나 전자담배나 결국은 해롭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네.
0: 해로움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치료는 금연이기 때문에
1: 네.
0: 전자담배가 아니다. 금연을 원하신다고 하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고 흡연의 위험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희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도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중 복지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정서와 행동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해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더 빠르게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응원을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